0: 깜짝이야.
1: 아니 뒷모습이
2: 난 이거 아무데나 담아줄 수 없다 이거지.
3: 와, 이름에 기름도 있어. 그러면.
2: 우리 목포 네. 유달산 올라갔잖아요.
1: 저의 첫 여행지.
2: 그러니까.
1: 목포.
2: 나 그때 네. 생긴 근육통 아직도 안 보였는데. 내 약속 의리를 지키려고 온 거예요.
1: 아니, 근데. 네. 여기가 경주인데 아오. 왜 불국사 같은 데서 안 만나고 이런 데로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2: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연기하시니까 네. 이 연기자 쪽에는 조정석이 있죠. 조정석 씨
1: 아, 있죠,
2: 있잖아 있잖아. 근데 여행 작가계에는 노정석이라고 있어. 정석이 정석에서 벗어나.
1: 아, 노정석.
2: 노정석이죠. 그러니까 아, 뭐냐면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획일화되고 좀 틀에 박힌 걸 좀 벗어나 보자.
1: 뭐 예를 들면 야, 부산인데 바다 말고 산에서 만나자 뭐 이런 거예요.
2: 그런 걸 수도 있지.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경주인 듯 경주 아닌 경주 같은.
1: 아, 근데 이건 뭐예요?
2: 아, 이거. 그 사실은 아까 뭐 얘기했잖아. 뭐 석고나 왕가냐 뭐 불국사 왕가냐. 네. 여기 다 있어. 이거 뭐야? 아~ 뭐 드실래요? 아까 그 어?
1: 저는
2: 다보타.
1: 전 이걸로
2: 석구람.
1: 석구람.
2: 석구람.
1: 석구람. 나는 아, 이렇게 다 이렇게 쿠키로 다 드리는 거.
2: 나는 첨성대.
1: 몰랐어요, 이런 거.
2: 이게 애들한테도 이런 거 보여주면서
1: 아유, 좋겠다.
2: 역사 공부도 되지.
1: 아, 그러네.
2: 그럼 맞추면 먹어도 되고 못 맞추면 못 먹게 하고.
1: 아,
2: 괜찮게.
1: 고문인데 고문. 아, 그러면은 지금 먹고 있는 데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2: 그거는 네. 비밀. 아~ 일단 따라오면 알게 될 거예요.
1: 가는 거예요.
2: 그렇지.
1: 근데 이건 진짜 예측이 안 돼. 아, 근데 진짜로 경주 와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계속 볼 줄이야. 그치.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불국사는 안 가는 거냐고요. 불국사는 안 가는 거냐고.
2: 몰라.

0: 아 근데 여기 좋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1: 너무 예뻐요. 아니 여기 딱 아까 오자마자 와 이런 장관이 경주에 있었나? 와 여기 꽃길 너무 예쁘네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능선을 따라서 조성이 된 거라서 이 뭐 꽃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뷰가 팍 터지면서 너무 좋지. 여기는 이제 토암산 수목 경관숲이라 숲이라 그래가지고 산림자원도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또 뭐 자연 뭐 교육의 목적도 있고.
2: 와 이게
0: 그러니까 이게 한 진짜 근 100m 된다는 거야 그게 날개.
1: 100m잖아 100m.
0: 그러니까 아까 근데 95m라고 했잖아. 거의 뭐 100m 가까운 곳이.
1: 와 100m면 진짜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15초 걸리는데.
0: 저 날개를 와, 그치 그 정도인 거지.
1: 진짜 크다.
0: 12,000여 가구의 연간 네. 전기를 네. 얻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1: 아, 진짜요?
0: 그 정도로 이제 생산하는 곳이.
1: 근데 경주에 있는 게 약간 그러니까. 되게 의아스럽긴 한데.
0: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1: 아 네. 이번에 또 네. 경주의 의외의 모습을
0: 그러니까
1: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나중에
1: 좋아.
0: 우리 여행사 하나 차려주자.

0: 이게 지금 오늘 노정석 투어잖아요.
1: 진짜 예측이 안 돼요.
0: 예측이 안 되지.
1: 아 어디를 갈지. 아,
0: 예측 가능한. 왜냐면 노정석 투어가 아니에요.
1: 경주라고 하면 항상 가는 곳.
0: 그렇지.
1: 근데 이번에 진짜 예측이 안 돼요.
0: 신라.
1: 여기가 신라죠.
0: 신라잖아요.
1: 경주 신라.
0: 신라의 수도잖아. 아,
1: 신라죠.
0: 신라가 유명했던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호텔 말고.
1: 신라.
0: 사실은 네. 신라가 굉장히 앞섰던 발달된 문화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예 기술이에요. 유적 발굴됐을 때 그 왜 왕이랑 함께 묻혔던 부장품들 보면은 엄청나게 섬세하고 엄청 아름답고 기술이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그 신라의 발달의 또 공예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서 장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만든 마을. 여긴 어디냐? 네. 경주 민속 공예촌.
1: 와 진짜 여기 이런 그래. 공예품들이 있네.
0: 저기 앞쪽도 보세요. 이렇게 길 따라서 아. 양옆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네. 다양한 종류의 공예품점, 그쵸? 뭐 민예품
1: 이쪽으로 쭉 다 가게들이 보이네요.
0: 이게 마을처럼 해놓은 거지 마을처럼.

0: 와, 약간 여기는 또 다른 느낌.
1: 또 다른, 또
0: 다른, 예,
1: 또
0: 다른 느낌이에요. 와, 깔끔하다.
2: 어?
0: 저 약간.
1: 그렇지, 그렇지.
0: 요게.
1: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0: 이런 건 진짜 오래돼 보여요.
1: 이게 이제 신라 토기예요.
0: 진짜요?
1: 신라 토기.
0: 이게?
1: 어.
0: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3: 네, 안녕하세요.
0: 근데
3: 네,
0: 여기가 네. 다른 토기보다 조금 달라 보여서 네. 이게 신라 토기인가요? 그래서?
3: 신라 시대 때 사용했던 것을 저희 명장 선생님께서 그대로 재현하시는 신라 토기예요.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3: 네.
0: 그 신라 시대 때만 썼던 일반
3: 그렇죠. 와, 네네.
0: 컵이랑 네. 이건
3: 순수 점토 흙으로 1300도에서 구워서 그 연기를 감아해서 빼지 않고 그대로 한원 소성하면은 이런 컬러가 나오거든요.
1: 아, 색상. 그게 신라 토기 특징이라는 그렇죠. 겁니까?
3: 네네.
1: 아.
3: 네네.
0: 여기에 그때 그 약간 예술적 뭐 디자인들
3: 당초
0: 예,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다
3: 문양 하나 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0: 이런 거는 장식품 같은 걸까?
3: 장식 이쪽으로 술이나 이렇게 넣으면 이쪽으로 따르면은 나옵니다.
0: 아 이렇게
3: 예, 예, 안에가 비어 있어요.
0: 아 그러네.
3: 네.
0: 아 여기에 네. 나오는
3: 네 따르면 나와요.
0: 여기 이렇게. 네.
2: 근데 쌤 그 이렇게 신라 토기를
3: 네.
2: 하시는 분이 지금 별로.
3: 없죠. 예, 예.
2: 많이 안
3: 그래서
2: 계시구나.
3: 지금 자꾸 여기도 저희가 네. 이제 3대째 가게를 공방을 운영을 하는데.
2: 아, 여기도 3대째예요?
3: 네, 네.

0: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그죠. 보면 볼수록 약간 오묘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와, 이거 무겁구나. 이거 아까 들어보셨죠? 무겁더라고.
1: 와, 저기 안에
0: 들어가 볼까?
1: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이거 봐.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사장님이세요?
2: 네.
1: 사장님.
0: 아니, 여기는 그
3: 생활 도자기 이런 거.
2: 뭐 생활 자기도 있고요. 네. 작품 도자기도 있어요. 이 작품입니다.
1: 이건 약간 이거 성덕대왕 신종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1: 난 에밀레 종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2: 에밀레 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0: 같은 거 같은 거.
1: 아, 같은 거예요.
2: 같은 거예요.
1: 아, 무식해 가지고. 아니.
2: 한번 만져 보세요.
0: 만져도 돼요?

0: 더작이죠.
1: 어머 그러네. 아 그러네. 네,
0: 더작이.
1: 도자기잖아. 네. 아 종 모양으로 되게 밑에 네. 도자기야 도자기. 네.
0: 더자기를 만들어서 어. 조각을 한 거예요.
2: 아 이렇게?
0: 네. 이 조각이 보시면 되게 섬세하잖아요. 네.
1: 그렇지.
0: 이게 바늘로 칼을 만들어서 조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섬세하게 이렇게 다 표현.
1: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공예 기술인 거잖아요.
0: 네네네.
1: 그렇죠?
0: 엄청나게 하나하나 섬세야. 다 파낸 거예요. 파서 표현한 거예요.
3: 이거는 경주를 산유하는 첨성대 컵입니다.
1: 어머 어머 어머 그러네. 그러면
0: 저희가 그 5대째 내로는
2: 도장이... 5대요?
0: 네 5대째
2: 아니 저기 위에 보면 지금 사진이 있는데
0: 네 저 사진
2: 아버님?
0: 저희 남편입니다.
2: 아니 너무 오래된 사진 같아서 아니 닮으셨어요 근데
0: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2: 어 그래가지고 넌 아니 5대째라고 하니까
0: 저희 아들이 5대가 되는 거죠.
2: 아들이 또 해요?
0: 아들이 지금 더자기 전공해서 대를 입고 있습니다.
2: 진짜 궁금하네요. 왜냐면 제 싼 거부터 제일 비싼 것까지.
1: 아, 이 가격.
2: 예. 네, 제일 싼 거는 얼마예요?
0: 조그마한 소품에서 3,000원짜리도
2: 있어요. 아, 3,000원 정도
1: 있어요.
2: 아,
1: 네.
2: 3,000원 정도는 뭐 네. 지인들 선물 돌리기도 좋고.
0: 네. 네. 네.
2: 그러면 제일 비싼 거.
0: 작품 고가는 저희가 판매한 게 3,000만 원까지.
1: 3,000원에서
0: 3,000만 원. 3,000만 원.
2: 몇 배야? 네. 100배야?
0: 네.
1: 우와, 3,000만 원짜리 여기 있어요?
0: 아, 여기 보시면
1: 저요?
2: 우와,
0: 이런 다랑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다랑아리.
0: 이제 다랑아리 중에 이제 이렇게 문양이 있는 거에 따라서 목단 다랑아리, 포도 다랑아리 이렇게
2: 이건 포도인가 보다.
0: 이건 포도예요.

0: 아니 여기 오신 김에 요즘 대세가 뭐예요? 체험 관광.
1: 체험.
0: 체험 여행이잖아. 요즘 잘해요?
1: 뭐 하죠. 여기 뿡방이라고 여기 뭐 있는데?
0: 그러니까.
1: 요 체험이라고 썼는데?
0: 그러니까. 실보공예, 은공예 이런 거 체험을.
1: 아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는 건가?
0: 그렇죠. 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우와. 아, 여기는 밖에 쓰인 것처럼 칠보공예. 네.
2: 칠보공예장이네요.
0: 가장 기본적으로 칠보가 뭔 줄 알아요? 칠보까지는 알겠지.
1: 그렇지, 칠보.
0: 칠보.
1: 뭘까요?
2: 칠보는 이렇게 은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넣는 거예요.
0: 은에다가 네. 아~ 색깔을 네.
2: 칠보 유약을 올려 가지고 800도로 구워서 이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1: 이거. 와, 난 이런 색깔을 처음 보는 것 같아.
0: 약간 유난히 반짝반짝하네.
1: 왜? 아니 여기에 있는 얘는 뭐예요?
2: 얘가 그 비휴라는 그런 상상적 동물인데요.
1: 비휴?
2: 비휴.
1: 이게 약간 용 같은
2: 그런 예, 느낌. 용의 아들이라고 해요. 금은 보화를 먹고
0: 얘가
2: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받아서 항문이 막혀서 항상 집에 와서 보색을 토해 놓는다.
0: 이걸 차고 있으면 이제 밖에서 재물을 모아서 나한테 이제 가져다 준다. 뭐 이런 이제
2: 그런 뜻이에요.
0: 해석을 한다는 거겠지.
1: 비휴. 괜찮은 동물이네.
0: 오, 좋은 동물이네.
1: 아, 이걸 차고 다녀야 되겠네. 바꿔야 되겠네 지금 이렇게.
0: 아, 죄송한데 이거 그렇다. 물자가 이거 묵주를 함부로 이렇게 저 왠지 그런.
1: 아니 비휴래잖아요. 비휴.
2: 이런 상품들은 체험이 안 되고요. 네. 체험은 저 밖에 있는 저 상품이에요.
0: 요거.
2: 예, 그 상품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면 어쨌든 이거 해서 우정템?
1: 우정템, 예, 좋습니다.
0: 어?
1: 어, 나 딸한테 선물을 했더니 우정템, 아, 우정템 좋습니다. 아, 우정템, 오케이.

0: 와 왔다. 오. 왔다,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1: 자 다노스의
0: 나비.
1: 크로바.
0: 크로바. 와
2: 이거 봐. 오 너무 예뻐.
0: 아 너무 예뻐. 아
2: 멋있다. 와, 너무 예뻐. 아까 손 바들바들 떨면서 그냥.
0: 오 이거 봐. 오.
2: 이것도 이쁘네. 네.
3: 작가님 좀 잠궈 주세요.
2: 어?
3: 잠궈 주세요.
2: 아, 잠궈죠?
0: 아 아니 아니.
2: 잠궈.
0: 아니 안 잠겨요.
2: 이식 아니야 이식?
0: 안 잠겨요. 아
2: 잘라 먹었어요?
0: 제 딸 주려고 5cm 줄였어요.
2: 아니죠. 팔찌 줄을 밑짝빼기 한 거예요? 따님
0: 우정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참나. 딱 되잖아.
2: 딸 바보 딸 바보. 자, 알았어. 이렇게. 뭐 딸을 위한 아, 거니까.
0: 와 어. 예쁘다.
2: 아니 나는 이렇게까지 이쁠 줄은 몰랐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아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2: 건강하십시오.
0: 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2: 나 진짜 생애 첫 팔찌야.
0: 아 진짜요?
2: 첫 팔찌. 어. 근데 오늘 장식물은 잘 안 하거든.
0: 아 그렇구나. 아니 너무 예뻐요. 잘 어울려요.
2: 어. 아니 어때요? 우리가 뭐 경주에 굉장히 유명한 뭐 어, 문화재, 유적지 이런 걸 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렇게
0: 예? 재밌어요.
2: 공예 민속촌에 와가지고 다양한 그쪽 공방들도 가보고 다양한 작품들도 보고 체험까지 하니까.
0: 네. 그러니까. 구경만 하면 아 예쁘다 멋있다 했는데 보니까 약간 즐겁고 재밌어요.
2: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즐거움이 큽니다.
0: 아, 즐거워.
2: 어, 경주 민속 공예촌.
4: 코리안 이니셔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뭐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주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냄새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

0: 뭐 아저씨, 한국 영화 본 적 있어요?
1: 당연하죠. 그런데 다 OTT 플랫폼으로 봤어요. 영화관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돼요.
0: 기생충은 봤어요?
1: 오 마이 갓! 기생충? 여러 번 봤어요. 기생충은 엄청난 영화예요.
0: 저도 기생충 재밌게 봤어요. 그럼 K-POP은 어때요?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1: 아이돌 가수 콘서트 표를 사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다 팔려서 못 샀어요.
0: 아쉬웠겠어요. 다음에 우리 같이 가요.
1: 좋아요. 오늘은 영화 보러 왔으니까 재밌는 거 봐요. 렛츠고!
0: 오케이.
1: 와... 승윤 씨, 한국 영화는 정말 볼만해요. 근데 이 영화는 어때요?
0: 어? 온앤오프 콘서트 영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온앤오프거든요. 갈까요?
2: Korean movies are popular, especially with films like Parasite leading the way. Critics and moviegoers from around the world hail Korean movies for their original storytelling, unique genre, crossovers, and social messages. With Korean movies easily available on streaming services, Korean content is increasingly enjoyed worldwide. If you ever travel to Korea, I recommend you visit a Korean movie theater. What's better than watching a movie with tasty snacks? Well then, the Korean expression we're going to learn today is 은 적이 있다 or 없다. It's used to say whether you've experienced something in the past or not. Take our main characters for example. When Seungjun asked Wyatt if he's watched a Korean movie, he said,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And to answer that you have watched a Korean movie, say, 네,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If you haven't, say,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It's as simple as that. Well then, how would you ask if someone has been to a Korean concert before? That's right. It's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Let me teach you another Korean expression you can use to talk about your experience or recommend it to others, simply by adding 을 만하다. It's often used for things that are good or worth recommending. If you're recommending Korean movies to someone, you can say 한국 영화 정말 볼만해요 to express that they're worth checking out. All right, ready to practice what we learned?
0: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1: 네, 한국 영화 본 적이 있어요.
0: 아니요, 본 적이 없어요.
1: 한국 가수 콘서트에 간 적이 있어요?
0: 아니요, 간 적이 없어요.

0: 어제 영화 봤어요? 어땠어요?
1: 정말 재밌었어요. 영화가 진짜 실감 나더라고요. 효진 씨도 시간 되면 한번 봐요.
0: 아쉽네요. 오늘 같이 영화 보려고 했는데.
1: 정말요? 아, 대신 내가 오늘 점심 살게요.
0: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가볼 데가 있어요. 한국 캐릭터 굿즈샵 가봤어요?
1: 어? 못 가봤어요.
0: 저는 지난번에 갔는데 좋더라고요. 구경할 것도 많고요. 가볼래요?
1: 가요, 가요.
0: 와이엇도 캐릭터 인형 좋아해요?
1: 네, 정말 좋아해요. 어? 이거 귀엽죠? 사야겠어요. 아직도 못 골랐어요?
0: 와이엇, 벌써 다 샀어요?
1: 네. 아직 못 골랐으면 이 근처에 다른 캐릭터 굿즈샵도 있대요. 거기 가요.
0: 저는 다 골랐어요. 이제 갈까요?
1: 전 아직 다 못 골랐어요. 아쉽지만 오늘은 이것만 사야겠네요.
0: 너무 많아요.
1: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하더라고요.

0: 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됐어요.
1: 그동안 여행은 어땠어요?
0: 다 좋았어요.
1: 다행이네요. 어디가 제일 인상 깊었어요?
0: 아, 여기요. 되게 독특한 산책로인 것 같아요. 여기 이름이 뭐예요?
1: 서울로 7017이에요. 안 쓰는 차도를 고쳐서 만든 거예요. 이 차도는 만들어진 지 50년도 넘었어요.
0: 와,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 이따 밥 먹이로 약속한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1: 그럼 금방 오겠네요.
0: 여기 명동에서 가까워요?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요.
1: 그렇게 멀지 않아요.
0: 아, 그럼 같이 가야겠어요.
1: 알렉사!
0: 어?
1: 효진아!
0: 두 사람 아는 차예요?
1: 우리 친구예요.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그럼 우리 같이 가자.
0: 어? 좋네요?
2: 서울로 7017 is amazing. Originally an overpass built in 1970 and nearly demolished for safety reasons. It was transformed into a pedestrian walkway in 2017. 서울로 7017 also conveniently connects to 남대문 Market, 명동, and 남산. 서울로 7017 offers amenities and rest areas, making it a pleasant place for a stroll. Taking in the flowers, the trees, and the heat of the day, Alexa feels the time fly by. To indicate the passage of time with regard to something you're doing, use 은지, 이, or 가 되다. If you want to say it's been a week since you arrived in Korea, like Alexa, say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Also, Sung Jun mentioned it's been over 50 years since the overpass was built by saying 이 차도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어요. Now, let's learn how to say when something happens and continues to happen into the present. Alexa's friend arrived at Seoul Station, right? To say that he arrived at Seoul Station and is still there right now, you say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If someone is hospitalized and remains in that condition, you say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If you sit down and stay seated, say 의자에 앉아 있어요. Another thing, when you want to express that someone else wants to do something, you add 고 싶어 하다. If your friend wants to visit 명동, you can say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 해요. What a coincidence that Sung Jun and Hyojin both knew Alexa, but were already friends.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we learned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again.
1: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되었어요. 이 차도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어요.
0: 친구가 서울역에 와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1: 친구가 명동에 가고 싶어 해요.

0: 씨, 한옥이에요, 한옥. 와, 대박. 한옥.
1: 와이어 잠깐만.
0: 예.
1: 실내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0: 아.
1: 신발을 벗어야 해요.
0: 아, 왔다. 한국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깜빡했어요. 아. 근데 한국의 방은 오늘이라 뜨겁죠? 근데 여기는 왜 안 뜨거워요?
1: 지금은 여름이잖아요. 여기는 마루예요. 저기가 온돌이에요.
0: 아, 마루.

0: 토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유유서, 응?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 두 소년을 이제 일깨우는 데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While staying in Lulunbuy, Kim Daegeon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his study of Latin. And two Latin compositions written by Kim Daegeon during his time in Lulunbuy have survived to this day.
0: 라틴어 작문 시험 같은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범죄인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제 다리에 가시를 찔리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가시를 범인이 빼내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자랑 이 범인을 같이 이제 관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장에 이 사자에다가 던져줬는데 이 사자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 가시를 빼내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An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 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 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 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대개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기회 밖으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삼보라고 합니다. 또래 친구 4명이서 모여서 들어왔던 거, 경험해왔던 거, 상상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처음에는 그냥 긴장하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 하면서 다 같이 화이팅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오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때나 이제 스태프분들 다 너무 밝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조금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2: 저는 정말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다 똑같은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되게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은 공연장에서 되게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잘 좀 안 들리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모든 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잘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일단 좋습니다.
0: 관객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둘러서 앉아가지고 공연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해보는 방식이라 뭔가 관객분들이 이런저런 연주의 디테일들을 보시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I'm Live 샌디를 짜면서 사실은 저희가 정규 앨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나가는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앨범의 대표곡 몇 개, 두 번째 앨범의 대표곡 몇 개 해가지고 중요한 무대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들로 준비해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희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멈출 수 없는 것 몇 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생각하기를 멈출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서로 나누다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무대에 올려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이런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겁고 어려운 과제 같은 걸로만 여겼었는데요. 다른 선배분들이나 다른 동료 뮤지션분들 무대를 이렇게 보면서 점점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있어서 라이브 무대는 일종의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3: I'm Live로 올라갑시다.
4: 화이팅! 네. 네.
3: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0: 아리랑 TV 아임라이브 안녕하세요. 저희는 펑크 밴드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네. 저희는 보통 음악 할 때 음악을 쓸 때 좀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요소들에서 착안을 해서 또 그렇게 곡을 만들고 있고 또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좀 해외 나가고 싶은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이런 여성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당연히 뭐 K-POP도 좋은데 다른 여성도 있다, 뭐 다른 음악가도 있다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도 해외 나가기 좀 목표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노력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게 돼서 너무 많은 분한테 감사하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역시 걱정되는 거라고 하면은 방송이 처음인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기도 하고요. 헤드셋 착용하고 계시기도 한데 저희가 사실은 지하 클럽 공연장에서 많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멋진 스튜디오 공연이 되게 낯설기도 한데요. 그 부분 걱정되면서 또 이제 공연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조금은 걱정되지만 또 이따가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을 생각하니까 또 기대됩니다.

0: 저희 오늘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From Underground to the World인데 저희가 주로 지하 공연장이나 저희 연습실도 지하고 이래서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자 방송도 출연해보고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인드림스는 저희 첫 EP 안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저희가 라이브 할 때 좀 에너지 있는 곡으로 첫 시작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첫 곡으로 정했습니다.
1: 네, 저에게 라이브 무대란 현장감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제 모습이랑 제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0: Sleeping? 저에겐 라이브 무대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네.
2: 재미있다.
3: Stella Honeymoon, an all-women punk band from Seoul, South Korea. We're a DIY band from Korea, so we do a lot of stuff by ourselves, so we love playing concerts abroad. If you're somewhere in the world where we haven't been before, please give us a call. We'd love to play a show in your country or city.
4: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2: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옵더맨입니다. 옵더 메뉴는 우선 메뉴에서 고르다. 그래서 메뉴에 없는 음악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뷔페 같은 그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보던 프로그램이라서 네.
1: 나오고 싶었어요.
2: 평소에는 좀 이렇게 노출된 상황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헤드폰으로 모니터링하는 환경에서 하니까 좀 저희도 새롭기도 한데 들으시는 관객분들도 더 새롭게 느끼실 것 같아서 좋은, 오늘 되게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아요.
0: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 최근에 나온 정규 앨범 콘크리트 밸리의 실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앨범으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되게 차가운 전자음악의 사운드와 되게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결합된 그런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곡은 Against Me라는 곡인데, 이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사운드, 장르, 그냥 편곡 모든 게 저의 어떠한 테이스트에 제일 잘 맞는 곡이고, 또 추천한 곡은 이제 Part of You인데, 저희 노래 중에서 제일 만드는 과정이 좀 실험적이지 않았나 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저는 가장 앨범의 색깔을 가장 잘 담은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는 Part of You라는 노래고요. 근데 그게 노래가 인터루드 성의 노래지만 굉장히 앨범의 정체성을 잘 담았다고 생각해서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오늘 무대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그 정규 앨범 나오고 나서 좀 오피셜하게 처음으로 라이브하는 자리라서 그게 제일 기대되는데 또 제일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영광이고, 그리고 정규 앨범도 나왔으니까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시는 분들도 저희 음악이 아 이런 색깔을 가진 팀이구나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Hello, Arirang TV subscribers. We are Optimino and we're really happy to be here and enjoy our show. And see you soon.
5: 大家好，我们是 オプトメニュー。请大家多多关注我们，谢谢。皆さんこんにちは。私たちは
6: Team オプトメニューです。綺麗に見てください。
0: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공원이라고 합니다. 공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 속에서 쉽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 같은 음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I'm Live는 엄청 멋진 카펫 위에서 공연하는 그 영상이었었는데, 좋아하는 아티스트분들 영상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진짜 일단 카펫이 너무 멋지고요. 생각보다 홀이 이렇게 커서 스튜디오가.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아늑함이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I'm Live에서 보여드릴 미니 콘서트의 주제는 나라는 주제인데요. 제 0이라는 앨범에 있는 곡들 위주로 들려드릴 계획인데, 그 앨범 자체가 정말 나 스스로에 대해서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직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의 순서에 따라서 정말 나를 더 알게 되고 또 끝내 사랑하게 되는 그런 흐름의 앨범이고, 이번 공연도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를 곰팡이라는 곡인데요. 그 곡이 이 앨범에서, 그리고 오늘 공연에서 결국에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착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 가득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곡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라이브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 음악이 아무래도 밴드가 정말 그 한 에너지로 움직여야 하는 곡이라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하는 공연들 위주로 했었어서, 이런 저희가 서로 눈을 마주 보고 하는 이런 연주나 이런 게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또 관객분들이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유로워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늘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언젠가 무대에서 정말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지금 꿈꾸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는 이 음악들 정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잘 닿았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저기 멀리 뭐 러시아든 어디든, 이 마음과 진심들이 잘 도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2: 매끈 매끈하다. 매끈 매끈한. 뿅뿅 하다. 뿅뿅 하.
1: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이션입니다.
0: 뷰티 온앤 오프로 이제 촬영한 지 또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비스트입니다. 네. 비스트 맹수.
0: 맹수.
1: 인터뷰 비스트.
0: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뭐 하는 거죠?
2: 그분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어요.
0: 저는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1: 제가 사실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한 발짝 느리지만
0: 네.
1: 뷰티 온앤 오프를 통해서 이 뷰티 트렌드는 한 반발짝보다 살짝 앞에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격자처럼.
0: 아 근데 제가 이션 씨를 보면은 스타일링도 그렇고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1: 어우 감사합니다.
0: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잘생겨져서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좋은 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칭찬에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시죠.
1: 근데
0: 네.
1: 와이엇 씨
0: 네.
1: 저는 또 그래요. 트렌드를 뭐요? 요즘 또 추세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정착템을 많이 써요.
0: 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1: 그쵸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고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정착템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0: 나만의 인생템입니다.
1: 맞아요. 라이프템 마이 라이프템

0: 아, 그렇죠. 사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얼굴에.
1: 와이어스 인생템은 뭐예요?
0: 제 인생템이요?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메디힐의 마스크팩과 그리고 토리든의 세럼. 네,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네.
1: 몇 통째 쓰고 있는 템이 있어요.
0: 어?
1: 이제 맞아. 제로이드의 수분 크림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저도 쓰고 있어요. 로션.
1: 진짜요?
0: 네, 얼굴 로션. 네, 제로이드.
1: 어.
0: 네, 맞아요. 저도 로션 쓰고 있어요. 그거.
1: 진짜 이거 션돈 션선이고
0: 네.
1: 엇돈 엇선입니다.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젊음의 거리죠. 연남동 이곳에서 한번
0: 연남동.
1: 인터뷰를 통해서
0: 네.
1: 나만의 정착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인터뷰도 수월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인터뷰 비스트 출동합니다.
0: 네. 인터뷰 가보도록 하죠. 저도 연남동 하면 사실 저희가 자주 왔었긴 했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가 밥 먹으러도 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1: 네.
0: 눈을 다 피하시는데? 잠시만.
1: 어디가? 어디가 맹수야, 어디가?
0: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에? 어?
0: 아, 저희 안 때려요.
1: 저희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편하게.
2: 아, 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또 이제 아이돌 온앤오프라는 아이돌을 이제 또 하고 있는
2: 이성우.
1: 오, 스컬!
3: 저는 몰라요.
2: 부리부리 이성우.
3: 아, 맞아요.
1: 감사합니다.
3: 저는 와이어즈라고 합니다. 아, 네. K뷰티 쪽으로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2: 네.
1: 오,
2: 네, 저도
1: 좋네요.
2: 많았어요.
3: 오, 진짜로요?
1: 아, 제품을 고를 때 보시는 뭐 성분을 본다던가 가격을 본다던가 브랜드 자체만 본다던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 저는 성분 봐요.
1: 성분?
3: 성분.
2: 네. 저는 좀 인기 있는 거 많이
3: 인기, popularit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은 인생템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그냥 딱 하나만.
2: 아, 저는 헤라 블랙쿠션이라고.
1: 오.
3: 헤라 블랙쿠션?
2: 네,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3: 왜요?
2: 그게 제 피부 표현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1: 사용감?
2: 네, 사용감이 제일 좋아요.
3: 사용감이 좋구나.
2: 처음 발랐을 때보다 나중에 어떻게 좀 뜨는지 이런 거 많이.
1: 몇 통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
3: 몇 통씩? 계속 얼마나 썼는지?
2: 몇 통인지 모르겠고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썼어요.
3: 그 엄청 오래 썼네.
1: 난 통이 아니다, 연이다.
3: 야,
2: 연?
1: 그만큼 이제 많이 썼다.
3: 많이 썼다.
1: 연차로 썼다.
3: 예. 네.
2: 그 마데힐.
1: 마데힐.
3: 마데힐.
2: 마데카소인
3: 줄
2: 알았나요? 마데카소 사이드.
3: 메디힐의 그 마데카 사이드. 아,
2: 마데카소 사이드.
1: 아니.
3: 마데카소 사이드.
1: 맞았어요.
2: 앰플.
3: 그게 1위?
2: 네.
1: 이유는 뭘까요?
2: 제가 피부가 민감한데.
1: 민감한데.
2: 민감성 피부에는 아무거나 막 쓰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자연 순해요. 그래서
1: 순해요.
2: 자극이 없어서 그냥 밤낮으로 발라도 좋아해요. 흡수도 잘 되고.
1: 이 제품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
2: 아, 제가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썼던 팩이 있는데 티트리 팩이었어요. 근데 티트리 성분이 되게

0: 많았다가 말도 없이 바꾼 거예요. 정제수로 엄청 많이.
1: 아 진짜요?
0: 네.
2: 한마디 하시죠 바로.
0: 그런 식으로 성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말씀 꼭 해주세요.
3: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셨죠? 네 말할 때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2: 왜냐면 이건 또 들어줘야 되는
3: 거. 아 맞죠.
0: 가격 올리지 마세요.
2: 가격?
3: 가격.
2: 가격이 맞긴 하죠. 이어서 말 한마디 하시죠.
0: 가격 올리면 갈아탑니다.
2: 이제 좀 더 물품들을 한번 가깝게 들고.
3: 어? 한번 해봐. 자,
2: 과연 출격!
3: 오케이.
2: 저는 후발주자로 가겠습니다.
3: 네.
2: 내가 어무할게. 먼저 가.
4: Excuse me.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Do you have a time to interview?
0: Yeah.
4: Oh, really? Oh my god. Are you interested on K-beauty?
0: Yeah.
4: Okay. Thank you so much. Okay, where are you? Where are you from?
0: Russia.
4: Russia.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0: Хорошо.
3: Хорошо? 저도 러시아를 좀 치거든요.
4: Why did you come to Korea?
0: Tourism. Concert. Tourism and we are going to go to BTS concert.
3: Oh, BTS concert.
0: When is 17 concert?
3: 17. 17 concert too?
0: Yes.
3: Every concert. Oh my god. Okay.
0: Yes. Many projects in Korea. It's quite popular.
3: Oh, really? Yeah. In Russia?
0: Yeah.
3: Oh.
0: Yeah. Most people use Korean. We don't have a Korean shop with Korean products in Russia.
3: Oh, then you guys go in on a Korean shop and buy it that what you want?
0: Yes.
3: Okay, I got it.
0: Korean cosmetics are better than Russian, I think, so Korean people make good skincare.
3: Oh, thank you.
0: We trust you. yeah, we trust you.
3: What is your K-beauty item? Is that every time you use it?
0: Dr. G.
3: Dr. G?
0: Yeah. Cream, serum, and cleansing balm.
2: Cleansing balm.
3: Cleansing balm.
2: 닥터지 일단 닥터지 하셨습니다.
0: Cleansing balm because it's so smooth and make my skin feels better. I don't feel oil on my face after this cleansing balm.
3: Oh.
5: Like it's not sticky.
0: Yeah.
3: What about you?
0: I like Round Lab. Toner with soybean.
3: Uh-huh. Soybean.
0: I like it. Yes, uh-huh. It's like very moisturizing.
3: Moisturizing for you.
0: Yes.
3: Oh,
0: yes.
3: Okay. Then how much did you guys use this? How long did you use it?
0: About 2 years.
3: 2 years, okay. What about you?
0: Me too.
3: 2 years.
0: 2-3 years.
3: Yes. 2-3 years. Okay. 인생 아이템이네요.
2: 이렇게 K-beauty를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Thank you for the love, K-beauty.
0: Thank you for your good skin products.
3: No problem.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terview.
2: 아까 또 들어보니까 네. 러시아에 네. 한국 그 코스메틱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3: 더 낫다고 했잖아요.
2: 2년씩 쓴다고 얘기 들으니까 아, 기분이 좋네요.
3: 너무 좋습니다.
2: This is K
3: Beauty.
2: Beauty. 그리고 확실히 이 또 많은 분들께서 K-beauty 제품을 이렇게 좀 이용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확실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알려야겠다.
3: 맞아요.
2: 제품들을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피피를 주세요.
2: 주세요.
3: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2: 주세요.
3: 예. 네. 한 분 더. 한 분 더 해야 되는데. 와, 누구 하면 좋을까?
2: 아, 근데 이쯤 하면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3: 맞아요. 당이 떨어진다.
2: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요?
3: 불 냄새?
2: 해본대로 하죠.
3: 이거는 호빵 냄새 아니야?
2: 그러니까. K-뷰티도 좋지만 K-푸드 연남동의 맛있는 맛집을 또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 연관돼 있어서 이 냄새를 이끌린 대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3: 유명한 데인가 봐.
2: 소금빵.
3: 소금빵.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6: 여기서 드셔보셨어요?
3: 아니요, 저 처음 먹어봐요.
2: 예, 너무 부끄러운데요? 고마워요.
3: 와.

0: 맛있다.
1: 자, 아무래도
0: 우리
1: 이제 INFP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
0: 전 ENFP인데. 어, 인터뷰 하실래요?
1: 네. 좋습니다.
0: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2: 아, 저는 부천 사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0: 아, 정은수님? 네. 어, 왜 근데 서울에는?
2: 아, 서울에 이제 제가 에이티즈 성화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생일 카페를 갔다, 오늘 생일이세요. 아. 그래서 생일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0: 아, 에이티즈 네, 분들의 팬.
2: 아. 근데 저 와이언님이랑 이샤님도 좋아합니다.
0: 아,
2: 진짜요?
0: 진짜요?
2: 왜요? 진짜요?
0: 왜요?
2: 좋죠.
0: 케이비티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2: 네.
0: 우리 외국 분들께 네, 이제 뭐 이것만큼은 하나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2: 아, 이니스프리의 아이브로우.
0: 아이브로우.
2: 되게 좋아요.
0: 오, 어떤 면에서 더?
2: 그러니까 네, 다른 아이브로우는 네, 여기 해도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0: 네.
2: 근데 이니스프리 것만 색이 나와요.
0: 오.
2: 네, 그래서 거기 거 봤어요.
3: 몇 통째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2: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을 샀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고 한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두 통째.
0: 그렇죠.
2: 그렇죠. 두 통째.
0: 그렇죠.
2: 아, 아니다. 그거 저 고3 때부터 썼어요.
0: 응.
2: 네, 그래서 세 통째?
0: 세 통째.
2: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0: 그러면
2: 아,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세 통이 아닌 게 그 한 통을 4년을 썼어요.
0: 오!
2: 하나를
0: 네, 가성비도 좋고 하는데.
2: 오, 맞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2: 진짜 추천해요.
0: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3: 또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에이티즈 성환님에게
0: 네, 한번 인사해 주시죠.
2: 아, 성환님, 제가 진짜 스무 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어,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0: 전화로 보내시고.
2: 근데 진짜 전화했어요. 진심으로 두 분도 진짜 팬이에요.
0: 아, 진짜로요?
2: 진짜, 진짜로 팬이에요.
0: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진짜 팬이에요.
0: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연남동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냈는데, 아, 어땠어요?
3: 많은 분들께서 네, 이제 KBT 템을 사랑해주시고,
0: 네,
3: 아까 그 러시아분들도
0: 네,
3: 저는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0: 네,
3: 2년, 2, 3년째 네, 저희 KBT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네네, 감격스럽고
0: 네네네,
3: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0: 네,
3: 이 가슴 한편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0: 와, 그 정도예요?
3: 예.
0: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마치도록 하고 또 저희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3: 그렇죠. 또 뭐죠? 이제 추천받은 제품들
0: 네,
3: 제가 세 개 골라서
0: 네,
3: 또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리뷰 앤 다이어리.
3: Let's go!
0: Let's go! 와!
3: 오늘 네, 나만의 인생템 주제로 K뷰티템을 추천 많이 받았잖아요.
0: 맞아요.
3: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0: 오! 하나, 둘, 세 개. 네, 매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나니까 뷰티력이 조금씩 저절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게
0: 네,
3: 확실히 뷰티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0: 네,
3: 나에게 맞는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은 나만의 인생템, 오늘 리뷰할 제품들도 기대가 너무나도 됩니다.
3: 네, 나만의 인생템 첫 번째 리뷰템은 바로 더마 브랜드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블레미쉬 리페어 세럼!
0: 와! 근데 더마 브랜드가 뭐야?
3: 그러니까 더마 브랜드가 이제 피부과학이라는 단어와
0: 네,
3: 화장품의 단어가 합쳐져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0: 네,
3: 피부과 임상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이란 뜻!
0: 여기 패키지에도 쓰여있네. 약간 진정, 흔적, 잡티까지 한 병에? 한 병에 그런 걸 다 있다고?
3: 어, 뭐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완화, 오, 얼굴의 잡티와 착색 고민을 2주 만에 개선해준대요.
0: 오? 진짜?
3: 효과가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5초마다 한 병씩! 몇 병이에요 지금? 사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0: 네.
3: 2주 만에 뭐 된다고 하는데 사실 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0: 아니, 솔직히 담긴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
3: 이야.
0: 그럼 이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죠?
3: 이제 또 여기 손등에 발라보고
0: 네,
3: 체크를 해봐야죠.
0: 아, 우리 손등
3: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걸.
0: 아, 맞죠. 혹시 손바닥으로 할까 또 그 고민이 돼가지고.
3: 좋습니다. 한번 여기 손등에 올려서

0: 오, 약간 좀 뭔가 점성이 있습니다.
1: 약간
0: 콧물 제형. 향을 또 맡아볼게요. 네. 향은 확실히 더마 브랜드다 보니까 무향이에요.
2: 어, 다행이네.
0: 점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예요.
0: 쫑. 오,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약간 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2: 일단 그래도 손등에 발라봤는데 어때요?
0: 확실히 네. 촉촉합니다.
2: 촉촉해요?
0: 촉촉하고 네. 이게 좀 기능이 많았잖아요. 네. 마데카소사이드 네.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좀 막 끈적과 잡티를 없어준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일수록 좀 네. 무거워요.
2: 무거워요?
0: 꾸덕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고 흡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딱 끈적이지 않고 네. 좀 산뜻하게 촉촉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잔여감도 없어요. 드시죠.
2: 그 흡수가 잘 된다는 거네.
0: 그렇죠. 완전 그냥 다 먹었잖아.
2: 배부르겠다.
0: 피부 양보했습니다.
2: 네, 피부 양보했어요.
0: 또 이제 올 봄에 흔적 없이 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2: 강추! 좋습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
0: 예.
2: 두 번째 리뷰 제품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0: 오!
2: 컬러는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그치, 아이브로우 제품은 또 저희가 좀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
2: 그쵸, 그쵸.
0: 이게 사실 이 프랑스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런 네. 점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2: 납작한 모양과 부드러운 빨림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0: 누구나 쉽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죠.
2: 네.
0: 그리고 부드러운 빨림성. 이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아이브로우 뭐 눈썹 혼자 그려봤어요?
2: 한 번도 없죠.
0: 저도 없습니다, 눈썹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입문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2: 제가 형한테 해도 돼요?
0: 아니요, 아니, 그냥 각자.
2: 일단 한번
0: 리허설. 네,
2: 리허설 한번 해야죠. 손등에다가 한번. 요 위에다가 약간 눈썹 그리듯이. 어디,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0: 아. 진짜 입문자예요.
2: 우와! 우와! 이게 뭐야?
0: 뭐야 그 리액션?
2: 오! 아 이게 결 살려주는 거?
0: 그렇죠.
2: 결 살려주는 거 맞죠?
0: 결도 살려주고
2: 네.
0: 버트림, 스머징.
2: 아 스머징.
0: Yeah.
2: 일단 제 손등에 그 파우더를 했잖아요.
0: 예. Yeah.
2: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0: 예.
2: Yeah. 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눈썹 채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0: 털 같아요 지금. 아니 왜 눈썹도 털이니까.
2: 아 맞긴 맞는데요. 네,
0: 그만큼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리얼하다.
2: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봤을 때는 정말 부담없고 정말 초보인 저도 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0: 진짜요?
2: 네, 도전? 진짜 어?
0: 도전 눈썹에?
2: 도전!
0: 도전 오.
2: 오케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0: MC. 오! 겨울이 완전 살아났어요.
2: 이렇게?
0: 싱싱싱 이렇게.
2: 아 그대로 하는 것처럼? 오 좋네.
0: 눈썹 털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근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뭉쳐있어요. 오랜 또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펴볼게요. 싱싱싱. 이야. 브러쉬를 쓰니까 네. 스머징이 잘 된 느낌입니다.
2: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0: 아니 근데 사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좀 너무 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야 이제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0: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입문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아닌가 싶습니다.
2: 그렇습니다.
0: 자,
2: 네.
0: 우리가 세럼으로 케어하고 아이브로우로 멋을 부려봤으니까 이제 다시 변해야죠.
2: 맞습니다. 세 번째 리뷰템은 닥터지 그린디 포어 클렌징 밤입니다.
0: 와우.
2: 이걸 뭘로 지우죠?
0: 클렌징 밤으로 지워야죠.
2: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려놓았던 거구나.
0: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클렌징 특집에서 여러 클렌징 제품 소개해드렸잖아요.
2: 맞죠.
0: 근데 또 클렌징 밤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2: 근데 뭐가 달라요?
0: 좀 더 두꺼운 메이크업은 밤으로 네. 지운다고 해요.
2: 아.
0: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성. 네. 아무래도 액체가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줄잖아요.
2: 그렇죠.
0: 과학이죠. 그쵸? 사이언스.
2: 와우, 과학, 사이언스.
0: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일을 이렇게 줄여서 가릴 수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2: 아, 그래서.
0: 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 잘 몰라 사실. 이게 써 있네요. Non-comedogenic.
2: 네.
0: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

0: 아프냐 뜻이죠.
1: 아, 오,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네. 여드름성이나 민감성분들은 꼭 이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 오.
0: 바로 써보도록 하죠.
1: 네, 좋아요.
0: 클렌징은 네. 이 자극되지 않고 세정이 네. 얼마나 잘 되냐.
1: 네.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 맞아요.
0: 오, 오 숟가락 서비스. 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바릅니다.
1: 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0: 네, 비비면 됩니다.
1: 아, 한번 해볼게요.
0: 어때요? 지금 촉감이 있죠?
1: 촉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럽지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0: 오.
1: 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문제, 뭐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0: 오. 많은 분들이 이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을 쓰실 때 네. 이 과정을 좀 소홀하게 하면은 트러블이 납니다.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1: 오.
0: 이제 기름에 이게 녹였잖아요? 네. 그걸 다시 이제 물 적셔서 기름을, 섞여있던 기름을 좀 분리해주는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1: 아.
0: 그게 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1: 네. 사장님.
0: 사장님.
1: 네.
0: 여기 저희 단골이죠?
1: 네. 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이제 유화를 어떻게 하냐?
1: 네.
0: 물을 여기 손에 이 손으로 살짝. 오케이. 그 손으로 네. 롤링을 하면은 색깔이 하얘지죠.
1: 오.
0: 투명, 이렇게 좀 불투명색으로.
1: 네.
0: 지금 이게 다 지금 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1: 아, 하얀색으로 변하는?
0: 네. 그래서 아. 이 과정을 통해서.
1: 네.
0: 더 완벽하게 클렌징도 되고
1: 어.
0: 남아있는 그런 오일 잔여물들도 다 빠지는 어, 거죠.
1: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네. 노폐물을.
0: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트러블 납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1: 오케이, 그럼 한번 물로 헹궈보겠습니다.
0: 네.
1: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게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0: 오, 어때요? 어때요? 만져봐요. 부드러워요? 뭐 했어요 방금?
1: 아 부드러워요. 어... 아, 너무 부드러워요.
0: 좋습니다.
1: 네.
0: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1: 네.
0: 각자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0: 먼저 뽑으세요.
1: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브로우.
0: 아 진짜로?
1: 네.
0: 아 왜요?
1: 아 왜냐고요?
0: 네.
1: 아 진짜 편리해서 그래요.
0: 오...
1: 되게 편리해요. 이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많아서 이거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0: 어디 앞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브로 혼자?
1: 볼게요.
0: 어...
1: 네.
0: 그래도 일단 입문자 처음 도전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게.
1: 네, 맞죠.
0: 저는 클렌징 밤으로 하죠.
1: 클렌징 밤.
0: 예.
1: 왜죠?
0: 아무래도 저는
1: 네.
0: 자극이 없지만 클렌징이 잘 되는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샀는데 사실 저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라 생각합니다.
1: 역시 이선구는 클렌징에 또 진심이 남자네요.
0: 맞아요. 중요합니다, 클렌징.
1: 완전 진심이에요.
0: 네.
1: 제 타입이죠.
0: 그렇죠. 네. 아니요? 진화할 수 있어요.
1: 나 그거만큼은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뽕 뽑는 건 이거밖에 없어.
0: 그러긴 해.
1: 네. 리뷰북을 한번 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Let's go!
0: 리뷰북 타임.
1: 후쿠! 레고 하고 들어가시오.
0: 좋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좀 약간 잘 몰라가지고
1: 네.
0: 좀 찾아봤어요.
1: 찾아봤어요?
0: 네. 이제 깨달았어.
1: 뭘요?
0: 많은 걸 좀 이제 잘 활용해야 돼요. 뭐 찍거나 스크랩
1: 네.
0: 느낌.
1: 네네네.
0: 아 그거 한 장만 쓰세요.
1: 아 왜요? 저 써도 되잖아요.
0: 네. 너 지금 너무 자만했어.

0: 아보카도 껍질이 무슨 색이죠? 갈색. 갈색이잖아요. 아닌가? 초록색. 그러니까요. 제가 초록색이라고 안 했나요? 명암 좀 살짝 넣을게요. 명암 있어야 좀 리얼하게 사니까. 아보카도. 내가 아보카도를 왜 그랬죠? 여기 아보카도 있었잖아요, 성분이.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아보카도. 오, 멋있어. 귀여워. 오? 놀라지 마세요.
1: 끝.
0: 짜란. 자, 와이어 씨부터 설명해 주시죠.
2: 네, 일단은 저는

0: 이게 아이브로우가 일단은 까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얀색에 붙이면서 뭐 요거나 체습 여기나 뭐 글자를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최대한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Easy to draw. 그리고 내 셀카로 일단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오. 네. 그리고 형 그림에서 내 눈썹 그려줄 릴라야. 오.
1: 네. 저는 완전 이제 전시회 느낌으로 그냥 3 in 1. 제일 중요한 논코매도 재미. 목 막지 않아. 또 중요한 거 제 인스타 아이디. 와. 아보카도. 화백. 오. 레이션.
0: 레이션.
1: 깔끔하게.
0: 좋았습니다.
1: 이거 어제 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0: 아 다음 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야겠다.
1: 그만해. 자 오늘 또 나만의 인생템. 네. 추천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0: 그렇죠.
1: 저희가 추천한 인생템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의 리뷰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0: 네. 그럼.
1: 안녕.

0: Ideas ahead of their time have shaped a better world. A man who believed that culture could bring peace to the world. Kim Koo. The one thing I seek in infinite quantity is the power of a highly developed culture. This is because the power of culture brings happiness and meaning to our lives, and by extension, to the lives of others. My wish, culture of peace. 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m Koo.
1: Three things are required in human life. This house, over 50 years old, was reborn through her touch.
2: 집도 저만의 어떤 색깔을 입히는 것.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공간.
1: Here was a designer who went into the mountains away from the city.
3: 나훈아 선생님이 이름 지어주셨고 유혜수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씨예요.
1: These two famed designers infused life into troublesome old houses. Let's visit their houses now. 괴산 in Chungcheongbuk-do province with beautiful landscapes. We'll be joining our new director today.
4: To me. 건축탐구 집 오늘의 프레젠터를 맡은 건축가 이현욱입니다.
1: Director 이현욱, who initiated the duplex house fever.
4: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집의 주인공은 늘 소녀 같은 모습으로 자연을 집으로 고스란히 들여와서 그 자연의 이제 기능이나 요소들을 실내에 연출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1: Forever young. Who could he be referring to? Wait a second. She seems to be an acquaintance of mine.
4: 선생님, 작업하시나 안 들으시나 봐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3: 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는 이효재입니다. 가죠. 보자기 아티스트, 강사, 동화 쓰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걸 아우르면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리고 있어요.
1: On the way to meet her, welcome spring rain fell after a long drought. You would think nothing can be done when it rains in the mountains, but that's not the case for her.
3: 뿌리 길어. 쑥을 뽑아버려야 돼요. 근데 뽑아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쑥과 이름 모를 풀꽃을 꽂아놓으면 뿌리채 꽂아놓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 달씩 가요.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살려주고 나는 산신령이야. 쑥한테 생명을 불어넣어줬어.
1: Her naming ability turns nameless grass flowers into special beings.
3: 이 속에 사는 저는 그냥 기쁨놀이. 막 의미를 부여하고 기쁨놀이하고요.
1: She has seen the passing of the seasons four times here.
3: 달맞이는 뿌리가 너무 억세서 뽑다가 운동방아 막 혼자 찍고 혼자 웃고 씨름하고 살아요, 풀과. 피디님, 우리 대박이야. 안개 오고 있어. 저 좋아서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저 좋아서. 택배 오네. 택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비 오는 날. 특급 서비스. 와.
1: She takes on a girly persona on rainy days. What wonders will we get to see in her house?
4: 반갑습니다.
3: 네. 네. 우리가 네. 아주 오래전에 네, 같은 회사의 모델을 한 적이 있었어요.
4: 네, 그렇죠.
3: 그리고
1: Director Lee Hyun appeared in the same advertisement 11 years ago.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ey're coming face to face.
4: 10년이 넘었죠. 11년째 근데 언제 또 여기에서 또 집을 또 지으셔가지고 또
3: 선생님 너무너무 일단 이 산속까지 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제가 학수고대 기다린 게 산속에서 주치 선생님 기다리듯이 기다렸어요. 오늘은 집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집의 문제 고민이 아주 많았는데
1: It's problematic. It looks fine to me.
3: 그게 안전 문제가 있나요?
4: 3년 뒤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천장의 누수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제 불편한 집입니다. 어쨌든 처마가 있었으면 되는데.
1: Let's take our time with serious talk. But what could these branches be?
4: 경계선인가요? 요게 좀 특이한데.
3: 여기서 다 멈추는 거 이렇게 선생님처럼.
4: 아.
3: 처음엔 네. 아, 여기가 산속이니까 택배 하시는 기사님들 편하시라고 네네. 하트로 그려놓고 하트 그려진 집이요 이러면 너무 쉽게 여기까지 차가 왔어요.
4: 네, 안까지.
3: 아, 너무 잘했어 했더니 마당이 파이는 거예요.
4: 아, 그렇죠.
3: 그 차가 크잖아요.
4: 네네네.
1: So they mean you must stop here.

0: 동네에서 버리는 소나무 가지 질질 끌어다 놓으니까 그런 대로 다 발길을 멈추면서 즐거워하세요.
1: 네, 어쨌든 뭐 경계를 표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에 네네. 가면 이제 돌담에 네네. 나무 하나 딱 해놓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어쨌든 얘기하고 들어와라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들어가시죠.
0: 네. 네.
1: 마당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0: 네. 4년 동안 이 마당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처음엔 하얀 꽃을 심고 싶었고 네. 또 포기하고 아 그대로 둬보자 해서 네. 이렇게 오솔길이 만들어지기까지 4년 걸렸어요.
1: 아 나름대로는 그래도 네. 4년 동안 만든 오솔길이네요.
0: 오, 네. 이 안에서 오솔길이야 오솔길 네, 그러니까요. 만들었고 네. 이제 불멍하는 곳이고요.
1: 네.
0: 이렇게 풀담.
1: 아 풀담이요.
0: 네. 네. 저는 풀로 담을 만들고 싶었어요. 아. 나름대로는 굉장히 고심하고 세월이 만들어낸 거죠.
2: By the way, Ms. Hyo-jae, why did you come all this way to set up a house?
0: 저도 태어나서 괴산을 와본 적이 없거든요. 연고가 없는 곳. 무지를 찾았죠. 산과 바위가 나무가 좋은 곳. 선생님, 이 집에 이름이 있어요.
1: 아, 네.
0: 그래서 마당은 봄눈다방이라고 하고.
1: 봄눈다방.
0: 네.
1: 봄에만 와야 되는.
0: 아니, 봄눈이 그냥 속절없이 녹아버리잖아요.
1: 아.
0: 그래서 고집을 좀 없애야겠다. 봄눈처럼.
1: 봄눈다방. 다방인가요, 저게?
0: 예, 네, 다방. 네. 입이고 소나무로 머리. 입이고.
1: 머리.
0: 머리 헤어스타일 만들어 주고요.
1: 네.
0: 봄눈다방.
1: 네.
2: The structure of the house is very simple. The tea room and the kitchen are on the first floor, and two rooms are on the second floor. This place, which appears as soon as we enter, is a multi-purpose room that doubles as a kitchen.
0: 저 공간의 이름은 명이루. 식문화 강의실로 쓰여요. 음식을 만들고 함께 식탁 매너 수업도 하고요. 눈 가는 데가 많으니까 사실 명의루에서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이건 얼마예요? 어디서 샀어요? 이런 수다가 많아지는 걸 보니까 그래서 주로 저기는 수다방처럼 쓰여요.
2: There are indeed many charming props here.
1: 아유 왔는데 재밌는 또 소품이 있네요.
0: 네.
1: 이건 뭘까요?
0: 한번 열어보세요.
1: 아 열어봐도 될까요?
0: 네.
1: 네. 보물이 혹시 사탕 아닙니까?
0: 어 다들 좋아해요. 어,
1: 아.
0: 캡슐 커피. 도시에서들 오시면
1: 네.
0: 막 그 카페인 때문에 네. 너무 힘들어해요. 그럴 때 짠 하면 걔가.
2: There are baskets for coffee capsules and tea bags. We would expect no less of Miss Hyo-jae.
0: 그래서 이 글씨는 이회수 선생님께서 라면 젓가락으로 써주신 글씨예요.
1: 라면 젓가락이요?
0: 예. 효제의 손끝에 닿으면 무더기 헝겊도 선녀의 날개옷이 되고 초근 목피도 진수성찬이 된다. 어, 저 잘 살아라 이렇게 격려해 주셨구나. 이런 벽과 그 아래 겨울 되면 그 석화가 쪄먹어요 많이.
1: 석화 굴.
0: 예, 근데 네. 어느 날 석화 굴이 네. 이런 데가 온 거예요. 아, 이건 내가 갖고 있을 게 아니다.
1: 네.
0: 어딘가 굴 회사에 시집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1: 그래서 구두, 힐 있는 예, 구두로 효자스럽네요. 디자인이.
0: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차 마시고 있는데 너무 우아하게 나뭇잎이 실내로 날라 들어왔어요.
1: 네.
0: 그게 너무 행복해서 넌 나와 함께 지내자 이러고
1: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오네 뭐가.
0: 얘는 운전자 앞으로 또 날라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 나와 함께 집에 가자 해서 네, 네. 다 데리고 온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2: So everything came together to form a precious meeting.
1: 마당에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는 것들을 계속 끌어들이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저는 이 공간이
1: 네.
0: 공간이 저를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면 엄숙해지는 것과
1: 그렇죠.
0: 같은 이치인 네, 네. 거죠.

0: Even the branches hanging from the ceiling stand out.
1: 아, 이 천장에다 이거 무슨 나무를 이렇게 걸어 놓으신 거죠?
2: 물풀의 나무예요.
1: 물풀의 나무요?
2: 새총했다고 하고요.
3: 아, 딱딱한.
2: 네, 맷돌 손잡이하고 나무 중에 단단한 나무래요. 제가 늦은 밤까지 작업을 하고 고개를 한번 이렇게 젖혔을 때 보고 있으면 치유가 되고요. 처음부터 집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 집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없이 공개하고 소통하고.
1: 많은 건축가들이 나름대로는 공간을 만들었지만 비어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걸 채우는 거는 주인의 몫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구조적인 문제는 좀 보여요. 예. 바닥 장선이라는 게 네. 폭이 넓잖아요. 네. 여긴 좁고 네. 그러면 이제 좁은 쪽으로 보내는 게 더 안전하거든요. 안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장선 방향을 뭐 일로 보내고 제가 보니까 장선은 이제 연장을 했거든요. 예. 좀 부분 부분 좀 끊어져 있는데 그게 좀 약간 벌어졌어요. 예. 그런 것들은 제 전문가로서는 이제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2: 아, 그럼 이게 안전 문제가 있나요?
1: 3년 뒤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2: 어머, 3년이요? 어머, 그럼 이거 시한부 집이잖아요.
0: Joyce Construction is done to endure the load of the floor. And in this house, its direction was set up wrong.
1: Oh, 이 집이 너무 이쁘게 꾸미시는데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고치면서.
0: A whole bamboo forest is situated in the tea room.
1: 대나무를 이렇게 잔뜩 심어 놓으셨나요?
2: 어, 감사해요. 심었다고 표현해 주셨어요.
1: 네, 대나무를 심어 놓은 거 아닌가요?
2: 그런데 제가 네. 이유를 얘기하면 급 실망하실 거예요. 얘기해 드릴까요?
0: Could there be a secret behind this bamboo forest?
1: 어쨌든 자연의 요소를 자꾸 집으로 끌어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용하신 거 아닙니까?
2: 어, 이유는 알고 보면 네. 간단해요. 네. 창문 틀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린 거예요.
0: What an ingenious idea, Miss Hyo-jae.
2: 전시회가 끝난 대나무를 가지고 와서 다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대나무 방, 운상정 이렇게 불리죠. 함께 무대 의상을 한 분이 나훈아 씨 여기 가봉하러 오셨어요. 어, 막 이렇게 하니까 123층 롯데 월드타워에서 123층이면 운상정, 구름의 정자라고 써주고 가셨고 그리고 늘 이렇게 끼고 살아요.
0: 운상정 Pavilion, where clouds lay over. It makes Miss Hyo-jae look like a hermit.
2: 그러니까 최초인 사람들이 좋은 점이 있어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이 아이 이름은 목당꽃 매듭이에요. 목당꽃처럼 풍요로워서 목당꽃 매듭이라고 이름 지었죠. 비녀 매듭, 비녀를 찌른 모습이라고 제가 묶을 때 비녀 매듭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걸 받고 공통된 답이 있어요. 아, 아까워서 어떻게 풀러. 같은 마음인가 봐요.
0: The task of naming nameless things. At those moments, objects and spaces take on special meanings.
4: 이 집은 지은 겁니까? 아니면
2: 아니에요. 아니요. 지은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제가 지었다면 이렇게 처마 없는 집을 짓지는 않았겠죠. 이 집은 그냥 네모. 네모난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죠. 깍두기 집 안에 효재가 술을 놓은 거죠, 술.
1: 관리를 안 하셨나 봐요. 우선 목조주택인 거잖아요.
2: 네.
1: 그리고 외장재가 적산목으로 했는데 색깔이 많이 변했네요, 이렇게. 원래는 오일스텐을 칠해서.
2: 오일스텐 매년, 바른 거예요?
1: 매년 바르시나요?
2: 한번 발랐어요.
1: 한 번.
2: 매년 칠해야 돼요?
1: 그럼요, 매년 칠해야 돼요. 사람의 피부랑 똑같습니다. 이제 모자를 쓰고 계시잖아요.
2: 네네.
1: 내 피부를 보호하는 것처럼 네. 처마가 그 역할을 합니다.
2: 오, 모자 비유 너무 잘하셨어요.
0: Wooden houses must be stained with oil every one or two years.

0: to prevent discoloring and strengthen its durability.
1: 첫마음 없는 집에 산다는 건 비, 바람, 눈 다 맞고.
2: 내가 모자를 안 쓰고 있다고 그러죠. 오늘 햇볕이 되게 따갑거든요. 저 집도 이제 따가워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선조들이 옛날부터 처마를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500년 살아보니 야, 안 되겠다. 이 기후에 맞는 식으로 이제 건축이 발전을 하는 건데 이 집이 나라고 생각하고 아, 우산도 필요하겠네. 아니면 모자도 필요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1: 우리 집은 이렇게 고달프게 가요, 화장실을.
2: 아, 아, 불편한 화장실이군요.
1: 그리고 이 문도 거꾸로 딸렸어.
2: 문 여는 방향도
1: 거꾸로.
2: 들어와서 어쨌든 이렇게 거꾸로 돼 있네요. 네.
0: The bathroom offers the most strength to Miss Hyoje. It's the only place where she can be alone.
2: 네, 화분도 있고 뭐 역시 보자기도 있고.
1: 네. 이제 제가 화장실을 사랑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유일하게 혼자 있는 공간이에요.
2: 화장실, 그렇죠?
1: 예,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잠깐이지만 명상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어린 시절에 어린 왕자랑 우리는 다 한 번쯤 대화하고 자랐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그래서 어린 왕자 오르간만에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여기는 제 시예요.
2: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 잠깐이요. 장점 중에 목소리가 제일 좋거든요.
2: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시를 쓴 사람과 읽어주는 사람. 어머, 오늘 화장실에서 우리 이거 뭐 하는 거지?
2: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래줄에 널려 있는 속옷들, 눅눅한 수건, 욕조 구멍을 막고 있는 머리칼. 그러다 잊혀지겠지요. 내가 죽었다고 그래서 하얀 수건에 레이스 꿰매고 빨래는 줄 맞추고 빠진 머리카락을 잡아서 바늘쌈지에 모읍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1: 와, 감동.
2: 오늘
1: 전체에서 화장실에서 둘이
2: 보이는
1: 이 퍼포먼스가 저는 제일 감동이에요.
0: But there are problems with it as well.
2: 근데 화장실 오시는데 뭘 들고 오셨나요?
1: 여기는 누수가 돼가지고 불이 안 돼요.
2: 그러네요.
1: 그리고 위험하니까 수리한다고 뚝딱거리는 게 싫어서 그냥 이 상태로 불이 안 들어오는데 초 켜고.
2: 초를 켜서.
1: 예, 초를 이렇게 켜서
2: 항상 켜놓는 건가요?
1: 이렇게 해서 유리 뚜껑이 꼭 있어야 돼요.
2: 운치는 있네요.
1: 그냥 운치라고 생각하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정전되고 비가 새고 이러면 짜증으로 연결되거든요.
2: 어떻게 그냥 슬그럽게 그냥 이겨나가시는
1: 맞아. 아니 새나 그럼 나는 촛불을 켜리라.
0: Since she bought this house due to its views, problems abound everywhere. She was irritated at first, but she had a change of heart toward enjoying the discomfort.
2: 천장의 누수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1: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2: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1: 뭐가? 누수가?
2: 그렇죠. 누수가 계속돼서 이제 이 나무가 어쨌든 시간에 의해서 이제 변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리를 빨리 해야 됩니다.
0: You see, Miss Hyoje? Regardless of how you dislike crowds, you should hurry up with the repair work. Leakages can be even larger inside than on the outside.
1: Goodness, 시골 집에 굳이 2층이 있어야 될까? 뭐 이런.
2: 아무래도 오르락내리락 불편하시니까. 아우, 경치가 좋네요. 올라오니까.
0: The second floor is her favorite area.
1: 이렇게 문을 열어서.
2: 네. 어쨌든 문이 이제 바깥으로 열네.
1: 바깥으로. 신발을 이렇게 벗어서.
0: Since there are no eaves, everything presents discomfort.
2: 그 우산은 어쨌든 접어서 이렇게
1: 급하게 던지고 후다다닥 이렇게 내 집에 내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품위가 없어지고 네. 뭘 후다다닥거리는.
0: It's hot in the summer and cold in the winter.
2: 3면에 지금 창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처마가 없어서 워낙 서양빛이 들어오니까 늦게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1: 겨울에는 망상 입김이 보이네요.
2: 아, 추워요.
1: 너무 춥고. 네. 오죽하면 여기를 수장고, 창고방으로 쓰겠어요. 네.
2: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붕, 삼각형 공간이 있으면 그 삼각형 공간이 사실은 중요한 단열재 역할을 하거든요.
1: 그 우리 집을 통해서 네. 그 로망, 시골집 로망 있는 분들은 꼭 하나 얻어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붕은 꼭 필요하다.
2: 네. 처마.
1: 처마.
2: 경사지붕.
1: 아, 경사지붕.
2: 이게 꼭 필요한 거죠.
0: 네. Her bedroom has minimal embellishments. There is a reason for it being such a beloved space, despite the inconvenience it presents.
1: 눈 뜨면 찬물을 끓이고 아침에 차를 마시면서 이제 하루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물 따르는 소리가 이 공간에서는 폭포 소리처럼 들려요. 이 방의 장점은 누워서 별 보고 달 볼 수 있는 거.
0: A picturesque view that unfolds at night. That is a special gift that is priceless.
2: 선생님 다운 것 같아요. 뭐 여름에는 당연히 더워야지, 겨울은 당연히 이제 추워야지. 어쨌든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자연을 안에 끊어들여서 나름대로는 공간을 디자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효재다운 집 같아요.
1: 감사드려요. 응원해 주셔서. 다들 짠해하면서 서울들 떠나고
2: 계시네요. 저도 그러고 떠날 것 같습니다.
1: 저는 어떤 환경에서도 제가 만들어서 고쳐 살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어느 집이든 구멍난 천정에서 비가 쏟아져도 또 다르게 예쁘게 살 거예요. 언제나. 꽃밭을 만들어야겠어요. 미니 꽃밭. 이거 좋다. 뾰족한 부분은 쓰임새가 있는지. 이렇게 잘 커주다니. 어머, 고마워. 원래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티를 옥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걸 또 산신령놀이라고 이름을 정해줘요. 내가 산신령이야 이러고. 나에게 집이란 진행형이다. 완성은 없다.
0: The summer will be plentiful due to Miss Hyoje's touch. We'll look forward to it.

0: 1번, 8번 출구. 아, 고속버스 터미널은 뭔가 출구도 많고 그래서
1: 복잡해요.
0: 아, 이 복잡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출구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1번, 8번 쪽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출구 쪽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제가 원래 화방을 한 세 군데 다니는데 홍대에 있을 때 가는 데랑 뭐 아니면 서울역 근처에 있을 때 가는 데랑 그리고 이렇게 강남이나 3호선 라인에 있을 때 오는 화방이 조금 달라요. 새로운 물건은 뭐가 나왔는지 아니면 원래 알던 거라도 이제 다시 만져보면서 아 이런 게 이랬었지 약간 이런 것들도 좀 더 알 수 있어서 한 번씩 이렇게 와보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것도 뭔가 새로 나왔어요. 신제품. 원래 동그랬었는데 네모나게 신제품이 나왔네요. 거의 모든 종류의 뭐 화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어렵잖아요. 네, 오늘 좀 이렇게 보면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좀 알려드려 보려고 여기 화방에 왔습니다.

화방에서 쓸 수 있는 가장 편한 이런 것들은 한 100g 정도? 펜과 색연필을 하기 되게 좋은 두께예요. 종이의 제곱미터당 몇 그램인가인 거예요. 무게에 따라서 수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펜만 할 수 있는지가 조금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두께라도 수채 같은 경우에는 그 두꺼운 것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거라서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아무리 적셔도 잘 일어나지 않고. 사이즈는 사실 다 요 정도면 한 30분 정도로 그리기 가장 편하니까 요거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먼트 라이너라는 펜을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번지지는 않고 라인이 잘 살아나 있는 애들이거든요. 0.03mm부터 1.0까지 두께가 다 다르고요. 가까운 거 그릴 때는 좀 두꺼운 걸로 그리고 멀리 있는 거 그릴 때 가는 펜으로 그리는 게 원근감을 표시하기도 조금 좋습니다. 펜 팁이 조금 신기하게 생긴 것들도 이제 시도하게 되는데 끝이 얇았다가 뭐 이렇게 두꺼웠다가 해주는 이런 펜들도 되게 사용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일정하지 않은 펜 두께가 나와서 또 재미있기도 해요. 요거로 고를게요.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정도면은 그냥 초보자들이 사기에 부담 없이 해서 연습을 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아예 라인 펜도 들어있네요. 8개짜리 괜찮음. 얘를 칠하려면 붓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통도 있어야 되고 막 붓도 있어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물붓이 있습니다. 물붓은 기본적으로 붓 뒤쪽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을 찍어서 쓰는 게 아니라 물을 이렇게 짜서 쓰는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바로 물감 칠하고 물을 짜서 흘려보내고 또 다른 색을 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거 이 물붓에 대한 사실 재미도 있고 신기함도 있으니까 요렇게를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은 세트가 될 거예요. 요거 요것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하나 이쪽에 그나마 이런 것들이 좀.

모일 수 있는 카페예요. 뭐 이런 물통도 있고 색연필도 있고 제가 산 물감 같은 것들도 있네요. 여기 카페의 모습을 어반 스케치 하신 분도 계시네요. 이런 거나 이런 거. 어쨌든 그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림 그리기 되게 좋은 곳이네요.

보트물에 오면 또 뭐 재미있는 이런 소품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고트물 안에서 좀 그림 그려볼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액자 가게가 있네요.

0: 원래는 저희가 인테리어로 앤티크샵
1: 했었었는데
0: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 하면서 없어졌어요.
1: 아, 맞아요. 아, 그래서 이 동네도 조금
0: 다 없어졌잖아요.
1: 그쵸. 예전엔 여기가 다 이런 집이었어. 진짜 구경할 게 많았는데.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소품들이 안 되니까 다 소품집이 나간 거야. 유지가 안 되니까.
1: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새로운 게 발견되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 집은 구석구석 봐야 네. 필요한 걸 찾는다고 손님들이 그러셔요.

창립샵이라서 느낌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리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볼 것들이 막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고 계속 쳐다볼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 신기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걸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재미있거든요. 골목 같은 데서 이제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카페 옆에나 이런 데서 그리고 있으면 카페 사장님들은 커피를 내다가 주시고 선물로 주시거나 뭐 어느 집을 그리고 있으면 그 집 할머니께서 우리 집 담벼락에 있는 장미 예쁘게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보단 그림을 그릴 때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허락이라던가 아니면 되게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도 여기 사장님도 그런 거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기회로 이렇게 매장 중간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일상을 여행처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을 꾸준히 그려보면 내가 분명 익숙했던 것들인데 되게 낯설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것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이 내 손바닥보다 작은 것들에서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집 밖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점점 세상을 늘려나가다 보면 이제 아, 그러면은 나는 여행 가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버스 터미널에 버스 타러 오는 김에 이렇게 드로잉 도구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시면 여행 가는 기분도 들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0: 액션.
1: 극장에 오랜만에 오시나요?
2: 저 정말 오랜만에 와요.
1: 얼마 만에 오시죠?
2: 저 코로나 이후로 안 온 것 같아요.
1: 문화생활 좀 하셔야죠.
2: 그냥 뭐 쓸데없이 바빴어요.
1: 아 진짜요?
2: 네.
1: 그러실 줄 알고 교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 극장을 통째로 이렇게 빌렸습니다.
2: 야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있네요.
1: 그렇죠.
2: 너무 좋네.

0: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어떤 영화일까요?
1: 언제?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0: 19세기 말쯤 형식의 영화랑 비슷하다고 간주하고 영화의 출발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일상들을 다루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라고 하였다면 네, 네. 조르주 멜리어스는 영화를 예술의 단계로 올린.

0: 근데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0: 너무 예술적이고 뭐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뭐 붙일 수 있는 수식어들은 다 붙겠더라고요.
1: 그렇게 예전에 만든 영화인데도 보면 감동이
0: 그쵸,
1: 있나요?
0: 그렇죠. 예. 아... 뭐 요즘 사용하는 뭐 특수효과나 편집 기법들 그 영화에서 사용되는 그 원형에 거의 시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1920년도에 그 초현실주의가 대두되면서 이 조르주 멜리어스가 다시 재조명을 받았죠.
1: 사실 근데 동두천 하면은 아트앤드 시티랑 저는 좀 안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미군 부대? 요 정도밖에 잘 안 떠올라요.
0: 하지만 네. 우리 동두천의 예술의 도시 동두천
1: 예술의 도시 동두천 네.
0: 곳곳의 동두천에도 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죠.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그럼 저희가 이제 보러 가고 찾기 전에 일단 영화 한 편부터 보고 예술 작품을 네, 보러 가시죠.
0: 좋아요.
1: 하나 둘 셋.

0: 여기 예술의 도시 동두천에 왔잖아요.
1: 그렇죠.
0: 짠.
1: 아, 이런 지도가 또 있어요?
0: 네.
1: 우와, 대박이다.
0: 그래피티가 원래 그냥 자유롭게 낙서하는 거잖아요. 아. 이탈리아로. 아,
1: 뜻이 그러면은 낙서란 뜻이에요.
0: 그렇죠.
1: 아.
0: 근데 여기에 21가지의 그래피티가 있어요.
1: 아, 그럼 이걸 하나씩 다 보려면은 이제 오늘 하루가 되게 짧겠네요. 하나 보러 가시죠, 그러면은.
0: 근데 네. 이것만 보고 가기 아쉽잖아. 이게 메인 디시면 네. 에피타이저 살짝 먹고 시작해야죠.
1: 밥도 안 먹었는데 무슨 에피타이저를 먹습니까?
0: 아, 밥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1: 밥 먹기 전에요? 알겠습니다. 어떤 에피타이저를 교수님께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0: 지금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가서 말할 거예요.

0: 아니 근데 저희가 네. 체험 할 수도 있죠. 네. 뭐 체험 삶의 현장이나 가면 할 수 있고.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은 아트앤드 시티 아니겠습니까? 아트랑 공방은 조금 다르지 않나요?
1: 예술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사고와 감정을 그냥 이렇게 표출시키는 그쵸, 거고 그쵸. 창작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생활에 그냥 예술화를 꾀하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뭐 용접하고 뭐 망치질하고 그림 그리고만 했지 이건 안 해봤어. 아, 체험해보고 싶어. 그리고.

0: 힘 조절해주고
1: 이런 식으로. 뭐 그래도 확실히 감각이 있으시다.
0: 이렇게. 오.
1: 왜 때요?
0: 고려랑 중국이 이 도예의 종주국이었어요.
1: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0: 16세기에 우리나라의 막사발이 일본으로 가서는 신기라고 해서 성스러운 그릇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막사발 하면 자연스러운.
1: 이거네요.
0: 이건 거예요. 나 지금 막사발을 의도했어.
1: 아, 그 막사발 만드신 거네.
0: 하지만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막 했지만 네. 우리나라의 그 막사발은 흙과 불의 시간을 거쳐서 그릇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생명력을 갖는 거야. 아,
1: 이거는 안 넣으실 거죠?
0: 아, 너무 막사발인데. 고민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네. 대성 씨도 해볼래요?
1: 저도 한번 해볼게요.
0: 재밌어.
1: 이렇게. 느낌 이상해.
0: 소년 물을 충분히 묻혀야 돼.
1: 아, 이렇게 물을 묻혀야 되는구나. 아, 좀 이게 구멍이 좀 파져 있어. 진짜 어렵다, 이게. 잠깐만요.
0: 막사발 2 나왔어요.
1: 막사발이래요, 저도.
0: 우리 여기에 그냥 다시.
1: 네, 다시 새 생명을 주시죠.
0: 자, 새로이 예쁘게 태어나라.
1: 예쁘게 태어나라.

0: 그래피티 하면 자유와 저항 정신 아니겠어요?
1: 그쵸. 뱅크시.
0: 그쵸. 너무 유명하죠. 사람들이 밤새 제발 우리 집 담벼락에 낙서 좀 해주고 가주라. 네. 그럼 나는 로또거든.
1: 아, 그리고 집 가격이 오른다면서요, 진짜로?
0: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담장을 떼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1: 와, 아, 우리 집 아파트 좀 해줬으면 좋겠다.
0: 진짜 제 마음도 그 마음이야.

0: 박사님 만나게 네.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미남이세요?
1: 아, 아니요.
0: 아닌 거 아시군요. 네. 아, 농담입니다. 네. 아, 약간 좀 친근한 이유가 네. 제가 살짝 검색을 해보니까 저랑 동갑이에요.
2: 아, 그렇다고 작가님 이렇게 모셔놓고.
0: 아, 뭐 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랬거든요.
2: 너무 네. 친구 같았다.
0: 죄송합니다. 아, 자,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피티로 다양한 시각예술을 창작하고 있는 25년차 그래피티 아티스트 제마입니다.
0: 실제 성함은?
1: 아, 실제 이름은 유승백입니다.
0: 유승백. 네. 그럼 뭐가 더 많이 불리나요? 작품하실 때?
1: 아무래도 그래피티 태그네임을 쓴 지 오래돼서 네. 네, 제마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2: 저 뒤에 보면 작가님 작품이 있는데 네. 저게 좀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리스 네. 신화적인 요소. 저런 그림을 그리신 이유가 있나요?
1: 사실 그때 당시에 Made in Heaven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만들어진 도시처럼 그런 걸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라노스 신을 차용해서 천사 이미지와 함께 이제 구상했던 작업이었습니다.
0: 그래피티 아트가 보면 다 높은 곳에서 진행하잖아요.
1: 네.
0: 뭐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나 아니면 루프를 매달려서 이렇게 하는 건지.
1: 그래피티 아트도 되게 안전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스카이차나 네. 아시바라고 하죠. 그런 틀비계를
0: 아 이렇게 쭉 네. 올라가는 그렇게 아 그런 네. 게 있네요.
1: 네. 사람이 타서 하는
0: 아 네 죄송합니다. 네.
1: 그런 중장비들을 타고 많이 합니다.
0: 또 앞에도 하나가 작가님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저건 너무 그림체가 다르거든요.
1: 제가 그때 당시에 벌써 한 7, 8년 전인데 구상적인 작업에서 이제 비구상적인 작업으로 네, 전환하는 시기였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은 천사 이미지에 좀 추상적인 요소를 넣어서 작업했었던 작업입니다.
2: 아, 작가님 그 그림의 표현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그런 극사실주의를 버리고 비구상으로 갔을 때 네. 조금 아깝지 않으셨어요?
1: 그런 것도 있었는데
2: 네.
1: 이미 있는 이미지를 그리는 거에 약간 실증을 났다고 해야 되나? 좀 더 새로운 감각, 존재하지 않는 시각예술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생각해서 약간 비구상적인 작업을 시작했던
2: 것 같아요. 그게 몇 세 때셨죠?
1: 30살 초반이네요.
2: 작가님은 도시적인 그 에너지, 그 도시의 리듬을 시각화시켰다고 들었거든요.
1: 네, 스프레이 페인트나 뭐 이런 것들이 일반 미술하고는 다르게 뿌려지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에너지를 표현하기에 되게 적합했던 재료였고 네. 또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어디에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1: 올해가 제가 그래피티를 한 지 25년 네. 차인데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개인전.
1: 네, 좀 더 대중들에게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2: 그냥 갤러리 안으로 네. 들어간.
0: 아, 갤러리 안에서?
1: 네네네.
2: 요즘은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이 그 정신을 그대로 차용해서 캔버스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0: 그렇죠. 아, 그렇겠네. 예전처럼 막 아무 벽에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계속 또 아티스트들이 지속적으로 벽에다가만 하진 않고 네. 네, 요새는 다양한 매체나 캔버스를 통해서 네, 작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작가님은 그 벽에랑 했을 때랑 캔버스에 했을 때랑 어떤 게 더 재밌으세요?
1: 두 가지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벽에 할 때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워낙 큰 스케일의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고 지금도 큰 스케일의 작업을 좋아하고
2: 네. 그렇죠. 너무나도 파워풀하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시대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1: 네, 맞습니다. 예.
2: 그러면 그 작가님 작업에 가장 다른 작가들과 차별되는 그 핵심적인 변별적 요소는 뭐가 있으신가요?
1: 그래피티라고 하면 좀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많잖아요. 뭐 캐릭터라든지 뭔가 글자라든지 네, 구체적인 형상들이 많은데 그런 형상을 좀 더 탈피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상적인 그래피티의 에너지를 담아서 보는 관객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끔 네, 그런 그래피티를 지속 해보고 있습니다. 네.
0: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좀 가장 요거는 좀 기억에 남는 작품 그런 거 뭐가 있을까요?
1: 좀 큰 규모의 작업이었었는데 네. 왕십리 쪽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네. 거기 이제 신축 벽면에다가 네, 제 작업을 했었던 게 되게 신선하기도 했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꿈이었어요. 네.
0: 그게 얼마나 큰 건물이죠, 그게?
1: 거의 아파트 수준의 오피스텔이니까. 네.
0: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네스프레이를 확 뿌려버리고 싶다. 그런 그런 공간에 있을까요, 혹시?
1: 해외에서 보면은 한 건물이 전체 다 그래피티로 네. 돼 있는 부분 되게 많은데 사실 국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건물의 전체?
0: 네. 제가 63 네. 빌딩 전체를 그냥 막.
1: 네, 뭐 그러면 좀 이슈가 되겠죠.
0: 네. 작업을 하시면서 좀 가장 보람되는 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1: 사실 이제 그림 다 그리고 나면 네. 워낙 작은 스케일이 아니다 보니까 큰 스케일의 작업을 완성했다는 성취감도 있고 월장사 같은 절에 작업을 했을 때는 강원도에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들하고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네. 그 친구들이 밑작업을 막 자유롭게 하면 네, 제가 그 위에 좀 완벽한 리터칭을 해서 이제 작품을 걸었었는데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즐거워하고
2: 재밌어, 동기부여가 됐겠네요.
0: 재밌겠다.
1: 네, 그런 에너지를 막 발산하는 거 보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0: 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지나가서 많이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1: 어렸을 때 이제 스프레이 페인트를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저랑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료 자체가. 지금까지도 그런 스프레이 페인트 많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색채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색채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각 예술을 창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에너지틱한 네, 작품을 보고 오시면서 좀 에너지를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채색인 그런 도시 안에서
2: 네,
1: 화려한 그래피티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그러면 앞으로도 정말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우리나라 네. 곳곳에 네. 우리 작가님의 작품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벌써 지금 다섯 번째.
1: 벌써.
0: 다섯 번째야 벌써.
1: 네. 오늘은 또
0: 어떤 분이 올지. 혹은 K스타를 원하실지 네. 궁금하네요. 오! 오! 오! 미인이시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4: 어디서 오셨나요?
2: 저는 러시아에서 온 레나라고.
0: 레나님.
2: 네. 네.
1: 그럼 오늘은 어떤 메이크오버를 위해서 오셨나요?
2: 제가 사실 사극을 엄청 좋아하는 사극 팬이거든요.
1: 사극?
2: 네. 그래서 북근의 셰프를 보고 유나에게 완전 푹 빠져가지고 오늘 하루 유나가 돼서 맛있는 음식을
1: 먹으러
0: 가고 싶어요. 오, 북근의 셰프.
5: 유나 씨 메이크업 거의 안 했다.
0: 아, 나 큰일 났다. 그러면 메이크업 네. 하러 가볼까요?
1: 네,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한복도 뭔가 이거 보면 재밌을 것 같은?
2: 너무 재밌겠다.
0: 요즘 한국에는 이렇게 이런 콜라겐 마스크가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1: 네, 근데 이건 되게 요즘 해외에서도 되게 바이럴 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하는 게 유나님 메이크업이잖아요. 피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깔끔한 피부.
0: 그죠. 우리가 한 3주 차 했던 그 룩이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고.
1: 그리고 약간 느낌이 있는 것
0: 저런 애교살도 또.
1: 애교살.
0: 무슨 저게
1: 다시 나왔습니다. 애교살.
0: 애교살.
1: 그리고 뭔가 한복과 되게 잘 어울려지는 그 맞아요. 메이크업이 되게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0: 한국 드라마 또 재밌게 본 거 사극 아닌 건 또 뭐 있을까요?
2: 너무 많이 봐가지고
0: 드라마? 뭐였지?
2: 제가 어렸을 때 막 아이리스나 이런 것도 많이 봤고
0: 아이리스
2: 제일 첫 드라마가 미나미시네요
0: 미나미시네요?
1: 저도 몰랐는데
2: 박신혜 나온
0: 진짜 옛날 거 아니야?
1: 아시는 분
0: 제니님 초딩 때 아니야?
1: 모르겠어요
0: 나이가 어떻게 됐어?
2: 저 서른
0: 서른? 그럼 알죠 근데 한국어를 너무 잘하시는데 한국에 온 지는 오래되셨나요?
2: 한 5년 반 정도.
0: 5년 반?
1: 오셔서 공부하신 거죠?
2: 아니요, 공부한 지는 오래됐어요. 그때 그 미남신을 보고 빠져가지고. 네.
1: 뭔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2: 지금 보면 되게 어글 어리고 어렸을 때.

0: 그 포인트는 있는 것도 있어요.
1: 어른들 봤을 때 되게 약간 심쿵했어요.
0: 심쿵.
1: 맞아, 설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2: 재밌는 제품을 쓰고 있긴 한데요. 비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폼 형태로 나온 그냥 토너예요. 토너 에센스 이런 거라서 얘가 편한 게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약간 좀 팩처럼 쓴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모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쪽은 건성이고 네. 이쪽 앞쪽은 유분감이 있다고 하셔서 좀 건조한 쪽에는 촉촉한 프라이머를 좀 바르고요. 맞아. 피부를 좀 구분해서 요거는 프라이머인데 모공에 있는 그런 어떤 유분 같은 것도 좀 잡아주고
0: 그럼 이 T존 부위 위주로 지금 발라주시는
2: 네. T존 코랑 여기 앞볼 그리고 주름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눈주름이 살짝 있는 부분도 이런 걸 발라주면 이제 파데가 끼거나 좀 그런 것들을 방지하면서 지속력을 올릴 수가 있어요. 눈주름이나 이제 쌍꺼풀 라인에도 조금씩 발라줄게요. 그러면 이제 너무 밝지 않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일단 1차적으로 피부톤을 깔게요.
0: 근데 항상 보면 그 순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2: 좀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컨실러를 먼저 까는 게 조금 더 컨실러는 왜냐면 좀 매트하잖아요. 그 파데는 촉촉하니까 매트한 게 촉촉한 거 밑에 있는 것보다 베이스가 안 흔들린다. 사람마다 이제 좀 논리가 다른데 저의 논리입니다.
0: 오, 이 방법 한번 근데 써봐야겠어요.
2: 괜찮아요. 대신에 네. 너무 두껍게 깔면 안 되고 아. 얇게 아주 부분적으로. 다크서클을 커버를 할 때는 다크서클이 좀 끝나는 지점을 내 피부랑 색깔을 좀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방법이 얇게 잘 가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트러블들은 또 너무 하얀 거 가리면 안 돼요. 조금 같은 붉은 느낌을 조금씩 몇 번을 치해서
0: 같은 톤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기한 것 같아요.
2: 그쵸.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메이크업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조금 트러블이 있는 걸 좀 디테일하게 가려볼 건데요. 파우더를 지금 한번 커버한 위에다가 그냥 제 브러쉬에 진짜 뭐 묻은 거야? 묻은 거야? 하는 정도로 한번 싹싹싹싹 해서 여기서 한번 더 하고 트러블들을 한 번씩 더 그다음에 다크서클 조금 더 올리고 파데를 잊었어요. 한번
0: 이때까지는 컨실러였던
2: 컨실러였고
0: 거죠?
2: 이제 좀 부족한 부분에는 광택을 주는 좀 촉촉한 파데 지금은 얇게 큰 데만 이런 것들을 이제 큰 부분에만 무드를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촉촉이 파데를 눈 근처에 바르면 안 돼요. 이게 촉촉이 파데 눈 근처에 바르면 이제 눈 근처가 이게 주름이 끼는 거죠. 주름이 없는 부분 결을 만드는 부분 피부결 너무 좋다. 내가 컨디션이 좋은가? 그래서 또 이제 눈에 주름이 살짝 있는 부분은
0: 눈에다 파우더를 올리는 거예요?
2: 눈 밑에요. 여기다가 톡톡톡톡 요런 프레스드 파우더가 사실은 그런 유분 잡는 거나 그런 게 이제는 분화장이 아무래도 들어가야겠죠?
0: 근데 보면은 엄청 약간 단아하고 되게 깔끔하면서 근데 또 들어갈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2: 그러네요.
0: 애교살. 애교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한번 시도를 제가 해볼게요.
0: 해보신 적 있어요? 애교살?
1: 약간 제 눈이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오늘 섀도우는 오늘 어떤 색을 사용하실 거예요?
2: 아주 아주 데일리 브라운 하면서 이제 핑크의 느낌을 좀 살릴 수 있는 칙칙하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데일리 핑크.
0: 데일리 핑크.
2: 이번 쉬머가 좀 들어간 걸로
0: 이게 이번 메이크업에 되게 애교살이 포인트다 보니까 애교살을 먼저
2: 그쵸, 목숨을 걸어 목숨을 겁시다 우리
0: 근데 이게 좀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넓어도
2: 네, 좀 넓게 시도는 해보려고
0: 넓게
2: 오늘은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0: 이렇게요?
2: 야 이거야 애교살을 찍을 때 약간 이렇게 하면 지금
0: 계속 이러고 있어요?
2: 아니 한 번만 나도 여기다 됐어. 입술 위치를 좀 잡았고요.
1: 또 이렇게 해야 되죠?
2: 네, 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0: 유나님은 그럼 이 드라마 보고 알게 되신 거예요?
1: 아니죠, 전 어렸을 때 소녀시대
2: 때. 소녀시대 때구나. 소녀시대 아세요?
0: 네, 알죠.
2: 몇 살이었어요, 그때?
0: 아기 때였던 것 같은데.
2: 진짜 아기 때?
0: 네. 그치.
2: 몇 살 때 그게?
0: 그 아기 한 4살 더.
2: 4살?
0: 우와. 정확하긴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3: 아, 얼짱 알아요?
0: 얼짱 알긴 하는데.
2: 알긴 한데.
0: 얼짱 아세요?
1: 네.
2: 나이 젊은 거 아니에요?
1: 저도 그때 싸이월드 엄청 등록하고 싶었는데
2: 싸이월드요?
1: 등록하고 싶었는데 외국인들 안 된다는
0: 진짜로요?
1: 진짜요?
2: 나 주민번호 있어야 돼.
1: 네. 너무 슬펐어.
2: 싸이월드 아세요? 제니?
0: 알죠.
2: 어떻게 알아요?
0: 거기에 제 아기 때 사진이 많이 있어요. 엄마가 올려놓은.
2: 아니 캐스팅 재밌는 것 같아. 20살 차이. 거의 20살 차이. 아 지금은 이제 눈 밑에 애교살을 좀 도톰하게 보일 수 있는 쉬머펄을 좀 올리고 있어요. 이게 좀 착시 효과를 조금 내보려고 만들어내겠어 애교살을. 지금 애교살 지금 약간 한 80% 정도 됐어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2: 보시겠어요?
0: 네. 웃으면서 보셔야 돼요.
1: 아 그래요?
2: 그렇죠. 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4: 조금 컬러를 이제 눈에다가 올려볼 건데요. 핑크보다는 약간 브라운 로지한 느낌의 컬러죠. 눈 가까이까지 한번 발라볼게요.
0: 같은 핑크로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씩.
4: 그렇죠. 같은 핑크를 쓰면서 이 애교살 그림자에도 무드를 좀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컬러들을. 자 이제 아이라인 그리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라인을 굉장히 얇고 티 안 나게.
0: 블랙 아이라인으로만 안 하고 브라운을 섞어서
4: 약간씩 섞어보려고.
0: 팁이 있을까요? 선을 잘 그릴 수 있는?
2: 잠깐 말 시키지 마세요.
0: 네. 말을 하지 않는 거. 일단 첫 번째 꿀팁.
2: 숨을 쉬지 않는 거.
0: 숨을 쉬지 않고 말을 하지 마세요.
4: 오, 눈꼬리를 내리니까 정말 인상이 조금씩 바뀌네.
0: 오, 확실히 내려갔어. 너무 예쁜데요?
4: 고기를 살짝 섀도우를 조금 발라볼게요. 거의 다 메이크업이 됐고요. 이제 립이랑 블러셔만 남았습니다.
0: 약간 이 유나님 메이크업과 비슷한 이런 핑크는 아닌데 또 완전 주황은 아닌?
4: 그리고 약간 앞볼 쪽으로 돼 있죠? 저게 이제 어려 보이려고. 보통 블러셔를 이렇게 앞쪽에다 바르면 여기 중안부가 좀 짧아 보여요. 그러니까 중안부 축소 메이크업이 막 유행이었잖아요. 네.
0: 근데 뭔가 중안부 얘기하는 나라는 한국만 있는 느낌.
2: 그런 것 같아요. 제니님은 진짜 중안부가 짧아서 너무 귀여운.
0: 저는 진짜
2: 느낌인데,
0: 너무 짧은데.
2: 저는 이제 한 5년만 더 있으면 이제 코가 턱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느낌이.
4: 자, 이제 지금은 틴트로 조금 색깔을 먼저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로용 글로스로. 하이라이터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운.
0: 유나님의 메이크오버가 지금 준비가 되었는데
2: 언니도 메이크업이 잘 된 것 같아요.
0: 그래요? 잘 된 그 감이 딱 오시는
2: 것 같아요. 감이 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제가 예쁘다가 좋을 것 같은데. 와 너무 예뻐! 와 오셨어요! 와
0: 너무 예쁜데요?
4: 어떠세요?
1: 너무 많은 이런 경험도 처음이어가지고 완전 유나 같잖아요.
0: 진짜 진짜. 그리고 그 오늘의 포인트였던 그 애교살 맞아, 계속해서 이렇게. 웃고 계신 것 같은데.
2: 아니 왜 이렇게
0: 웃고 계시거든요. 이전에 수진님 메이크업이랑 다르게 또 색감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충분히 따라해도 좋을 것 같은 느낌?
4: 눈 밑에 삼각 좋은 느낌이나 뭐 눈꼬리 살짝 내려간 느낌도 조금 차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0: 또 이렇게 한복 입었으니까 제가 또 찾은 곳이에요.
2: 대박!
0: 한옥으로 되어 있고 삼겹살도 먹을 수 있는 맛집입니다.
2: 아니 여기 너무 예뻐!
1: 처음 봐요 이런 거고요.
2: 어, 여기 왔어! 직원!
1: 뭐야?
2: 직원! 들어볼까?
0: 네, 들어가볼까요?
4: 와 무슨 카페도 예쁘죠? 아니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잘해놨냐?
0: 드라마 세트장 같은 느낌? 오. 어, 너무 맛있겠다.
2: 이거 먹어 빨리 이거 먹어야 돼.
0: 네.
2: 이거 고 괜찮네 여기. 괜찮죠 여기 고기?
0: 네.
2: 지방이 맛있네.
0: 저는 고기를 넣고 그리고 김치를 넣는 거. 그리고 원래 밥도 있으면 밥도 살짝 넣고 그리고 쌈장을 살짝 넣어가지고.
2: 그렇게 복잡하게 먹어요?
0: 네. 뭘 많이 넣어 먹어요.
2: 뭘 많이 먹는구나.
1: 아 여기 이것도 넣어도 맛있어.
2: 고추.
0: 네.
2: 저한테 준다고요?
0: 왜냐면 또 이거 한다고 어떡해.
2: 영광이다.
0: 김치가 있으니까 언제 것도 사야 될까?
2: 이런 거
0: 어때요? 김치쌈.
1: 네,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도 받고 이쁜 한복도 입어보고 유나로 이렇게 편친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메이크업 해주신 신님이랑 제니님한테 되게 감사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2: 한자 따라 주시옵소서.
0: 한국 주도인가요? 오 이거 라벨 가리는 거 알고 계시네요.
2: 즐거운 하루. 네 사이다입니다 여러분 사이다 짠. 내 필요 있어?

0: 아니 근데 여기 경주 아니에요?
1: 네 경주 맞죠.
0: 근데 경주는 불국사 이런 데 아닌가? 유명한 데가? 여기는 그냥 제주도 같기도 하고 강원도가 강원도에 이런 거 있잖아요. 풍력발전소 그죠?
1: 평창 쪽에.
0: 아 그렇죠.
1: 여행메이트가 여기서 만나자고 추천해가지고.
0: 아 여행메이트가 그럼 오늘의 여행메이트는 누굽니까?
1: 근처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0: 근처에? 설마 저걸 타고 오셨나? 아니겠죠? 저분인가? 왠지 약간 날씨 있는데? 가볼까? 아, 날씨 있는데.

0: 깜짝이야.
1: 아, 이게. 아, 깜짝. 아니, 뒷모습이. 뒷모습이.
2: 난 이거.
1: 아. 아.
2: 아. 아무 데나 담아줄 수 없다, 이거지.
3: 와. 이름이 기름도 있어. 그래.
2: 우리 목포 네. 유달산 올라갔잖아요.
1: 저의 첫 여행지.
2: 그러니까
1: 목포.
2: 나 그때 네. 생긴 근육통 아직도 안 아직도 안 보였는데 내 약속 의리를 지키려고 온 거예요.
1: 아니 근데 네. 여기가 경주인데 아오. 왜 불국사 같은 데서 안 만나고 이런 데로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2: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연기하시니까. 네. 이 연기자 쪽에는 조정석이 있죠. 조정석 씨.
1: 아, 있죠.
2: 있잖아, 있죠. 있잖아. 아, 있죠. 근데 여행 작가계에는 노정석이라고 있어요. 정석이, 아, 정석에서 벗어나.
1: 아, 노정석?
2: 노정석이죠. 그러니까 아, 뭐냐면 너무 이렇게 또 이렇게 획일화되고 좀 틀에 박힌 걸 좀 벗어나보자.
1: 뭐 예를 들면, 야, 부산인데 바다 말고 산에서 만나자 뭐 이런 거예요.
2: 그런 걸 수도 있지. 이게 약간 뭐라고 할까? 경주인 듯 경주 아닌 경주 같은.
1: 아 근데 이건 뭐예요?
2: 아 이거 이거. 그 사실은 아까 뭐 얘기했잖아. 뭐 석고나 왕가냐 뭐 불국사 왕가냐. 네. 여기 다 있어. 이거 뭐야? 아. 모두 실려. 아까 그 어?
1: 저는
2: 다보타.
1: 전 이거
2: 석구람.
1: 석구람.
2: 석구람.
1: 석구람. 나는 아 이렇게 다 이렇게 쿠키로 다 돼 있는 거고.
2: 나는 첨성대.
1: 몰랐어요, 이런 거.
2: 이게 애들한테도 이런 거 보여주면서
1: 아유 좋겠다.
2: 역사 공부도 되지.
1: 아 그러네.
2: 그럼 맞추면 먹어도 되고 못 맞추면 못 먹게 하고.
1: 아
2: 괜찮게.
1: 고문인데 고문. 아 그러면 지금 먹고 있는 데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2: 그거는 네. 비밀. 아. 일단 따라오면 알게 될 거예요.
0: 진짜 예측이 안 돼.
2: 예측이 안 되지.
0: 아 어디를 갈지.
2: 아 예측 가능한.
0: 왜냐면
2: 노정석 투어가 아니야.
0: 경주라고 하면 항상 가는 곳.
2: 그렇지.
0: 근데 이번에 진짜 예측이 안 돼. 아 근데 진짜로 경주 와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계속 볼 줄이야. 그치.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불국사는 안 가는 거냐고요. 불국사는 안 가는 거냐고.
2: 몰라.

0: 아, 근데 여기 좋지 않아요, 근데? 진짜로?
1: 너무 예쁘지. 아니, 여기 딱 아까 오자마자, 와, 이런 장관이 경주에 있었나? 와, 여기 꽃길 너무 예쁘네.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능선을 따라서 조성이 된 거라서, 이 뭐 꽃들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뷰가 탁 터지면서 너무 좋지. 아. 여기는 이제 토암산 수목경관숲이라고 숲이라 그래가지고, 산림자원도 이렇게 보호하기도 하고 또 뭐 자연 뭐 교육의 목적도 있고.
1: 우와, 이게
0: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진짜 근 100m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날개
1: 100m잖아요. 100m.
0: 그러니까 아까 95m라고 했잖아요. 와. 거의 뭐 100m 가까운 곳이.
1: 와, 100m면 진짜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15초 걸리는데.
0: 그치야. 그 정도인 거지.
1: 진짜 크다.
0: 12,000여 가구의 연간 네. 전기를 네. 얻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1: 아, 진짜요?
0: 그 정도로 이제 생산하는 곳이.
1: 근데 경주에 있는 게 약간 그러니까. 되게 의아스럽긴 한데.
0: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1: 아, 네. 이번에 또 네. 경주의 의외의 모습을
0: 그러니까.
1: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나중에
1: 좋아.
0: 우리 여행사 하나 차려주세요.

0: 꽃이름
1: 영산홍. 와. 방금 전에 검색했어.
0: 아 그래? 아 근데 네. 여기는 또 어디예요 그러면?
1: 여기? 네. 하, 이게 지금 오늘 노정석 투어잖아요.
0: 진짜 예측이 안 돼.
1: 예측이 안 되지.
0: 아 어디를 가? 아,
1: 예측 가능한.
0: 왜냐면
1: 노정석 투어가 아니지.
0: 경주라고 하면 항상 가는 거예요.
1: 그렇지.
0: 근데 이번에 진짜 예측이 안 돼요.
1: 신라.
0: 여기 신라죠.
1: 신라잖아요.
0: 경주 신라.
1: 신라의 수도잖아.
0: 아, 신라죠.
1: 신라가 유명했던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호텔 말고.
0: 신라.
1: 사실은 네. 신라가 굉장히 앞섰던 발달된 문화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예 기술이에요. 유적 발굴됐을 때 그 왜 왕이랑 함께 묻혔던 부장품들 보면은 엄청나게 섬세하고 엄청 아름답고 기술이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그 신라의 발달의 또 공예 기술을 보존하기 위해서 장인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만든 마을. 여긴 어디냐? 네. 경주 민속 공예촌.
0: 와, 진짜 여기 이런 그래. 공예품들이 있네.
1: 저기 앞쪽도 보세요. 이렇게 길 따라서 아. 양옆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네. 다양한 종류의 공예품점, 그쵸, 뭐, 미니품.
0: 이쪽으로 쭉 다 가게들이 보이네요.
1: 이게 마을처럼 해놓은 거지, 마을처럼. 오.

0: 와, 약간 여기는 또 다른 느낌. 다른 느낌이에요. 와,
1: 깔끔하다.
2: 네?
0: 약간.
2: 그렇지.
0: 이런 건 진짜 오래돼 보여요.
2: 이게 이제 신라 토기예요.
0: 진짜요?
2: 신라 토기.
0: 이게?
2: 어.
0: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3: 네, 안녕하세요.
0: 근데
3: 네,
0: 여기가 다른 토기보다 조금 달라 보여서 이게 신라 토기인가요, 그럼?
3: 신라 시대 때 사용했던 것을 저희 명장 선생님께서 그대로 재현하시는 신라 토기예요.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신라 시대 때만 썼던. 일반
3: 그렇죠.
0: 컵이랑 이건
3: 순수 점도 흙으로 1300도에서 구워서 그 연기를 감아해서 빼지 않고 그대로 한원 소성하면은 이런 컬러가 나오거든요.
2: 색깔. 그게 신라 토기의 특징이라는 겁니까?
3: 네네.
0: 여기에 그때 그 약간 예술적 뭐 디자인들
3: 당초
0: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다
3: 문양 하나 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0: 이런 거는 장식품 같은 걸까?
3: 장식 이쪽으로 술이나 이렇게 넣으면 이쪽으로 따르면 나옵니다.
0: 와, 이렇게
3: 안에가 비어 있어요.
0: 아, 그러네.
3: 네.
0: 아, 여기에 나오는
3: 네. 따르면 나와요.
0: 여기 이렇게.
2: 근데 쌤 그 이렇게 신라 토기를 하시는 분이 지금 별로
3: 없죠. 예.
2: 많이 안
3: 그래서
2: 계시구나.
3: 지금 자꾸 여기도 저희가 이제 3대째 가게를 공방을 운영을 하는데.
2: 아, 여기도 3대째예요?
3: 네네.

0: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그죠. 보면 볼수록 약간 오묘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이거 무겁구나. 이거 아까 들어보셨죠? 무겁더라고.
1: 와, 저기 안에
0: 들어가 볼까?
1: 네,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 우와, 우와, 이거 봐.
2: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사장님이세요?
2: 네.
1: 사장님.
0: 아니 그 여기는 그 생활 도자기 이런 거.
2: 뭐 생활 자기도 있고요. 네. 작품 도자기도 있어요. 이 작품입니다.
1: 이건 약간 이거 성덕대왕 신종 아니에요?
2: 네, 맞습니다.
1: 난 에밀레 종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2: 에밀레 종이라고 얘기도
0: 하고. 같은 거야, 같은 거.
1: 아, 같은 거예요.
2: 같은 거예요.
1: 아, 무식해 가지고. 아니.
2: 한번 만져 보세요.
0: 만져도 돼요?
2: 네. 더작이죠?
0: 어머, 그러네. 아, 그러네.
2: 네, 더작이.
0: 도자기잖아. 네. 아, 종 모양으로 되지 밑에 네. 도자기야, 도자기. 네.
2: 더자기를 만들어서 조각을 한 거예요.
1: 아, 이렇게?
2: 네. 이 조각이 보시면 되게 섬세하잖아요.
1: 네. 그치.
2: 이게 바늘로 칼을 만들어서 조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섬세하게 이렇게 다 표현.
0: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공예 기술인 거잖아요.
2: 네네네.
0: 그렇죠? 엄청나게
2: 섬세해요. 하나하나
0: 섬세한.
2: 다 파낸 거예요. 파서 표현한 거예요.
4: 이거는 경주를 상징하는 첨성 대컵입니다.
0: 어머 어머 어머, 그러네. 그러면
2: 저희가 그 5대째 내로는
1: 5대요?
2: 네, 5대째.
1: 아니 저기 위에 보면 지금 사진이 있는데.
2: 네. 저 사실
1: 아버님?
2: 저희 남편입니다.
1: 아니 너무 오래된 사진 같아서 아니 닮으셨어요 근데
2: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1: 그래가지고 아니 5대째라고 하니까
2: 저희 아들이 5대가 되는 거예요.
1: 아들이 또 해요?
2: 아들이 지금 더자기 전공해서 대를 잇고 있습니다.
1: 진짜 궁금하네요. 왜냐면 제일 싼 거부터 제일 비싼 거까지.
0: 아, 이 가격.
1: 예. 네, 제일 싼 거는 얼마예요?
2: 조그마한 소품에서 3,000원짜리도
1: 있어요. 아, 3,000원 정도
0: 있어요.
1: 네, 네. 3,000원 정도는 뭐 네. 지인들 선물 돌리기도 좋고.
2: 네, 네. 네.
1: 그러면 제일 비싼 거.
2: 작품 고가는 저희가 판매한 게 3,000만 원까지.
0: 3,000원에서
2: 3,000만 원.
1: 몇 배야? 100배야?
2: 네.
1: 우와,
0: 3,000만 원짜리 여기 있어요?
2: 아, 여기 보시면
1: 저요? 우와,
2: 이런 다랑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0: 다랑아리.
2: 이제 다랑아리 중에 이제 이렇게 문양이 있는 거에 따라서 목단 다랑아리, 포도 다랑아리 이렇게
1: 이건 포도인가 보다.
2: 이건 포도예요.

0: 아니 여기 오신 김에 요즘 대세가 뭐예요? 체험 관광.
1: 체험.
0: 체험 여행이잖아. 요즘 잘해요?
1: 뭐 저, 여기 뿡방이라고 여기 뭐 있는데요?
0: 그러니까 이런 데
1: 체험이라고 썼는데.
0: 그러니까 실보공예, 은공예 이런 거 체험을.
1: 아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는 건가?
0: 그렇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우와.
0: 아, 여기는 밖에 선생님처럼 칠보공예. 네.
2: 칠보공예장이네요.
0: 가장 기본적으로 칠보가 뭔지 알아요? 칠보가진 알겠지.
1: 그렇죠, 칠보.
0: 칠보.
1: 뭘까요?
2: 칠보는 이렇게 은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넣는 거예요.
0: 은에다가
2: 색깔을. 네, 칠보 유약을 올려가지고 800도로 구워서 이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1: 이거. 와, 난 이런 색깔을 처음 보는 것 같아.
0: 약간 이게 유난히 반짝반짝하네.
1: 왜? 아니, 여기에 있는 얘는 뭐예요?
2: 얘가 그 비휴라는 그런 상상적 동물인데요.
1: 비휴?
2: 비휴.
1: 이게 약간 용 같은 그런.
2: 예, 느낌. 용의 아들이라네. 금은보화를 먹고
0: 얘가
2: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받아서 항문이 막혀서 항상 집에 와서 보색을 토해 놓는다.
0: 이걸 차고 있으면은 이제 밖에서 재물을 모아서 나한테 이제 가져다 준다 뭐 이런 이제
2: 그런 뜻이에요.
0: 해석을 한다는 거겠지.
1: 비휴. 괜찮은 동물이네.
0: 좋은 동물이네.
1: 아 이걸 차고 다녀야 되겠네. 바꿔야 되겠네 지금 이렇게.
0: 아 죄송한데 이거 그렇다 물자가 이거 묵주를 함부로 이렇게 저
1: 이런지 그 아니 비휴래잖아요. 비휴.
2: 이런 상품들은 체험이 안 되고요. 네. 체험은 저 밖에 있는 저 상품이에요.
0: 요거.
2: 예, 그 상품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0: 그러면 어쨌든 이거 해서 우정템?
1: 우정템, 예, 좋습니다.
0: 어?
1: 나 딸한테 선물을 그랬더니 우정템. 아, 우정템 좋습니다. 아, 우정템 오케이.
2: 자, 칠보공예를 하는데 네. 유약 중에서 빨간색이 안 보일 거예요. 요건 나 지금 하얗게 보이는데 이게 빨강이에요. 이거는 구우면은 빨갛게 돼요.
0: 아 이게요? 네.
2: 이거는 주황인데 지금 색깔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구우면은 주황색 나와요. 아. 색깔 바꿀 때 물을 씻고 또 다른 색깔 가지고 와서 큰 날개는 세 색 정도. 아. 작은 날개는 한 두 색 정도. 그다음 크로바의 날개는 한 잎에 두 가지 색 정도를 써보세요.
0: 야, 이 되게 섬세하네.
2: 예, 조금 섬세해요.
0: 신기하네요. 이게 빨간색이 구우면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거 아. 이제 우정 팔찌 교환하면
1: 아 이걸 그럼 제가 드리고 이 나비를 저 주는 거예요?
0: 그럴까?
1: 아 진짜? 어.
0: 잘 때도 빼면 안 돼. 그죠?
2: 자 이렇게 넣고.
1: 네.
2: 지금 725도에서 네. 한 6분간 구우면 돼요.
1: 아~ 네.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국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배고플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아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부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삭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지.
0: 간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익었는지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 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Hello everyone, my name is Fabrizio Ferrari. I'm a chef coming from Italy, and definitely I am world's most handshake lover.
1: Oh my, the aroma. The smell of Korean food here.
0: There's also to get to know more about the Korean traditional liquor.
2: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0: Liquor goes in and magically another harmony comes out. Perfect. It's perfect wedding, perfect marriage of flavor.
1: Yeah.
3: 안녕하세요, 여러분. Buongiorno. Chef Fabri. Today, finally, we can start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s delicious seasonal food and the regional recipes and the traditional liquor. So today we arrived in Chungcheongnam-do, especially here we are in Sochon. Very, very beautiful city on the sea. And I can find for sure something that goes well with the traditional liquor of the region. I don't know if you know that, but I cook for like 20 years only with seafood. So for me, wow, just looking at this, I feel big, big excitement. Turmoil? What is this? Wow. Oh, this is a bidding. Sochon 바다.
4: 네네.
3: 제일 맛있는 거 뭐요? 그 바다에서 온 거.
4: 그러니까 도다리.
3: 도다리?
4: 봄도다리.
3: 봄도다리. 네. 아, 맞아요. 봄도다리.
4: 이제 꽃게.
3: 감사합니다. For now, I know that here in Sochon, the seasonal seafood is dodari, and then kukke, which is the blue crabs, and chukumi. Wow, yeah, yeah. Look at this. This is kukke. 사장님, 안녕하세요. 국게 땅 같은 거.
5: 탕도 맛있고.
3: 탕도 맛있죠? 예. 술이랑 국물 요리. 아.
4: 여기 1kg.
3: 여기 1kg. 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국게 주세요.
5: 이 많이 들어있는 국게가. 네.
3: If I was going to buy this in a supermarket or in a big city, that would have been just like two times the price.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걸로 맛있는 요리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오, 와, 이거 1kg 2만 원이에요.
4: 네.
3: 우리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칼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예. 카라마로 오징어, 카라마레티 작은 오징어 이런 말이에요.
4: 드셔보세요.
3: 먹어도 돼요?
4: 괜찮아요.
3: Oh my god. 오. 혹시 이거 1kg 주시겠어요? 아, 이거 최고.
4: 이탈리아에서 오셨으니까 많이.
3: 오호 예. 한국인의 정 진짜 최고, 진짜 전 세계 최고예요. 계산할게요.
4: 네, 2만 원요.
3: 감사합니다. 네. Nothing better than coming here to traditional market and discover the seasonal beautiful products. Everything came out from the sea in front of us this morning, and everything is on season.
6: 저는 오늘 진짜 제철 음식, 제철 해산물 여기 찾아러 왔어요.
7: 와, 네. 제철 해산물은 이렇게, 요거 쭈꾸미.
6: 쭈꾸미? 아, 네. 이거 다 오늘 나온 거예요?
7: 네, 오늘 아침. 네, 오늘 아침.
6: 술이랑 이거 잘 맞죠?
7: 네.
6: 잘 어울리죠?
7: 여기 술이랑 잘 맞으니까 여기가 또 서천이 한산 소국주 유명해요.
6: 소국주?
7: 응. 한산 소국주라 해서 그게 앉은뱅이 술이에요.
6: 아, 요?
7: 앉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앉아서 정신없이 먹다가 아, 일어나면은 못 일어난다고. 그래서 앉은뱅이 술.
6: 진짜로?
7: 네.
6: 아, 그런 속담이 있어요?
7: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국주 마을이 있어요. 저희 서천에 유명한.
6: 한식 중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해산물이죠.
7: 네, 네 맞아요.
6: 이렇게 그 그냥 샤부샤부 데쳐서 아니면 비빔밥도
7: 네, 볶음.
6: 볶음.
7: 네, 쭈꾸미 볶음도 괜찮고.
6: 오케이. 저를 잘 설득했습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
7: 여기 있습니다.
6: 오, 감사.
7: 감사합니다.
6: 네. 오,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Now I think I have to first try this soguchu and then maybe the inspiration will really pop out. Oh, I have a lot of choice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That is the best thing for a chef.

0: 어? 들어와도 됩니까?
1: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산소곡주. 안진뱅이 술을 빚는 양조장입니다. 주 재료가 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찹쌀로 빚어지거든요. 쫀득쫀득한 찹쌀의 전분이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달달한 맛으로 만들어집니다.
0: 왜 여기까지 왔냐면 저는 전돈주 발견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철 여기 이 지역의 식품으로 술이랑 잘 맞을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해서 좀 조금 개발하고 싶어요.
1: 그러면 술 맛을 보셔야죠.
0: 맞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1: 네, 여기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조금 노릇노릇.
1: 황금빛이라고 하잖아요.
0: 아, 네. 맞아.
1: 이게 오랜 시간 저온 숙성하면서 이렇게 황금빛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0: 진짜 그런 색깔이에요. 예, 이거 네. 진짜 골드.
1: 골드.
0: 향은 네. 과일.
1: 과일. 네.
0: 꿀.
1: 꿀.
0: 맞죠?
1: 네.
0: 진짜 냄새부터 달아요. 냄새도 달아요.
1: 네. 이게 쌀이 잘 발효가 되면 그런 향을 낸다고 하거든요.
0: 야, 시럽인 것 같아요. 아. 와, 신기하다. 너무 생각보다 입안에 풍부해요.
1: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0: 훨씬 더 부드러워요.
1: 그러면 이 소곡주하고 한식 중에서는 어떤 게 좀 어울릴 것 같으세요?
0: 저는 무조건 해산물.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선생님의 조금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0: 저는 어떤 것이랑 제일 잘 어울린지 우리 선택해야 돼요.
1: 네.
0: 꼴뚜기.
1: 꼴뚜기요?
0: 꼴뚜기. 아까 저는 그냥 네. 초장.
1: 너무 맛있죠.
0: 쌀장만 이거 찍고 이거 바로 먹었어요. 시장에서 최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서 짜잔 곱게.
1: 곱게네요. 네.
0: 조금 곱게 당 매운 당 같은 거 이거 술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거 어떠세요?
1: 아침 넘어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저도 네네. 이제.
1: 이건 뭐예요?
0: 짜자잔 주꾸미. 이거 소천하면 이거 주꾸미죠. 아마 우리 똑같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1: 네.
0: 저는 이거 마셔봤으니까 이제 살짝 그런 달콤한 맛이 있어서 주꾸미는 이거 볶을 때 그런 땡글땡글 쫄깃쫄깃한 식감이랑 그리고 뒷맛은 조금 달죠.
1: 네, 네. 맞아요.
0: 아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정말.
0: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 지금이 주꾸미 제철이거든요. 제일 맞아. 지금 홍어낭 앞바다에 제일 많이 잡힐 때고 또 가장 맛있잖아요. 제철 음식이. 그래서 주꾸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0: 예. 제 말이에요.
1: 빙고.
0: Oh, my friend, finally, my favorite part. Now, let's cook. Here I have those beautiful chukumi, webfoot octopus. And now, first step, I have to clean them. Come here, I will show you. First thing first, take out the intestine here in the head. Take out the intestine, and then second step, the eyes, because in the eyes there's the ink, so we don't want that everything turns black. And then the mouth is coming out easily. Pop. Okay. Okay, the cleaning is done. I took out the intestine and the eyes and the mouth, but now look at this. There's a lot of sand and a lot of dirt inside here. And taking out this usually has been very, very difficult until now when I show you this Korean way to clean it. If you do like this, they will become super clean. And then you just have to rinse it under running water. Wow, look at this. It's just like passing them in a washing machine. Super, super clean. Done, let's go. Now they're super clean. We have to do another step. So we have to blanch them because I have to make the meat a little bit more tender. I will use the sokokju. 1, 2, 3, and a pinch of salt. Let's do that. Okay, now 30 seconds, 45 seconds. Depends on the size, but like this is okay.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Oh, beautiful.

0: 선생님,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 드디어 이런 맛있는 주꾸미 볶음 맛볼 수 있어요.
1: 맛이 막두 배, 세 배가 될것 같은데요.
0: 그리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 짠. 네.
0: 잔. 자, 이제 진짜 이거 먼저 이거
1: 주꾸미 볶음 어떻게?
0: 오리지널 먼저 조금 여기 콧나물도 있어서 콧나물
1: 주꾸미랑 그러니까 같이
0: 이렇게
1: 먹어볼까요?
0: 콧나물이랑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와, 자,
1: 여기 깻잎도 있는데 살짝 얹어 먹을까요?
0: 깻잎도
1: 같이.
0: 괜찮습니다. 자,
1: 짠!
0: 짠! 짠, everyone. 이제 됐어.
1: 소국주를 또 부르네요.
0: 잠깐만요. 자, 이제 진짜 테스트예요. I'm very curious how it's coming out. 야, 완벽해요. 이거 매운맛을 싹 이렇게 빼는 거 아니고 그냥 더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이죠.
1: 그러니까 이 소국주가 단술이잖아요.
0: 예.
1: 이 달달한 맛이 매운맛을 싹 감싸주면서 뭔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0: 완벽한 밥상 한 상이에요.
1: 저 근데
0: 맞죠?
1: 아까부터 계속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0: 에,
1: 네,
0: 어, 어, 어, 이거.
1: 셰프님의 주꾸미 스파게티.
0: 스파게티. 스파게티도 기기 될까? 잘 모르겠어요.
1: 와, 이거 기가 막힌데요?
0: 선생님, 이것도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우리 이탈리아에서 이거 해산물이랑 이거 와인, 해산물 파스타 먹으면 무조건 화이트 와인.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소고추 있어서 이거
1: 우와.
0: 야,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와인보다 훨씬 더잘 어울리네요.
1: 저는 이거 완전 색다른 경험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 서천의 소국주의 주재료였잖아요. 근데
0: 에에에
1: 이게
0: 맞아요.
1: 스파게티를 만나가지고 더 자꾸 젓가락이 가는 것 같아요.
0: 뭐 이거 진짜.
1: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
0: 역시 주꾸미 볶음이랑 스파게티.
1: 우와, 최고예요. 근데 이거
0: 와, 뭐야?
1: 잘못하다가 오늘 안전뱅이 되시는 건 아니시겠죠?
0: 괜찮아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1: 짠.
0: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0: Today, I was really happy. And I really hope you also, that you watched that, you felt the same kind of feeling that I felt today. I discovered new things. You also discovered that. We discovered it together. So let's meet in the next episode because I will show you many more things and many more pairings with regional specialties and traditional sul, liquor. Ciao! Salute!
1: Oh,
0: 어떤 거? 그 기름? 그냥 대파. 대파 근데 잘 구워야 돼요. 거의
1: 와, 제가 봐서
0: 때워야 돼요.
1: 너무 맛있어요.
0: 오,
1: 괜찮죠?
0: 짠! 너무
1: 너무
0: 좋아요. 오.
1: 진짜
0: So, this is what I love about Korea. You see this kind of situation only here. I never tried that. If you come to Korea, you can feel the same.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음색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창작 국악 그룹 이음이라는 팀이고요. 가야금 두 대랑 거문고 한 대로 연주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가 이제 곡 소개에 앞서서 저희 연주자분들 먼저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가장 멀리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가야금을 연주해주고 있고, 또 오늘 직접 혼자 쓴 곡들도 몇개 연주가 되는 전우림 연주자님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일한 또 거문고 연주자이자 저희한테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신소영 연주자님입니다. 네, 이음에서 가장 이것저것 하는 황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너울이라는 곡인데요. 너울은 저희가 메나리조 선율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좀 장단을 다양하게 변화를 시키면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바다의 모습을 표현한 곡이고요. 다음 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오박자라는 곡이에요. 오박자는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직접 작곡을 해주신 곡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제가 곡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연주자님이 직접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 오박자는 숫자 5와 관련된 곡입니다. 먼저 오박자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템포 역시 5의 배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곡의 소요 시간 역시 5분 55초로 이루어져 있고요. 숫자 5의 매력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곡을 더 듣고 왔는데요. 저희가 활동을 한지 지금 거의 3년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많은 공연을 했지만 이렇게 아예 공연장을 빌려서 이음에 이름을 걸고 한 공연은 처음인데요. 저희가 3년 동안 계속 우리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곡들도 더 있지만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앞서 한 곡을 더 들려드렸죠? 한 곡을 설명을 저희 거문고 연주자 분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1: 방금 들으신 곡은 꿈의 숲이라는 곡입니다. 저희가 꿈을 주제로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무수히 많은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꿈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한 곡입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셨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화라는 곡인데요. 화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모르시겠죠? 화는 불화에 나방 알을 써서 불에 달려드는 나방을 표현한 곡이에요. 그래서 이 나방을 보고 저희는 실패를 극복하고 계속 도전하는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비기닝이라는 곡인데요. 비기닝을 만드는 데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끼리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야, 근데 음악의 시작은 뭐지?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음 아니야?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다가 아니지 박자지 하면서 이제 저희끼리 계속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막 이렇게 나누다가 이 곡이 탄생을 했는데요. 조금 앞서 들으신 곡보다는 좀더 리드미컬하고 경쾌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듬을 저희는 조금 중점을 두고 만든 곡이기 때문에 리듬하면 또 아프리카 리듬이 또 신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그런 아프리카? 뭔가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조금 더 편하게, 재밌게 이 곡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기닝 들려드릴게요.

0: 무대에 여러분들 아까 티켓 발권하실 때 쪽지 쓰셨나요, 혹시? 네. 저희가 다음 곡을 위해서 사실 이 쪽지들을 받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소원을 한번 읽어볼까요?
1: 이거를 골라볼다면
0: 네.
1: 자, 임용고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0: 임용고시
1: 전우림 화이팅!
0: 준비하고 계시구나.

0: 박수 한번 주실까요? 아,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이번 것이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이걸 읽어볼게요. 이음의 단독 첫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흥해라 이음.
0: 어, 저희를 위한 또
1: 감사합니다.
0: 네.
1: 그 다음에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만의 회사 차리기. 부자 될래요. 와. 꼭 회사 차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 뭐 하나 골라보세요.
2: 저는 내용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색깔로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저기 이세 대각선 아래 핑크색 쪽지요.
1: 이거요?
2: 아니 이세 대각선 아래 있는 한 7시 방향?
1: 7시?
2: 7시 방향? 네, 네. 맞아요.
1: 오, 심청가 완창 무대 만석되게 해주세요.
0: 오, 완창을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1: 와, 계시는가 봐요.
0: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1: 좋은 공연 네,
0: 보여주세요. 공연 준비가 힘든 건 우리도 아니까.
1: 그럼 우리미도 하나 골라볼까요?
3: 네, 저는 오늘 파란색 옷 입었으니까 저기 파란색 중에서 제일 키 큰 애로 해주세요.
1: 아, 저 멀리 있는 거.
0: 원래 저희가 일어나지 않으려고 혼자 하기로 했는데
1: 이분 투자 좀 하셨나 봐요. 삼성전자 떡상 가자.
0: 많은 분들의 바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가 몇 분을 지금 뽑았죠?
1: 지금 5분 뽑았어요.
2: 저희가 사실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뽑아볼까요? 좀 많은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1: 우리미 파랑색 좋아하니까. 근데 마침 우리미 이름이 적혀져 있네요. 우리미가 건강하게 연주 활동을 잘 하기를. 와. 부모님이 적어주셨나 봐요.
0: 우는 거 아니야?
4: 아니지.
1: 아, 초록색을 안 뽑았네요. 초록색을 뽑아볼까요? 이거는 가족 건강과 소원 성취 발언 긴 상봉이라는 말을 좋은 말을 적어주셨네요. 네. 와. 감사합니다.
2: 네,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원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요. 다음 들려드릴 곡이 다온이라는 곡인데요. 다온은 이제 좋은 일이 다가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곡을 연주하면서 여러분들의 뭐 불러드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 쪽지들까지도 저희가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연주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음의 색깔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느낌의 곡이고 뭔가 이 곡을 들으면 조금 힐링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악기뿐이 아니라 이제 연주자분이 나오셨는데 피아노를 연주해 주시는 박소연 연주자님. 네. 네, 피아노 연주까지 곁들여서 조금 더 힐링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온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이제 저희 여행의 마지막 순서가 남았어요. 네. 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지셨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팀 이름을 이음이라고 지은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줄을 저희는 연결할 때 잇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음이라는 팀 이름을 지어보자라고 해서 관객분들과 저희 연주자, 그리고 가야금과 거문고, 다양한 방면에서 연결을 다 시켜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이 된것 같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열심히 곡을 만들었는데,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요. 그죠? 네, 다운 어떠셨어요? 아,
1: 왔어요.
0: 그래요? 이런 곡들을 조금 더 써볼까요, 우리? 저희는 저희 곡을 한번 연주하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곡을 여러 개를 생각 안 하고, 한 곡에 너무 이제 모든 테크닉을 다 집어넣는 느낌이라, 한곡한곡 연주할 때마다 이제 팔이 점점 힘이 풀려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다운 듣고 많이 힐링 되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폭풍인데요. 폭풍 역시 오박자를 작곡한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작곡한 곡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네.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예요. 연주도 잘하고 곡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께서 폭풍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폭풍은 빠른 박자 위주의 곡으로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모습을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저는 약하고 작은 바람이어도 합쳐지면 강한 폭풍이 되듯이 비록 지금은 미약하나 꾸준히 노력해서 크고 강한 이음이 되도록 위해 작곡하였습니다.
0: 그래도 저희 전우림 연주자님이 이 공연을 위해서 많이 큰 결심을 하신 거거든요. 원래 저희 공연 다니면 절대 한마디도 안 하는 연주자인데, 이 공연을 위해서 특별히 두 곡이나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한번 더. 네, 저희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건데요. 저희의 첫 공연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 번째, 백 번째까지, 우리 할 거죠? 백 번째까지도 꼭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폭풍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Today, Korea stands as a global cultural powerhouse, capturing the world's attention. And with growing interest in Korean culture comes a deeper curiosity about the history that shaped it. But the Korea we know today wasn't built without hardship. From the loss of its sovereignty to the long road toward independence, countless people stood up and made immense sacrifices. Marking the 81st anniversary of Liberation Day on August 15th, we want to take a brief journey through that history, one we must never forget. At the dawn of the modern era, the Korean Empire had become a battleground for the ambitions of the surrounding great powers. Then, in 1905, the nation's fate took a dramatic turn. Japan forced Korea to sign the Ulsa Treaty, stripping the nation of its diplomatic sovereignty.
1: 일제가 그 청일 전쟁,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실하게 확보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일단은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가지고 1905년 을사 늑약을 체결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고종 황제가 이제 해외 특사군에서 이 무효를 이제 정말 호소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저지가 되고 결국 이것을 빌미로 고종 황제는 이제 강제 퇴위당합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이제 순종 황제를 딱 올려놓은 후에 마침내 1910년 8월에 그 강제 병합 조약을 체결하면서 결국 대한제국의 역사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0: Determined efforts to alert the world continued, alongside the resistance of the righteous armies and the historic act in Harbin. In Harbin, An Jung-geun carried out the assassination of Ito Hirobumi, a leading figure behind Japan's aggression. Even while imprisoned, he never stopped speaking of peace. But despite these determined efforts, Japan's invasion could not be stopped. Japan then forced the Korean Emperor to sign the Korea-Japan Annexation Treaty, and on August 29, 1910, the Korean Empire was formally annexed by Japan, becoming a Japanese colony. And so began nearly 35 years of Japanese colonial rule.
2: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인들의 항일운동, 항일의식 또는 민족의식 같은 것들이 조그만 틈이 있어도 다시 또 이게 커져서 독립운동으로 크게 확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통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0: With their homeland under colonial rule, even the simplest freedoms of daily life were taken away as the Korean people endured decades of oppression and exploitation. But Korea refused to give up. The independence movement spread beyond Korea's borders, reaching Manchuria, the Russian Far East, and beyond.
1: 그 당시 이 국외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국내에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그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고 또 뭐 신흥무관학교와 같은 학교도 건설하고 또 이런 그 군사들도 모아서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그야말로 이런 조국에 대한 그 애정과 열망이 없이는 하기가 힘든 그런 정말 각종 고난 끝에 이런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계속 쌓여갔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이제 광복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0: In February 1919, Korean students studying in Tokyo gathered to declare their nation's independence. And just one month later, the cry for independence erupted in Seoul and soon swept across the nation.
1: 3.1운동의 특징은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신분 뭐 계층에 상관없이 정말 거족적이고 거국적인 독립운동을 일으켰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제도 상당히 당황을 하죠.
0: In response, the Japanese authorities brutally suppressed the peaceful demonstrations by force, and countless independence activists were arrested and imprisoned. Instead, efforts began to bring the scattered independence movement together as one. In Shanghai, China,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9 years after losing its sovereignty, Korea finally had a government dedicated to restoring an independent nation.
1: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구성원들도 강요도 다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이제 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구심점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이제 대한민국 시정부의 출범은 또 중요한 그 독립운동의 또 다른 이제 기폭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0: The armed resistance also grew stronger. In June 1920, independence forces led by Hongbomdo won a major victory against the Japanese army at the Battle of Pungudong. Later that October,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other independence forces fought Japanese troops in the Cheongsan-ni region. The victories proved that Korea's independence forces could stand their ground and win in armed combat. In 1926 came the June 10th movement, followed by the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in 1929. Such events carried the fight for independence into a new generation. Meanwhile, the Korean Patriotic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Kim Gu with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ir acts of resistance drew international attention and helped bring Korea's determination for independence to the world. Japan had begun enforcing policies aimed at turning Koreans into loyal subjects of the Japanese Empire. It was an attempt to erase the very identity and heritage of the Korean people. Yet, efforts to preserve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only grew stronger.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lived on. Pursued by Japanese forces and driven from city to city across China, the Provisional Government never gave up its fight for independence. Then, in 1940, the Korean Liberation Army, the military forc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finally established.
1: 일제에 대해서 뭐 선전포고랄까요? 대일선전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일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미얀마라든가 인도 전선의 일부 이제 그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광복군 활동을 해나갔고
0: The Korean Liberation Army prepared to enter Korea alongside the Allied forces, ready to fight against the Japanese military. Then came August 15th, 1945. With Japan's surrender, Korea was finally liberated. 35 years had passed since the nation lost its sovereignty in 1910.
1: 제국주의 시대에 정말 뭐 여러 식민지의 나라들, 제국에 의해서 강점된 나라들 중에서 아마 우리만큼 가장 긴 시간에 더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나라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대단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라는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데 가장 큰 바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The story of Korea's liberation is not just a chapter of the past. It also asks us how we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freedom and peace we enjoy today. 81 years later, the meaning of that day still lives on.

작품 만들 때 저는 좀 관객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좀 만들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연극이라는 거가 어떤 사회를 어떤 이끌어가는 어떤 원초적인 원동력이거든요. 저는 연극이 어떤 특별한 어떤 개인 영역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쉽고 근데 관객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뭐 또 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좀 들어오는 거를 아마 앞으로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대 미술가이자 연출가인 송용일입니다.

0: 저는 원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서양화. 근데 이제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연극을 접했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것 같아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현대극단에 입단을 해서 배우기를 좀 걷다가 무대 미술이라는 영역을 처음 발견하고 무대 미술을 하면서 한 달이면 한 세 작품, 네 작품 정도를 대하게 되거든요. 그게 한 10년이 지나니까 축적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출의 눈이 자연적으로 좀 떠졌다고 할까요? 무대 미술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연출하는 거, 이 사람 연출하는 거, 이 사람 연출하는 거 두루두루 이렇게 좀 섭렵하는 계기가 됐고 주로 그 연출가들이 배우의 어떤 디렉션이라든지 어떤 뭐 대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 쪽에서만 좀 초점을 맞춰서 연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대 연출가는 극장 공간 전반을 좀 볼 수 있고 조명의 빛깔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더 특이하게 효과를 좀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심청전에 심청이가 하이라이트가 눈 떴다잖아요. 눈 떴다 했을 때 배우가 아무리 표현을 해도 대사로밖에는 안 되는데 그게 장치 쪽에서 예를 들어 뒷벽에 크릭이 갈라지면서 빛이 확 쏟아진다든지 했을 때 그 효과는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그 효과가 훨씬 크죠. 현대 연극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윌슨 같은 경우도 무대 미술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무대 미술하는 거가 더 큰 장점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도 제가 연출을 하고 있을 때 좀 많은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의 침묵이라는 작품인데요. 성폭행 얘기예요.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좀 자극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첫 작품이었어요.
1: 당신네들이 법을 가지고 노는 사이에 내 생명처럼 줄어들고 있어요. 내게 시간이 없어요.
2: 잠깐만요, 경희. 좋습니다. 얘기를 들어봅시다.
0: 딸의 침묵 같은 경우에 재판장 얘기인데 저는 3면을 다 거울로 썼어요. 그리고 그게 약간 반투명 거울로 뒤에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는 거울을 썼는데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비가 내리고 그네 하나가 움직이는 장치 효과를 넣었거든요. 이게 거의 이제 무죄다라는 어떤 판결이 땅땅땅 나오는데 그 판결을 없애고
2: 배정하겠습니다.
0: 어떤 그런 것들을 이미지적으로 쭉 주니까 관객들이 소극장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그 공연이 꽤나 오래가죠. 한 1년 반을 갔으니까요. 사스마는 딸의 침묵 이후에 아마 두 번째 작품일 거예요. 목종이라는 왕이 재위기간이 불과 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운의 왕이고 역사적으로도 그냥 좀 사라져 있는 기억 속에도 없는 왕인데 이 왕을 좀 조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역시도 이게 공간 활용, 그 이미지적인 구성, 그 다음에 그 대사로 다 표현하지 않고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표현했던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사실주의 연극이 좀 주류를 이뤘었는데 이렇게 약간 좀 표현주의 형태로 했던 거가 심사위원들한테 굉장히 큰 어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배우 우배는 말 그대로 배우를 거꾸로 놓은 우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유명하신 이강배 선생님의 작품인데 주인공 이름이 우배라는 인물인데 그 우배가 연극을 연습하다가 전에 했던 공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전했던 거 너무 심취한 나머지 평생 한 작품만 할 수 있는 작품이 없겠나 해서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찰나에
3: 이것만 아 이건 그 당시 힘을 한 송준호를 찾습니다.
0: 저는 제갈조라는 어떤 사기꾼을 하나 만나요. 제갈조가 제안을 하죠. 한 작품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평생.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재벌로 되어 있는 어떤 가문에 송준호라는 아들이 실종 사건이 벌어져요. 이 역할만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충실히 소화한 다음에 그 집에 내가 당신 아들이오라고 들어가요.
4: 여기 이분은 누구신가?
5: 저의 조부님 송만길 남작이십니다.
4: 그럼
0: 너무 내 아들과 근사하게 이걸 잘 해와요. 그래서 모든 걸 너한테 물려주마. 내 아들로 인정하마. 라고 인정을 해줘요. 주인공이 더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아버지는 알아요. 네가 준호 아닌 건 아는데 난 너를 준호로 인정했다. 알면서 갈등을 하면서 빠져나와. 빠져나오면서 다시 극단으로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그게 굉장히 연극인들한테 어떤 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고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정말로 야 이거는 배우로서 한번 해보고 싶은 작품이구나 해서 아직도 그 작품을 좀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이 연극계에 나와서 또 상도 받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작품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6: 대답은 안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0: 김구는 아마 100주년 기념으로 김구에 대한 생애를 전체 한번 좀 다뤄보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있는 그 동인천 주변이 그 치아포 사건에 있던 곳이거든요. 치아포 사건으로 인해서 상해를 가본 시점. 그다음에 상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것까지 김구의 일대기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해서 만들어놓은 이 뮤지컬 작품입니다. 역사적 좀 사실로 좀 기반을 하려고 애 많이 썼죠. 제가 이제 연극에 입문한 것은 1989년, 90년도 되니까 그 연극에 입문하게 된 것부터는 한 4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극단 10년우랑은 연매진 거는 한 30년 정도. 매년 창작 작품 한 편씩은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아마 창작 작품으로는 아마 한 30여 편 내가 볼 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극단 10년우가 매년 어찌됐든 한 두 작품 정도는 끊임없이 공연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일단 10년호가 이런 극단이 우리나라에 존재할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30년을 버텨온다라는 거가 이게 그런 어떤 그 힘이 없으면 일단 모토가 살아가며 살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뭐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버티는 힘 같아요.

0: 너까지 이룰 수 없었어. 그래서 쇼핑몰을 만든 거야.
1: 블레이드 쇼핑몰 시즌 2, 시즌 1보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증명해 볼게. 그래서 돌아온 거야.

0: Today's Key Story brings you a Disney Plus original series, A Shop for Killers Season 2. It's based on Kang Ji-young's novel, The Murderer's Shopping Mall. In Season 1, young Jung Ji-an was a running target attacked by killers. But in Season 2, Jung Ji-an goes on a counterattack, diving headfirst into the world of assassins. Director Lee Kwon directed the series, coordinating the action and narrative. The star-studded cast includes Lee Dong-wook and Kim Hye-jun, Cho Hwan-sun, Kim Hye-na, and Kim Min from Season 1, while Chung Yoon-ha, Hyun Lee, and Okada Masaki are the new faces.
1: 평범한 삶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네.
2: 이게 내 세계야, 정수야. 죽기 싫으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해. 그리고 난 에이를 죽인다.
1: 난 이제 더 이상 나 하나 지키자고 누군가 희생되는 거 원치 않아.
2: 그럼 넌 뭘 할 수 있지?
0: Let's watch A Shop for Killers Season 2 together.
3: 정지안 씨?
0: Jian's only family.
3: 정진만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0: Her uncle, 정진만, dies unexpectedly. Come to find out, however, Jinman faked his own death. He did it to put an end to ties with Babylon, the mercenary organization he was once part of. One night, he starts a fierce counterattack.
2: 예상대로 바빌론이 움직였어. 앞으로 62시간.
0: An operation to infiltrate Babylon, a veritable fortress.
2: 여기가 목표야.
4: 서버?
2: 바빌론의 대외비만 모아놓은 서버. 바빌론은 군사 독재 때부터 존재했던 회사야. 바뀌는 정권마다 붙어서 뒤가구린 적보 작전과 납치, 암살을 대신해줬지. 정보 살인 데이터까지 지난 수십 년간의 기밀이 이 안에 다 있어.
0: He seeks his arch rival, Bale's secrets.
2: 작전 중 베일이 살해한 민간인들 그 진실을 덮어버린 문서도 있겠지.
0: He needs Babylon's vulnerabilities in hand.

0: 죽었다 했을 때
1: Rage is on. 신만 wants to put an end to this ill-fated relationship.
0: 또 보자.
1: But Bale vanishes into the darkness once again. He didn't get Bale. But Jinman does manage to hijack the server. All that is left is the getaway. Oh no! Is this going to end with a fall? Impressive! Jinman flies off with the server. And so, with his body battered and bruised, he reunites with his niece, Jian. But his joy is short-lived.
2: 평범한 사연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네.
1: Upon learning of her uncle's true identity, a former mercenary who sells weapons to assassins, Jian.
2: 난 떠날 거야.
0: 넌 나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안전해.
3: 나는 삼촌 세계에 발 들여놓고 싶지 않아.
1: Chooses a life away from Jinman. A new name, a new life. But.
2: 천천히들 마치고 오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1: She still remains gripped by the terror of her past when it was all kill or be killed.
4: 어르신!
1: Yet, there is a young man who hangs about Arin. That is Jian. He climbs over a wall because he's concerned about her and finds her survival instinct in action.
2: 뭐?
4: 점례하면 갖다 주라께서 가온깁니다.
1: Meanwhile, Jinman continues to fight on.
5: 원하는 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6: 조건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정재한을 비롯해 나 정진만과 관련된 자들은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
5: 심플하네요. 협상이 가능할진 잘 모르겠지만.
1: Despite it all, Babylon's response is not a peace treaty, but all-out war.
7: We haven't met before, have we?
1: Raising the stakes, a high-ranking manager steps in.
7: I'm Kusanagi Jin.
1: Killers from across the globe arrive to take on Jinman.
8: 정진만과 이따위 난이오 야라가시대 우리다지가 요발했단다.
1: Actually, Killer Q and Killer J know Jinman well.
8: 인간아 뭔가라.
9: 인간 때 나니?
8: 네장 아노토기 존진만 바비론이 스위센시다로 스카우트 시로って.
9: あの時 존진만 이나갔더라 とっくに 死んでんだからね.
8: 과거와 과거, 이마와 이마.
1: Yes, Jinman once even saved Killer J's life. But the killer's first target.
10: 그는 유일한 유혐의です.
1: Is of course 정지안.
10: 정지안이 견쇼킹을 かけようと思っています.
11: 조력자たち?
7: そう. 足から右腕、左腕と切っていけば 自然と頭だけが残る.
1: An even more fired up Babylon eventually tracks Jian down and attacks her. Will Jian make it through a fight against Babylon again? The story of Jung Jinman and Jung Jian, survivors who won't give up.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expanded the worldview and scale based on the questions left unresolved in season 1.
12: 시즌 1에 많은 의문점들이 좀 남겨진 상태로 끝이 났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정지안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삼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정지안은 앞으로 뭘 할까? 진만 입장에서 지안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1: For Jinman and Jian, who simply want to live a quiet life, the keyword this time is counterattack.
6: 방어만 하다가는 끝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반격을 시작하죠.
13: 시즌 1에서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이제 살아남는 데 집중을 했다라면 시즌 2에서는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않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주변이 모두가 다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반격에 나서는 또 시즌 1에서는 맨손 액션이나 뭐 무에타이 액션들을 보여드렸다면 시즌 2에서는 총기 액션을 조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1: Spectacular, stylish action sequences unfold non-stop. And the actors put a great deal of effort into them.
14: 오토바이 액션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면허증도 따고 와이어 액션도 하고 카람빗 모션

0: 독학한 게 있는데 감독님께서 써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되게 다양한 액션들을 조금씩 조금씩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액션을 좀 하게 됐고 태권도랑 레슬링 또 무에타이, 로봇, 닌자들 이렇게 다양한 액션이 합쳐지다 보니까 더 많이 볼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Actress 정유나 plays the new villain Kusanagi.
3: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결과주의자 이런 모습들을 위태롭게 보여드리려고 화수를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리듬과 템포로 많이 사용했고 그 비트마다 약간 대사를 쪼개서 많이 했어요.
2: Korean Japanese actress Hyun Lee delivered a multi-dimensional performance, showcasing both the cold-blooded killer and the human side of her character.
4: 휴는 팔색조 같은 여자. 킬러가 아니었으면 배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재미있는 힌트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근육 위주로 5kg 정도 체중을 늘렸습니다. 첫 액션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3-4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액션을 할 때만에 얻을 수 있는 그 아도레날린과 도파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하겠냐고 물어보시면 다시 할 거고.
2: Okada Masaki, who joined the cast as the killer Jay, said he gained a wealth of experience.
5: アクションに関しては僕は今回初めて本格的にアクションに挑戦したんですけどドンオクさんはじめ皆さんに現場でたくさんアクションの面白いことや本当にアクションって会話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なんか皆さんに教えていただいてすごく貴重な経験をさせてもらいました。
2: A colorful cast and a lot to see.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The character from A Shot for Killers Season 2 spotlighted by K-Story is
6: 전쟁은 끝이 없을 거고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해
2: A former mercenary who risks it all to protect his niece 지안, 정진만 이동욱 tackled this role while anchoring the drama with his distinctive restrained charisma He pulled off a whirlwind of action sequences, including shootouts and hand-to-hand combat.
7: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진만의 새로운 표정을 좀 봤으면 좋겠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2: Check out his character's wide range of charms. Packed with spectacular action,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뮤지컬 파가니니는 실존했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파가니니가 정말 악마의 시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예술가였을까? 이런 것을 좀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얽히는 사건들과 파가니니의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강화되거나 아니면 약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좀 후세에 남겨져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파가니니도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신격화되거나 좀 부풀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또 아예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뮤지컬 파가니니를 하면서 좀 파가니니의 진짜 사람 파가니니, 예술가이자 인간인 파가니니의 모습을 많이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1막, 2막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카지노.
1: 와우 플루스 대단합니다. 당신이 말한 카지노가 이 정도일 줄이야.
2: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만 믿고 투자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 우리들 목도 단단히 챙겨줘야 하는 거 알죠?
4: 물론이죠. 카지노만 개관하면 그동안 투자했던 그 어떤 사업보다도 결과에 만족하실 겁니다. 우리에겐 그가 있으니까요.

0: 나는 목적이 뚜렷한 사업가인데 나와 한 약속을 네가 지키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떠한 사고방식이 있었겠죠. 파가니니를 내몰았다고 할 수 있죠. 결과론적으로는. 하지만 먼저 파가니니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어떠한 예술을, 아티스트적인 부분을 행하려 했을 때 저희 제 입장에서는 너의 너 마음대로 하니 그럼 알았어. 나도 똑같이 해줄게. 네, 그런 인물입니다.
1: 진짜 악마냐?

0: 그 당시에는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죽어서도 편안히 죽지 못했던 파가닌이라는 어떤 인물. 그 당시엔 그 사람이 악마라고 불리게 되었지만 결국엔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악마가 아닌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악마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전달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1: 이제부터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지 않으면

파가니니가 죽고 나서 36년 동안 묻히지 못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파가니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킬레가 정말 불과 10대 중반의 나이였었는데 그때부터 36년 동안이나 계속 아버지를 묻게 해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나중엔 결국 이제 묻히게 됐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봤을 때도 아킬레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파가니니가 나처럼 이렇게 힘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뜻에서 아들한테는 바이올린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만 봐도 이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 저도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니까 공연할 때 파가니니 곡들을 이제 연주를 한 적이 저도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 하는 이 연주만큼은 사실 그 연주 자체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보다는 파가니니의 진짜 마음이 돼서 그 연주가 파가니니의 대사고 노래고 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객들에게 마음을 정말 전달하는 정서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연주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제 콘서트나 음악회에서 하는 연주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관객 여러분들도 다른 데서 뭐 파가니니 곡들은 또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이 뮤지컬에서 듣는 라 캄파넬라와 카프리스 24번, 뭐 랑마이트릴 이런 것들은 정말 새로운 느낌일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당신은 니콜로 파가니니잖아요. 그리고 난 크리스틴 다미에가 아니라 샬롯 베르니에.

연주자가 실제로 연주를 하면서 관객들 앞에서 연기하고 노래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 진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작품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뮤지컬을 만약에 잘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한번 오셔서 보시고 음악회 같기도 하면서 또 뮤지컬 같기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장르들이 진짜 다 녹아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보는 게 정말 대단히 멋진 일이구나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건 바이올린이 아닌 악마.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0: 거기가 바로 휴가지죠, 그렇죠?
1: You're right.
0: 지금 바로 여기 right here. 여기가 하와이고 몰디브고 아주 그냥 이비자라고요.
1: Yeah, I guess we still have a long way to catch up to you, Wonjin.
0: 그럼요. 천천히 저만 잘 따라오시고요. 네, 오늘 분위기 완전 바캉스 그 자체 아닙니까?
1: That's right.
0: 맞죠, 맞죠. 5분 바. 아, 너무 시원합니다 오늘.
1: Everyone, join Myungnan's on this journey today. Forget about everyday life for a moment and take a trip with K-pop.
0: 아, 고고고. 네, 분위기 있는 첫 번째 여행지부터 바로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뮤직 스타트!

0: 아, 형. 큰일 났어. 그 대기실에 있었던 제 혹시 이어폰 못 보셨어요? 나 잃어버린 것 같은데.
1: Again?
0: 네, 블루투스 이어폰 그거 잃어버린 거.
2: Come on, no, I didn't see anything.
0: 아, 음악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난데. 어? Music is my life.
2: Oh no, Wonjin. Don't be too sad. Why don't you take this chance and switch to wired earphones?
0: 에? 줄 이어폰이요? 왜요? 왜죠?
2: Well, a lot of people use wired earphones these days. They look kind of hip, doesn't it?
0: 아, 그렇다면은 오케이, 저도 바로 한번 갈아타봐야겠어요.
2: Wait, but before you switch, you don't need earphones right now.
0: Uh-huh.
2: Because you can enjoy the live sound to the fullest right here, right now.
0: 오케이, 접수. 어, 근데 잠깐, 글로벌 팬 여러분!
2: Talk Talk Korea 2026 is also happening right now. Check the caption below for all the details.
0: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뮤직 즐기러 가봐야겠죠?
2: 그럼요.
0: 좋습니다. 뮤직
2: 스타트!

0: Oh, it's so hot. There's no escaping this heat, even on vacation.
1: 아, 형, 더위 이기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 완전 간단해요.
0: Is that simple? What is it then? Don't tell me it's turning on the AC or going to a cool cafe or something.
1: 에이, 날 뭘로 보고 다 아니에요. 부부.
0: Then what is it?
1: 더위를 이기는 법.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자, 잘 보세요. 바로 기세예요, 기세.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카메라를 오 어때요 이기는 거 같아요?
0: Does that make the heat run away?
1: 아하 기세에서 이게 말리면 안 되거든요. 형도 트라이 한번 해봐요.
0: 오케이
1: uh-huh, Let's go. 가야 돼 더 가야 돼 앨런 완전 그냥
0: Am I doing it right?
1: 노려봐 노려봐
0: Am I doing it right?
1: 아하
0: Am I right?
1: 맞습니다. 이제 근데 이 팀만 보면은 진짜 더위 끝. 어 다음 아티스트 도와주세요. 뮤직 큐

0: Hey, Wonjin. Uh-huh. There's one more thing everyone needs on vacation, right?
1: 아, 그거 말인가요? 그 탁트인 바다 바라보면서 시원한 음료 이렇게 또 한 잔 해주고 달콤한 디저트 하나 딱 먹어주고 yeah. 이게 바로 휴가 아니겠습니까?
0: Oh wow, just thinking about it feels amazing. Well, that's why Myeongrun's has prepared a special dessert for our global fans today.
1: 네, 맞습니다. 너무 달콤해가지고 아주 찌릿할 정도로 달콤한 스페셜 리미티드 디저트입니다.
0: Oh, what dessert is it?
1: 이름부터 아주 벌써 달콤하죠. 휘브의 체리파이 되겠습니다. 맛있게 즐기면 제로 칼로리 아시죠?
0: That's right. Is everyone ready to enjoy it?
1: 좋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뮤직
0: 스타트!

0: Simply K-pop. It's time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artists' beauty and styling. Beauty Cam.
1: 네, 아티스트의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이 가장 빛나는 순간을 더 가까이, 더 선명하게 담아내보는 코너죠.
0: Shall we then bring out the guests for today?
1: 아하, 네, 바로 성장형 올라운더죠. 파워원들입니다.
0: Welcome.
1: Pow! Yeah, 뜨겁습니다.
0: Yes. Hello, hello. Come on in. Pow!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Pow입니다.
0: All right.
1: Wow, wow, wow.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싱글 Flavor 앨범 소개와 함께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이번 저희 앨범 Flavor는 두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곡. 싱글 앨범이고요. 저랑 요치 씨가 앨범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 컨셉이 뷰티인 만큼 저희 앨범 패키지도 뷰티 컬렉션처럼 구성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0: 나이스, 나이스.
5: 네, 그리고 또 이번 신곡 플레이버는 여름의 다양한 감정을 이제 담아낸 곡인데요. 사람마다 느끼는, 좋아하는 맛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맛을 각각의 네. 추억과 그리고 감정을 좀 떠올리게 하는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오,
5: 플레이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alright.
1: 오늘, 네, 오늘 벌써 얼굴이 굉장히 붉어지셨는데 오늘은 어떤 감정을 좀 담아내 보셨나요?
5: 오늘 약간 조금 스파이시한 감정으로.
1: 스파이시한?
5: 스파이시. 스파이시.
1: 스파이시. 귀여운데요, 좋습니다.
0: Alright. Well, we watched the music video as well, and it had such a bright and refreshing pop vibe.
1: 맞습니다. 이 안무도 톡톡 튀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포인트 안무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6: 아, 네. 혹시.
7: 이제 포인트 안무는 이제 위가 때 flavor 해서
0: 아, flavor.
7: 맞아요.
0: 입술 닦는 거죠.
7: 이렇게.
0: 아하.
7: 포인트입니다.
5: 오, 오케이, 오케이.
1: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6: 너무 좋습니다, 선배님.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그러면은 위치로 한번 와주시고 저희 같이 한번 포인트 안무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5: 화이팅!
1: 네, 뮤직 큐!

0: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차례로 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파우 여러분의 플레이버를 정확히 느꼈던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포인트 안무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이번 컨셉의 스타일링에 대해서 또 자세히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Let's bring out a global fan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2: Hello.
3: Hi.
1: Hi there.
0: Hi.
1: Could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3: My name is Pavlina. I'm from Sofia, Bulgaria, and I really love house music and dance.
1: 네, 불가리아에서 온 파블리나입니다.
0: Wow.
1: We heard you prepare something special for Pau today.
3: Yes, I will show you a dance cover by Pau's Flavor.
1: Whoa. Take it away.
0: Let's go.

0: 와우. 멤버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1: 혹시 네. 댄서신지 너 춤을 너무 잘 추셔가지고
2: Yeah, he said you're so good. He's wondering if you are a dancer.
0: Yeah, 좋습니다.
3: Yes.
0: 좋습니다.
2: Pavlina, we heard you also have a special request for Pal.
3: Yes, since your teaser concept was a beauty commercial, could each of you strike a pose like you are starring in a beauty ad, highlighting today's style, makeup, and hair?
2: 아, 네, 이번 컨셉이 뷰티 광고였잖아요. 그럼 오늘 헤메코를 살려서 한 번씩 뷰티 광고 모델처럼 포즈를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0: 좋습니다. 그럼 한 번씩 뷰티 광고 모델처럼 한번 가볼까요? 예, 감독님, 네. 음악 주세요. We got the flavor. Name I'm so good. Okay. 좋습니다.
4: Spicy.
0: Spicy. So cute. Yes. Wow. 아, 너무 좋습니다.
2: Pavlina, what did you think?
3: Oh, I love it.
4: 별로 안 러비신 것 같은데?
0: 아니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3: All right. Now, who do you think deserves the title of today's best art model?
2: 아, 그렇다면 이제 멤버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광고 모델도 한번 뽑아볼까요?
0: 좋습니다. 오늘의... Best 광고 모델.
2: Yeah,
0: 누구였어요?
5: 저이지 않을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파블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2: Yes. He thinks
5: 파블리나.
0: 파블리나. 좋습니다.
2: I'm sure she agrees with you.
0: Okay, okay.
2: All right, now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Why don't we go through them one by one?
3: Okay. Which members spend the most time on home beauty care? And do you have any beauty or makeup tips that fans can easily try at home?
2: 아, 네, 홈케어를 제일 많이 하는 멤버가 누구인가요? 그리고 팬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뷰티 홈케어 메이크업 팁이 있을까요?
6: 일단 동현이가 되게 피부 막 그런 거 많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 메이크업 하기 전에 동현이가 항상 마스크팩도 하고 그리고 가끔에 먼저 일찍 일어나고 셀프 헤어도 또 해요.
2: 와우. Wow. So your set is Dongyeon who does the most home care makeup. 그럼 동현 씨 그러면 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뷰티 케어의 팁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7: 저는 사실 이 홈케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은 항상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하고 클렌징 폼으로 보득보득 2차 세안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Okay, so he says the most important step is to make sure you cleanse well. So he always starts off with an oil cleanser and finishes off with a foam cleanser.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3: If you had to swap styles with another member for a day, who would you choose?
2: 네, 다른 멤버와 하루 동안 스타일을 바꿔 살아야 한다면 누구랑 바꾸고 싶었나요?
8: 어려운 질문이네요.
0: 어려운 질문. Such a hard question.
1: 저는 동현이 형이랑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0: 오, 굉장히 많이 지목당하고 있어요.
1: 동현하게? 저는 사실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네. 동현이 형은 이제 너무 부지런해서 저도 한번 하루 정도는 저도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2: Okay, so Hong wants to become like Dongyeon's lifestyle because Dongyeon wakes up very early in contrast to Hong himself, which who wakes up very late. So he would like to become like Dongyeon.
0: 좋습니다. 또 계실까요?
3: Okay.
7: 저는 사실 옷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0: 아, 네. 네.
7: 저는 제 스타일이 좋아서 아무랑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0: 야, 본인이 본인 지목까지.
2: Yes.
4: 그러면 저도 네. 안 바꿔요.
7: 말 시작하겠습니다.
2: So in terms of fashion style then I'm sure they said the members themselves would like to stick to their own styles.
0: 좋습니다.
2: All right, let's hear the next question then.
3: Who do you think pulled off today's stage styling the best?
2: 아, 그러면 오늘 무대 스타일링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멤버는 누구실까요?
9: 저는 개인적으로
5: 우리 홍이. 홍이가 가디건이랑 되게 또 잘 어울리는 남자여가지고 가디건 홍씨 한번 보여주시죠. 예.
2: 가디건 모델.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0: Alright, 아까 alright. 그 광고 모델에서 어떤 모델을 하신 거예요? 무슨 포인트의 모델이어서?
1: 그거는 조금 저 안에 그 자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0: 아, 그러면 이제 또 해석하기 나름일 네. 것 같습니다.
2: Alright, great. Pavlina, before we wrap things up, could you say a few final words for Pal?
3: Of course. Thank you so much for today, guys. And I hope to see you on the Europe tour in October.
0: 아하, 네 투어도 항상 정말 기대된다고 하십니다.
2: 좋습니다. Alright, thank you for joining us, Pavlina. Now it is time to see Pal perform the new track. 동현, would you like to say a word to our global fans?
7: Oh yeah, to all of our powers around the world, we're gonna give you refreshing performance. So please show us your love, a lot of love and support for our new song, Flavor. Let's enjoy it together, powers. Love you.
2: All right, all right. Pal will bring us refreshing energy with their performance of Flavor. Let's check it out right now.
0: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준비되셨을까요? 준비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뮤직

0: Let's go, Simply K-Pop! Well, it is already time to wrap up this week's Simply K-Pop. Thank you to all the global fans for joining us today.
1: 네,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0: Today is also our last Simply K-Pop as MC Allen and Wonjin. We want to thank everyone who's been with us along the way. Wonjin, do you want to share with us how you feel?
1: 아,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짧게 느껴졌던 우리 아쉬운 또 심플리 케이팝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믿고 자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아티스트 분들 또 만나고 많은 챌린지 또 해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이 많이 늘은 것 같고 또 영어도 또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영어가 어느 정도는 늘고 가는 것 같은
0: 네, 네 많이 네, 들었어요.
1: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또 아쉬움을 또 남기면은 저는 분명 다음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쉬움 많이 많이 남겨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For me, I'd like to say I'm truly honored to be able to MC alongside another member, Wonjin, this yes. time. And I'm so grateful for this opportunity to come back to Arirang and to be your MC at Simply on Simply K-Pop. And each week coming back with a different concept was truly very fun. And I believe we created many new memories that I will cherish for a long time. Truly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supported us, who came to watch us every week, and it's truly sad that it's coming to an end, but please continue to show your love and support for Simply K-Pop and Gravity's Allen and Wonjin.
1: 네,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는 Simply Special로 찾아뵙겠습니다. 더욱 멋진 무대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0: Yes, get excited next week. This has been your Simply K-Pop MC, Allen of Gravity.
1: 네, 저는 크래비티의 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그리고 가기 전에 또 저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채널 고정 놓치지 마세요.
0: That's right. Simply K-Pop, we'll be saying bye for n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with Simply Dazzling K-Pop Performances.

0: The major business areas are the facilities for bridges and urban landscapes. Aside from the inspections for old bridges and structures, the firm has produced and constructed joints for the safety of bridges. What is more, it has carried out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the designing, planning, and constructing for the overall urban landscapes.
1: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도로 안전에 필요한 난간, 울타리, 그리고 교량 이음 장치 등 다양한 안전시설물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 이음 장치에서 교량 하부로의 누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의 교량 이음 장치는 자기 성형 테이프로 열 접합하여 교량 이음 장치 이음부를 빈틈없이 결합하기 때문에 교량 하부로의 누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0: Precise designing based on the field measurem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cutting, welding, and assembling stages by making use of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After thoroughly checking the finished products, only the ones that pass the tests are packed and released to the market.
2: 금난산업개발의 경쟁력은 최상의 품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 내 스마트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생산 도면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품질 오차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과정에서 도면과 실제 생산품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상시 검수 체계를 구축하여 규격의 정밀함이 곧 품질의 완성도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increase production efficiency and for more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As a result, it has removed unnecessary elements for the overall production lines. And it has implemented optimal solution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3: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공정 흐름에 맞춰 설비를 재배치하고 작업과 물류 이동이 동시에 가능한 다기능 대차를 자체 제작해 공정 간 연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창고의 위치를 표준화하고 비산먼지 및 칩 배출 시설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작업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설비 재배치와 전용 작업대 도입만으로 생산성을 약 6.7%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이송대차 시스템 적용을 통해 물류 이동 거리를 94% 단축하고 부자재 보관 방식 또한 기존 대비 25%의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0: By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e firm has obtained a lot of patents with its products and designs. Also, it has applied these source technologies to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 certified products have g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market.
4: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올해 신규로 두 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계속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은 교량 이음 장치의 제조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성, 경제성은 물론 설치가 용이한 난간 및 울타리의 신제품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 By reflecting the opinions from different industrial sites, Kumran Industrial Development has produced reliable and high-quality facilities. And it aims to expand the scope of business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5: 금난산업개발은 현재 도로 및 경관 안전시설물 생산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토목공사 및 안전진단 면허 취득을 통해 사업 영역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건설업 및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전문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설계, 생산부터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탈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0: 금난 인더스트리얼 디벨롭먼트 has suggested creative solutions that can connect different cities and strengthen people's safe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in the near future.

0: rapid and sophisticated responses to the manufacturing system.
1: 저희 볼리는 MES 시스템으로 데이터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POP 기능으로 효율화하고자 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팩토리 협력을 통해 공장에서 진행되는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 및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정별 작업자, 작업시간, 설비 가동 정보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현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장 전반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 전 과정의 효율성과 대응력도 높아집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을 꾸준히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인 디지털 기반을 갖추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0: Since the establishment, Baldi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enhanced quality control to stabilize the production system. The company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by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dealing with the changing market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Also, it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expand the services that can fulfill different lifestyles of consumers.
1: 저희 볼디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흡수체 구조와 제조 방식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층 구조 흡수체나 절첩 구조와 같은 특허 기술을 통해 제품의 흡수력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유기농 인증이나 한랄 인증, 품질 경영 시스템 등 국제 기준의 인증을 확보하며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리 주기에 맞춰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까지 운영하면서 제품을 넘어 고객의 사용 경험까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0: Aside from the Korean market, Baldi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Indonesia, Mongolia, and China. With the aim of becoming a leading healthcare business that can improve women's health, the firm has actively sought business expansion.
2: 볼디는 여성 건강에 관한 비전과 제조 기술력을 합쳐진 회사로 어떻게 보면 여성 웰니스의 물리적 실체를 구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최신의 어떤 제조 생산 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R&D에 집중해서 뭔가 국내외 여성들이 편안하게 월경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생리대와 탐폰을 꾸준히 잘 생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미션입니다.
0: Baldi has spearheaded effort to increase the quality of women's daily life. All eyes are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bring a new paradigm to the field of sanitary items.

0: Special vehicl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ifferent parts of the society. Taegwang has produced premium special vehicles based on the accumulated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wreckers, which are used for accident recovery. By introducing a smart factory,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nd stability. We look into Taegwang, which has played a key role in different sites based on its advanced technologies. Taegwang is located in Ik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wreckers and cranes. The technologies that can lift up or move heavy load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ore production stages based on its own skills, and it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welded structures.
1: 저희 태광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이익이 곧 우리의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기술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량물 인양 기술을 기반으로 군환차와 크레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직접 제조 역량과 기술연구소 고객 맞춤형 특장차 설계를 강점으로 항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안전한 특장차를 제공합니다.
0: The crane boom of the company is produced by attaching the telescopic boom to the upper part of the crane. What is more, by precisely processing and welding the Korean-made high-tension steel plates, more durable and safe products can be manufactured.
2: 크레인 붐을 장착한 형태의 붐 데카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특히 360도 선에 되는 상부 프레임에 다단시 직진붐이 부착되고 옵션으로 언더리프트와 A형 리프트가 제공됩니다. 저희 제품은 카고 크레인과 레카의 혼합 형태로 제작되어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안전한 군환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utting and welding stage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so precise works of skilled workers are necessary.
3: 고하중 작업을 수행하는 특장차는 용접으로 제작되는 구조물의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에서 규정된 도면대로 제작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절단, 절곡 공정에서 규정된 치수로 생산되었는지와 용접 공정에 사용되는 용접 재료, 용접용 가공품의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 전담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접 공정의 경우 구조물의 강도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용접 조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Taegwang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more systematic production process. The data, materials, and products can be managed automatically, and the production status can be monitored in real time.
4: 기존의 수기로 입력하던 절단 공정을 자동화하는 MES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열 프로그램에 작성 시 절단 작업 지시가 현장에 설치된 터치 PC로 전송되고 절단 작업 순서를 원격으로 지정하며 작업자가 절단 작업 수량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생산 현황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철판 재고 관리가 철판 배열 시 자동으로 사용량이 등록되고 비정형적인 형상의 잔재를 형상 그대로 재배열이 가능하여 잔재 활용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철판류의 사용률을 최대화시키고 불필요한 이동 공수와 수기 기록물의 작성 관리가 사라졌고 축적되는 작업 데이터를 토대로 철판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 center of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sizes and strength of the structures based on the designed images. Also, It has followed the safety standards since the designing stage as part of an effort to enhance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2: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별 사용 환경과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은 국내와는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대상 국가의 현지 에이전트와 코트라의 지원 사업을 통해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맞춤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차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용접 구조물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고장력강 용접부 강도 분석을 위한 인장 시험과 조직 시험으로 최적의 용접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Taeguang started its business in 2003 as a provider of components, and it has made remarkable development as a maker of welded structures. As a provider of wreckers as ODM products, the firm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and it has promoted export to Bangladesh.
1: 태광은 OEM에서 더 나아가 직접 고객에 판매하는 고객 맞춤형 특장차 제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한 특장차 용접 구조물 제조에서 더 나아가 붐 구조물 조립체와 같이 바로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SKD 키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군안차, 고정식 크레인과 같은 제품을 자체 상표로 판매하는 투트랙 제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0: Taeguang has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safety in different industries by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삼보라고 합니다. 또래 친구 4명이서 모여서 들어왔던 거, 경험해왔던 거, 상상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처음에는 그냥 긴장하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 하면서 다 같이 화이팅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오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때나 이제 스태프분들 다 너무 밝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조금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2: 저는 정말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다 똑같은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되게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은 공연장에서 되게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잘 좀 안 들리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모든 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잘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일단 좋습니다.
0: 관객분들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앉아가지고 공연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해보는 방식이라 뭔가 관객분들이 이런저런 연주의 디테일들을 보시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번에 I'm Live 샌디를 짜면서 사실은 저희가 정규 앨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나가는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앨범의 대표곡 몇 개, 두 번째 앨범의 대표곡 몇 개 해가지고 중요한 무대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들로 준비해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처럼
0: 고개를 돌려봤지만 저희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멈출 수 없는 것 몇 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생각하기를 멈출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서로 나누다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무대에 올려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이런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겁고 어려운 과제 같은 걸로만 여겼었는데요. 다른 선배분들이나 다른 동료 뮤지션분들 무대를 이렇게 보면서 점점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있어서 라이브 무대는 일종의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3: I'm Live로 올라갑시다.
4: 화이팅! 네. 네.
3: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리랑 TV 아임라이브 안녕하세요. 저희는 펑크 밴드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네. 저희는 보통 음악 할 때 음악을 쓸 때 좀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요소들에서 착안을 해서 또 그렇게 곡을 만들고 있고 또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좀 해외 나가고 싶은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이런 여성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당연히 뭐 K-POP도 좋은데 다른 여성도 있다, 뭐 다른 음악가도 있다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도 해외 나가기 좀 목표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노력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게 돼서 너무 많은 분한테 감사하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역시 걱정되는 거라고 하면은 방송이 처음인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기도 하고요. 헤드셋 착용하고 계시기도 한데 저희가 사실은 지하 클럽 공연장에서 많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멋진 스튜디오 공연이 되게 낯설기도 한데요. 그 부분 걱정되면서 또 이제 공연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조금은 걱정되지만 또 이따가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을 생각하니까 또 기대됩니다.

0: 저희 오늘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From Underground to the World인데 저희가 주로 지하 공연장이나 저희 연습실도 지하고 이래서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자 방송도 출연해보고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인드림스는 저희 첫 EP 안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저희가 라이브 할 때 좀 에너지 있는 곡으로 첫 시작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첫 곡으로 정했습니다.
1: 네, 저에게 라이브 무대란 현장감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제 모습이랑 제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0: Sleepy? 저에겐 라이브 무대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네.
2: 재미있다.
3: Stella Honeymoon, an all-women punk band from Seoul, South Korea. We're a DIY band from Korea, so we do a lot of stuff by ourselves, so we love playing concerts abroad. If you're somewhere in the world where we haven't been before, please give us a call. We'd love to play a show in your country or city.
4: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2: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옵더맨입니다. 오프더메뉴는 우선 메뉴에서 고르다. 그래서 메뉴에 없는 음악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뷔페 같은 그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보던 프로그램이라서 네.
1: 나오고 싶어요.
0: 나오고 싶었어요.
2: 나오고 싶었어요.
3: 평소에는 좀 이렇게 노출된 상황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헤드폰으로 모니터링하는 환경에서 하니까 좀 저희도 새롭기도 한데 들으시는 관객분들도 더 새롭게 느끼실 것 같아서 좋은, 오늘 되게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아요.
0: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 최근에 나온 정규 앨범 콘크리트 밸리의 실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앨범으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되게 차가운 전자음악의 사운드와 되게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결합된 그런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제 최애곡은 Against Me라는 곡인데, 이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사운드, 장르, 그냥 편곡 모든 게 저의 어떠한 테이스트에 제일 잘 맞는 곡이고, 또 추천한 곡은 이제 Part of You인데, 저희 노래 중에서 제일 만드는 과정이 좀 실험적이지 않나 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저는 가장 앨범의 색깔을 가장 잘 담은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는 Part of You라는 노래고요. 근데 그게 노래가 인터루드 성의 노래지만 굉장히 앨범의 정체성을 잘 담았다고 생각해서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 오늘 무대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그 정규 앨범 나오고 나서 좀 오피셜하게 처음으로 라이브하는 자리라서 그게 제일 기대되는데 또 제일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영광이고, 그리고 정규 앨범도 나왔으니까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시는 분들도 저희 음악이 아 이런 색깔을 가진 팀이구나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Hello, Arirang TV subscribers. We are Optimino and we're really happy to be here and enjoy our show. And see you soon.
6: 大家好，我们是 オプトメニュー。请大家多多关注我们，谢谢。皆さんこんにちは。私たちは
7: Team Optimino です。綺麗に見てください。
0: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공원이라고 합니다. 공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 속에서 쉽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 같은 음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I'm Live는 엄청 멋진 카펫 위에서 공연하는 그 영상이었었는데, 좋아하는 아티스트분들 영상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진짜 일단 카펫이 너무 멋지고요. 생각보다 홀이 이렇게 커서 스튜디오가.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아늑함이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I'm Live에서 보여드릴 미니 콘서트의 주제는 나라는 주제인데요. 제 0이라는 앨범에 있는 곡들 위주로 들려드릴 계획인데, 그 앨범 자체가 정말 나 스스로에 대해서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직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의 순서에 따라서 정말 나를 더 알게 되고 또 끝내 사랑하게 되는 그런 흐름의 앨범이고, 이번 공연도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를 곰팡이라는 곡인데요. 그 곡이 이 앨범에서, 그리고 오늘 공연에서 결국에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착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 가득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곡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라이브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 음악이 아무래도 밴드가 정말 그 한 에너지로 움직여야 하는 곡이라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하는 공연들 위주로 했었어서, 이런 저희가 서로 눈을 마주 보고 하는 이런 연주나 이런 게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또 관객분들이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유로워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늘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언젠가 무대에서 정말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지금 꿈꾸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는 이 음악들, 정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잘 닿았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저기 멀리 뭐 러시아든 어디든, 이 마음과 진심들이 잘 도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선교사로 우리나라 최초에 오시게 되거든요. 1836년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오시자마자 교촌 순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채항업 소년 선발을 하고 3월 달에 채방제 소년 선발한 다음에 한 4월경쯤 이제 김대건 소년이 있었던 교촌을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을 이 소년을 염두에 두고 나서 7월에 한양에 있는 신부님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세 소년이 라틴어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 12월 2일 날 이들을 이제 미스다 동지사 틈에 몰래 숨겨서 보내기 위해서 한겨울에 압록강 길 이렇게 얼음길로 이렇게 중국을 보내기 위해서 선서를 시켜요. 너희들은 나 장상에게 순종과 복종을 서약하겠는가? 네, 서약합니다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세 명이 서원을 합니다. 라틴어로요. 그렇게 해서 12월 3일 날 출발해서 1837년 6월 7일 날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소년이 뽑혀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1: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nt many missionaries across Asia in the 19th century. One of their main goals was to train local priests so that the church could eventually be self-sustaining. In Korea, then known as Joseon, Catholicism remained a forbidden religion until the late 19th century. As a result, Catholic believers formed village communities where they lived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re were no seminaries in the country. As it was difficult to train seminarians within Joseon at the time, Father Maubon, who was serving there, selected three boys, Choe Yang-op, Choe Bang-je, and Kim Dae-geon, and sent them to Macau to study. At that time, Macau was home to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procuration in the Far East. It served as a base for Catholic missions across Asia.
0: 우리가 마카오 본부에서 이 세 소년을 직접 교육시키자 해가지고 본부에다가 말하자면 임시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카오가 말하자면 신학교 장소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파리해방 신부님이 직접 담당 교수가 돼가지고 이 세 소년을 직접 가르치세요. 교리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라틴어는 기본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837년 1년 살다가 그 세 소년 중에 제일 뛰어난 채방제가 위열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소년만 남았는데 김대건, 채양업.
1: In a distant foreign land, having lost Choe Bang-je, Kim Dae-geon and Choe Yang-op would soon be drawn into the sweeping tides of world history.
0: 1839년경에 이제 아편이 중국에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편 전쟁이 막 일어날 전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소동이나 위험이 있었고
1: In the mid-19th century, Britain faced a growing trade deficit with China. To resolve this, it began smuggling opium produced in India into China. As the opium problem spread throughout Chinese society, China began to crack down on it, an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calated. Amid rising unrest, Macau was also affected by the wider turmoil.
0: 당시에 또 마카오 지역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선교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회랑 수도의 알력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1: At the time, Macau was Chinese territory, but it was effectively administered by Portugal. In this context, tensions arose between the Portuguese Padroado system, under which the Pope granted Portugal authority over Catholic missionary activities, and French missionary organizations over control of missionary work in Asia and differing methods of operation. In the midst of this turbulent situation, the seminarian

0: Federation, along with three Cochin China seminarians and two Joseon seminarians. The Dominican Order took us in and showed us great kindness. We visited the Governor General and the Vicar General, both of whom welcomed us very warmly. The Vicar General even showed us generosity by immediately offering each of us 50 mass stipends.
1: What then was Manila like at the time Kim Dae-gon and his group arrived there?
2: The city of Manila is very important and was very important at that time in 1839. As you would know, the Manila-Acapulco trade thrived in this area for two centuries. So it was a center of European and Asian trade plying along this line. So we take pride in a lot of exchanges that took place between the Philippines, some countries in Asia, and some countries in Europe and Latin America.
3: 그러니까 필리핀이 요충지죠. 그래서 필리핀은 당시에 서세 동점 시절에도 당시 이제 여러 나라가 뭐 네덜란드도 오고 했는데 스페인이 이제 강하게 지배를 하게 돼서 당시에 갈리온 무역이라고 해서 세계가 마드리드에서 마닐라 그리고 멕시코 시티 이렇게 세계 최선진 도시의 무역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필리핀이 가장 마닐라가 동아시아의 진주라고 중개 무역에 부가 많으니까.
1: Kim Dae-gon and his group stayed for 2 weeks at the Santo Domingo Church and Convent. Afterward, they left Manila and moved to a quieter place to continue their theological studies. The place they moved to was Lolomboy.
2: Lolomboy in Bocaue, Bulacan is about 30 kilometers away from Manila. So in today's time, it will take you more than an hour to go there. Lolomboy or Bocaue, Bulacan is now host to a lot of cultural dimensions. It's also a center of trade in the province of Bulacan. It's famous for producing fireworks. And it's also famous for a lot of our snacks.
1: In fact, Kim Dae-gon had suffered from health problems since his years in Macau. According to records left by Father Li Bois, who was responsible for his education, he was constantly afflicted by abdominal pain, headaches, and back pain at the time. After moving to Lolomboy, his health gradually began to recover.
3: 초창기에 와서 이제 6개월 만에 제일 형인 최방재는 죽고 김대건은 아프고 거기는 지금 불안하고 전쟁이 난이 많이 하고 이제 필리핀 마닐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건 일단 편안하잖아요. 전혀 그 외부 정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갔다가 더 안온한 곳으로 우리로 치면은 한참 떨어진 곳이죠. 용인점이라고 할까? 이렇게 농장으로 도미니코 수도회가 갖고 있는 넓은 농장에 간단 말이에요. 시골로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가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시골이고 편안하고 그냥 수도하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뭐 글 배우고 산보하고 하면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되죠. 롤롬보이는 확실히 기도하고 힐링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Through letters written by the priests who taught the Joseon seminarians at the time, we were able to glimpse what life was like for them in Lolomboy.
0: We are now staying on a farm in Lolomboy, about 12 kilometers from Manila. We are doing very well here. The caretaker of this house is a good brother who takes excellent care of us. The weather is very hot, but the rooms are large, clean, and well ventilated. So we have not suffered too much from the heat so far. Besides, the rainy season will arrive in a few days, and the weather will soon become cooler. Every evening at sunset, we go out for a short walk in the meadow near our lodgings to get some fresh air. We are now enjoying the greatest peace and are able to devote ourselves fully to our studies. Father Desflesches teaches the Joseon seminarians and spends the rest of his time studying Chinese. There is a small chapel in the house where Mass can be celebrated, and our students are able to attend Mass without having to go to the church.
1: In Lolomboy, the Joseon seminarians studied theology, philosophy, Latin, and other subjects.
4: 거의 한 5, 6개월을 머물면서 수학하는데 거기서 철학도 배우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꽤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가르치는 신부님께서 삼위일체 교리를 막 얘기하는데 성부 하느님, 성자 하느님은 동등하다, 일체이다. 근데 최양업 토마스 같은 경우는 우리 유교 가르침에 의하면은 장유유서, 응?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똑같다고 이렇게 동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막 따지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들을 이 두 소년을 이제 일깨우는 제는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1: While staying in Lolomboy, Kim Dae-geon also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his study of Latin. And two Latin compositions written by Kim Dae-geon during his time in Lolomboy have survived to this day.
4: 라틴어 작문 시험 같은 거라고 추정이 돼요. 거의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사자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떤 범죄인이 이제 이렇게 피난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가 이제 다리에 가시를 찔리고 있었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가시를 범인이 빼내 줍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사자랑 이 범인을 같이 이제 관해서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사형을 받아가지고 사형장에 이 사자에다가 던져줬는데 이 사자는 그 범인의 얼굴을 보고 자기 가시를 빼내준 걸 보고 거의 발만 핥아주고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조차도 은혜를 갚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0: An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 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 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 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되게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기회 밖으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l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l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0: 2016. An excavation site in Osongu, Cheongju, a sword discovered in a small tomb astonished everyone.
1: 놀라움과 동시에 아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하는 고고학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짜릿함이랄까?
2: 평양동도에서 나왔으면은 그래 뭐 나올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건데
3: 동병철건이라는 형태는 한반도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0: At first glance, it looked like an ordinary old sword, but many secrets were hiding inside it.
2: 철이라는 것이 확실히 고온에서 얻어지기 때문에 철이 훨씬 더 그 중요한 광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에 청동이 더 비싸요. 청동이 더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금속으로 청동인 거고.
4: 칼을 차보면은요, 칼의 그 칼 자체는 칼집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 손잡이 부분만 바깥에 나와요. 그러면 이 손잡이 부분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청동이 더 낫겠죠.
0: The handle was likely made of bronze to emphasize its high value. When and where was this sword made?
1: 이러한 동병철검은요 주로 나오는 곳이 중국의 서남부 지역, 현재 운남하고 사천 일대가 되겠고요. 또 한의 부분이 이제 만주 일대인데요. 이번에 청주 오송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동병철검이 나오고
2: 중국 동북 지역에서의 동병철검은 기원전 2세기나 기원전 1세기 그 시기에만 사용되는 거거든요. 오송에서 나온 거는 AD 2세기, 3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200년 정도 차이 나는 거를 가지고 있는다는 게 그게 좀 되게 이상한 이야기거든요.
0: About 200 years after it was made, the sword was discovered in a tomb more than 1,000 kilometers away on the Korean Peninsula. Was the owner of the tomb someone of a high social status?
3: 동병철검이라는 유물이 워낙에 흔히 볼 수 없는 유물이기 때문에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유물이겠지만 무덤의 형태를 보면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무덤들하고 동일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작고 또 같이 출토된 유물들도 그냥 평범한 유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위층이긴 하겠지만 아주 독보적인 그 위세를 보일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0: The size of the tomb and the other relics found in it were not particularly extraordinary. However, the sword looked notably different from the other bronze-handled iron swords from China. Its overall shape, including the handle, was similar, but the edge of its handle was cut off. What could be the reason?
1: 이 청주 오송의 검은 특별해요. 엄청나게 많이 마모가 되어 있고 이게 이 뒤에 손잡이 뒤에 끝에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고리들을 박아 놓는데요. 이 고리 부분이 없이 이걸 다 잘랐어요. 왜 잘랐을까요? 아마도 이 검을 하도 오랫동안 쓰니까 검을 교체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교체하고 난 다음에 끼우고 이것을 잘라버렸으니까 이걸 이 밑에 뾰준 나온 그 칼을 다시 이렇게 휘어서 붙여가지고 이게 휘흔들리지 않게 했어요.
0: What was the reason this sword was in use for so long, even to the point of damaging its valuable bronze handle?
1: 청주 오송에서 발견된 칼은 실제 무기로 사용되기보다는 좀 다른 용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는 상징성, 몇 대주 할아버지가 썼을 법한 그러한 부역칼을 쓰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이 사람이 내가 부역계통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마치 집안의 갑옷처럼 가지고 썼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This sword is believed to have been used like a family heirloom, possibly to show that its owner was from Puyo. The significance of Puyo at that time was exceptional.
1: 우리가 삼국을 이야기할 때요, 신라와 가야를 제외하면은 전부 다 부여 계통이었어요. 지배 집단들이. 자, 북부여, 그래서 부여 나오죠. 부여에서 고구려 나오고요. 다시 고구려에서 백제로 나옵니다. 부여 계통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건국 신화라든지 역사 기록에 잘 남아 있어요. 자, 근데 놀라울 정도로 부여 계통의 유물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청주 오송에서 부여 계통임을 증명하는 그러한 유물이 나왔으니까 놀라움과 동시에 아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하는

0: 어떻게 본다면 이 고고학자들의 감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짜릿함이랄까? 이런 것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1: This bronze-handled sword still remains a mystery. Hopefully, someday it will pave the way for writing a new chapter in Baekje's history.
2: "철환이" 한 300여 개가 이렇게 무더기로 모여진 채 출토가 되었습니다. 나무에 끼인 채로 출토된 상황입니다.

1915년 또 홍수 시에 이곳이 없어졌습니다. 폐허 상태로 터만 남아있던 곳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학술 발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저 지금 유물은 수건을 한 상황인데 지금 공모포가 나무에 낀 채로 출토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진만 저희들 갖다 놓은 상황인데

아마도 이게 산성이다 보니까는 금속으로 된 호는 이동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나무로 이렇게 감싸게 만들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0: 이곳은 그 공기고로 초장이 되는 곳입니다. 이 아랫부분은 그 홍수에 의해서 이렇게 유실이 되어버리고 일부가 남아있는 이곳에서 목모포의 부재가 철제들만 이렇게 모아서 폐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창고 내부고 여기는 창고 바깥의 배수로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서 바닥에서 그 총포의 탄환인 철환이 한 300여 개가 이렇게 무더기로 모여진 채 출토가 되었습니다.
1: 이게 목모포의
0: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모포의 총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군사시설이니까는 백령의 전체 그 구조와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획득을 했고 조선 후기의 그 무기 연구와 총포류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00여 개에 가까운 곤룡 발자국이 한 장소에서 발견되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특히 용광류, 수광류, 조광류 이 세 가지 종류의 곤룡 발자국들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0: Okay, let me choose my stirrup. This way. In 2003, we have a big typhoon hit this mountain area.
1: 21년 전인 2003년도에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태풍 매미가 이 절벽 사면을 치고요. 돌들이 좀 들고 일어나면서 파헤쳐 시작이 됐는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에 노출이 됐습니다. 400여 개에 가까운 곤형 발자국이 한 장소에서 발견된 점이 특징적이고요. 또 좁은 공간에 굉장히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용광류, 수광류, 조광류 이 세 가지 종류의 곤형 발자국들을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매우 학술적으로 중요한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사실 이러한 의문점과 질문이 이 화석산지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퇴적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당시에 이 지역은 절벽이 아니었습니다. 평지였고요. 아주 촉촉히 물기가 있는 호수 가장자리였습니다. 그 가장자리에 발자국을 남기게 됐고요. 물과 식물들을 먹기 위해서 왔던 초식공룡, 그리고 이 초식공룡을 노리고 쫓아왔던 육식공룡의 흔적도 아주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곳은 당시에 공룡들이 서식하기에는 매우 좋은 서식지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Another good picture of the trailway is like this. Here, another big meat eater, theropod, is running this way. So I'm going to show you this tree and this main. We can calculate the size of the length like this. So this is about 3 times bigger than manus. Footprint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y tell us about behavior and size and then characteristics of the all the group animal.
1: 웨더링.
0: Oh, weathering. Good questions. The weathering is keep going on, like typhoon and big rain. Keep deteriorating. Yes. So we cannot block the rain. But this is a natural disaster and natural phenomenon. But after this layer, we have more dinosaurs. Even below your side, we have more. So we just keep monitoring, keep watching. So what is the next step?

일반 어린이들이나 국민들이 오셔서 이런 좋은 자연유산 발자국을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처음 보실 때는요. 그래서 저희가 발자국의 이 표면에 훼손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약간의 색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인성이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색을 칠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관리 계획적으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대구 지배층 왕 바로 아래 그 높은 계층의 문어입니다. 석회 안에 들어왔을 때 천정에 뭔가 어른거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글자에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고분군은 그 구산동 유호분입니다. 구산동 고분군은 일제강점기 때 삼산리 고분군으로 지정되어서 조사가 되고 했었던 고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급하게 조사했다라는 그 기록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었거든요.

처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피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호서 열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규모를 추정해봤을 때 직경 13미터 정도의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전성기의 가야 고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봉분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신라로 넘어간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는 그 어느 정도 사이즈가 정해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최고 지배층 왕 바로 아래 그 계층 정도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호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배장묘가 하나가 조사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 이나무 토기가 세트가 같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하얀 부분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석회라고 합니다. 석회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상당히 이제 비싼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라시대의 고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규모가 큰 무덤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석회를 바르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흙들을 다 제거하고 석실 안에 들어왔을 때 천정에 뭔가 어른거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전쟁 중에 무슨 조사를 했겠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고학 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명맥이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록이 딱 나타나면서 아니다. 그 당시에도 그 학자들이 여기에 내려와 있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문헌들에 대한 조사들을 해왔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가 되었었습니다. 더 재밌는 내용은 이제 이 날짜가 바로 서울 수호 바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급하게 정리를 하고 나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성백 제인의 토목 기술이 현대인보다 훨씬 더 뛰어날 정도로 훌륭했다. 이 구덩이 안에서 동물 유체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0: 저희가 2017년부터 발굴 조사에 들어가서 이 성벽의 흔적을 찾았고요.
1: 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이곳의 메인의 기술은 혹은 주요 기술은 판축 기술이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판축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물성이 다른 흙을 켜켜이 집어넣어서 다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하나의 흙 덩어리를 일종의 판괴라고 하고요. 그 판괴가 모여서 거대한 토루, 그러니까 흙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루들이 모여서 풍납토성의 성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서 이 안에 판축기법뿐만 아니라 각종 토목기술이 베풀어지게 되는데요.

판축의 정연함 그리고 판축 구조물의 완벽함은 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3.8km 이상 되는 이 왕성을 아주 견고히 축성하려는 그 의지가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진구인데요. 중에 자연재방층을 파서 이 지진구를 맨압을 했습니다. 홍납토성에서 지진구는 총 3개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지진구의 의미는 홍납토성이라는 왕성을 축조를 할 때 전체 공사의 편안함을 바란다든지 그리고 이제 왕성의 번영을 바란다든지 하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지를 축조를 할 때 요 아래쯤, 그러니까 요 아래에 있는 자연재방 면에서 계속해서 의뢰로 수혈들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이 동물은 소나 말의 대형 포유류, 그리고 개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성벽을 축성하는 일이 당시에도 굉장히 쉽진 않았던 일이었을 겁니다. 안전을 바라고 그리고 원활하게 성벽이 축성이 되고 그리고 전체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일종의 행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유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일기를 못할 적에 동명이 노숙을 반연하여 주유의 병을 볼죄 좌우를 물리치고 야약을 먹일지라. 양은 서늘한게요 서늘한즉 바람이라. 주유 질세가야 아무런 대답을 아니허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서 주유를 주니 주유 받아본 즉 허였으되 욕파 조병이면 의용하공하고 만사 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주유 담복하여 물어왈 바람은 천지조화운데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죄인이요 성사는 죄천이라. 나 할 일 다 한 후에 천이야 어찌하오리까마는 500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라. 주유가 반겨듣고 500장조를 정솔 120 증군은 기잡고 산을 익혀 정령 사후하라. 그때 공명은 기풍삼일을 허량하고 노숙과 병마야 남병산 올라가 치세를 살피더니 동남방 붉은 흙을 군사로 지옥마야 삼층단을 높이산이 방어는 24장이요 매일 청보삼 청합판이 구척이로구나 하길 청이시판 쑥학새끼를 들고 있다. 동방칠면 청기에는 교룡합포도 부다 보창용 지응하야 동방청기를 세우고 북방칠면 흑기에는 회유복세경 저주로다 자연무지세하야 북방 흑기를 세우고 서방칠면 백기에는 남구지계 오후원이라 그백구 지휘하야 서방 백기를 세우고 남방칠면 홍기에는 간양장마독사인이라 성주자기상하야 남방홍기를 세우고 제일칭 종류에는 방심대기를 세웠으되 하도나 학사들 말외 욕심

이제 풍두려 상일칭 용사인 가기는 속발 관대하고 검훈낙토 본기와 박대주의 방문을 비구전자이기하야 수집장관하고 관첩사의 용다이보 이표 풍세하고 천우의 비딘 제일성호대 이평풍색하고 후자이비린 봉보금하고 후이비린 동향농하야 타나의 24인은 각각 청계보금 태극창성 황무비굴과 주연주득을 가져 환유 사면하라 사실 공영은 목욕체계적이하고 천주단발 현영병호 동동일주로서 노숙의 손을 잡고 여보 자경지 자경은 진중에 내려가 홍보노 주병함을 도래 만진리가 비는 마 응함이 없더라도 괴함을 두지 마오 약속을 청하고 노숙을 보낸 후 수단 장조들에게 엄숙히 경을 어대 풀어 천이박이하며 풀어 실고 나눠하며 풀어 겨도 주디하며 풀어 대경 소개하라 만일 외령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그때 공명은 완보주 원해 분향 흔자구에 하늘을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 조화를 네 알이 있겠느냐 3일을 제 지내고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 풍세를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여 멀리 불고

한번 요양하고 새별이 동실동이 떠나니 오강변을 당도하니 상산조자룡은 배마심 등대하고 선생오심을기다리라. 선생오심을 보고 자룡의 거둥을 봐라. 선의 둥둥 내려가 공명전처라며 선생은 유방 진중을 평안히 다녀오십니까? 공명 또한 반가워요. 자룡 손길 잡고 현주관영 허우시며 세장 군졸이 다 무사하고 예둘이 겁 깊이 올라 일편풍년에 순무와 달고 토용 토용

0: 올라오긴 올라왔네마는 저기까지 건너가기가 천리가 지척이.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제주가 용코.
1: 아 그렇지.
0: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다.
1: 어이.
0: 출장단 덩쿵 쳐놓고 건너가는데
1: 헐씨구나.
0: 이것이 창이 어렵구나. 덩쿵이구나. 헐씨구.

0: 여보시오. 예. 저기서 보기 알만 되기에 만풍 놓고 건너오다.
1: 어이.
0: 죽을 똥살 뻔했구나.
1: 그렇지.
0: 건너오긴 건너왔네만은 또 저기까지 건너갈 일이 참 난감하다.
1: 난감하죠.
0: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하고.
1: 허고.
0: 이놈의 두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는 것이.
1: 어이.
0: 여보게.
1: 예.
0: 제자님.
2: 예.
0: 이번에는 저기까지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2: 타령 장단으로 한번 가보시죠.
0: 아, 그러신가?
2: 예.
0: 그렇네. 타령 장단을 덩쿵 쳐놓고 가보는데
1: 어이.
0: 이것이 장이 어렵다. 덩쿵이구나. 하시고.

0: 잘한다.
1: 자, 이번에는 어떤 재주를 부릴 거니?
0: 허니
1: 상홍 재배에다가 예? 코차는 흉을 한번 내볼 것이다.
0: 그렇지.
1: 그런데 진짜로 내 코를 차게 되면 내 코가 묵사발이 되니?
0: 남요.
1: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놓고 양발대로 코차기를 해서 한번 마무리를 질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렸다. 때리라. 어, 지금.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손가락!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0: 쫓겨난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건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1: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0: 네? 뭘요?
1: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0: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1: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0: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이션입니다.
0: 뷰티 온해도 프로. 이제 촬영한 지 또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네.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맹수.
0: 맹수.
1: 인터뷰 비스트.
0: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뭐 하는 거죠?
2: 그분은 트렌드 따라가고 있어요.
0: 저는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1: 제가 사실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한 발짝 느리지만
0: 네.
1: 뷰티 온앤오프를 통해서 이 뷰티 트렌드는 한 반발짝보다 살짝 앞에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격자처럼.
0: 아 근데 제가 이션 씨를 보면은 스타일링도 그렇고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1: 어 감사합니다.
0: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잘생겨져서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좋은 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칭찬에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1: 근데 와이어 씨,
0: 네.
1: 저는 또 그래요. 트렌드를
0: 뭐요?
1: 요즘 또 추세가 네.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0: 네.
1: 정착템을 많이 써요.
0: 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1: 그렇죠. 네.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고 네.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정착템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0: 네,
1: 오늘의
0: 네.
1: 주제가 바로
0: 나만의 인생템입니다.
1: 맞아요. 라이프템, 마이 라이프템.

0: 아, 그렇죠. 사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얼굴에.
1: 와이어스 인생템은 뭐예요?
0: 제 인생템이요?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메디힐의 마스크팩과 그리고 토리든의 세럼. 네,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네.
1: 몇 통째 쓰고 있는 템이 있어요.
0: 어?
1: 이제 제로이드의 수분 크림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저도 쓰고 있어요. 로션.
1: 진짜요?
0: 네, 얼굴 로션. 네, 제로이드.
1: 어.
0: 네, 맞아요. 저도 로션 쓰고 있어요. 그거.
1: 진짜 이거 션돈 션산이고
0: 네.
1: 엇돈 엇선입니다.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젊음의 거리죠. 연남동 이곳에서 한번
0: 연남동.
1: 인터뷰를 통해서
0: 네.
1: 나만의 정착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인터뷰도 수월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인터뷰 비스트 출동합니다.
0: 네. 인터뷰 가보도록 하죠. 저도 연남동 하면 사실 저희가 자주 왔었긴 했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가 밥 먹으러 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1: 네.
0: 눈을 다 피하시는데? 잠시만.
1: 어디가? 어디가 맹수야? 어디가?
0: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에? 어?
0: 아, 저희 안 때려요.
1: 저희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편하게.
2: 아, 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또 이제 아이돌 온앤오프라는 아이돌을 이제 또 하고 있는
2: 이성입니다.
1: 오, 스컬!
3: 저는 몰라요.
2: 부리부리 이성.
3: 아, 맞아요.
1: 감사합니다.
3: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아, 네. K뷰티 쪽으로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2: 네.
1: 오,
2: 네, 저도
1: 좋네요.
2: 많아요.
3: 오, 진짜로요?
1: 아, 제품을 고를 때 보시는 뭐 성분을 본다던가 가격을 본다던가 브랜드 자체만 본다던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 저는 성분 봐요.
1: 성분?
3: 성분.
2: 네. 저는 좀 인기 있는 거 많이
3: 인기, popularit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은 인생템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그냥 딱 하나만.
2: 아, 저는 헤라 블랙 쿠션이라고.
3: 오. 헤라 블랙 쿠션?
2: 네, 그거 제일 많이 사용해요.
3: 왜요?
2: 그게 제 피부 표현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1: 사용감?
2: 네, 사용감이 제일 좋고.
3: 사용감이 좋구나.
2: 처음 발랐을 때보다 나중에 어떻게 좀 뜨는지 이런 거 많이.
1: 몇 통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
3: 몇 통씩 계속 얼마나 썼는지.
2: 몇 통인지 모르겠고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썼어요.
3: 그 엄청 오래 썼네.
1: 난 통이 아니다, 연이다.
3: 야,
2: 연?
1: 그만큼 이제 많이 썼다.
3: 많이 썼다.
1: 연차로 썼다.
3: 예. 네.
2: 그 마데힐.
1: 마데힐.
3: 마데힐.
0: 마데카소사이드.
3: 그 마데코사이드. 아,
2: 마데카소사이드.
3: 마데카소사이드.
1: 마데카소사이드.
3: 엠프. 그게 1위?
2: 네.
1: 이유는 뭘까요?
2: 제가 피부가 민감한데.
1: 민감한데.
2: 민감성 피부에는 아무거나 막 쓰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자연, 순해요. 그래서
1: 순해요.
2: 자극이 없어서 그냥 밤낮으로 발라도 좋아해요. 흡수도 잘 되고.
1: 이 제품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
2: 아, 제가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썼던 팩이 있는데 티트리 팩이었어요. 근데 티트리 성분이 되게 많았다가 말도 없이 바꾼 거예요. 정제수로 엄청 많이.
1: 아, 진짜요?
2: 네.
1: 한마디 하시죠, 바로.
2: 그런 식으로 성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말씀 꼭 해주세요.
3: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셨죠? 어, 그. 네, 말할 때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1: 왜냐면 이건 또 들어줘야 되는 부분.
3: 아, 맞죠?
2: 가격 올리지 마세요.
1: 가격?
0: 가격이 맞긴 하죠.
1: 이어서 말 한마디 하시죠.
2: 가격 올리면 갈아탑니다.

0: 자, 이제 좀 더 물품들을 한번 각각 힌트로.
1: 한번 해봐.
0: 와엿 출격!
1: 오케이.
0: 전 후발주자로 가겠습니다.
2: 네.
0: 내가 어무할게. 먼저.
3: Excuse me.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Do you have a time to interview?
4: Yeah.
3: Oh really? Oh my god. Are you interested on K beauty?
4: Yeah.
3: Okay. Thank you so much. Okay. Where are you? Where are you from?
4: Russia.
3: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4: Хорошо.
3: Хорошо? 아,
2: 저도 러시아를 좀 치거든요.
3: Why did you come to Korea?
4: Tourism concert. And we are going to go to BTS concert.
3: Oh, BTS concert.
4: When is
5: it?
3: 17 concert. 17
4: concert
3: too. Yes. Every concert. Oh my god. Okay.
4: Yes. Many projects. It's quite popular.
3: Oh really? In Russia?
4: Yeah.
3: Oh.
4: Yeah. Most people use Korean. Korean products.
6: We have a Korean shop with Korean products in Russia.
3: Oh, then you guys go in on a Korean shop and buy it that what you want?
4: Yes, yes.
3: Okay, I got it.
4: Korean cosmetics are better than Russian, I think, so Korean people make good skincare.
3: Oh, thank you.
6: We trust you.
4: we trust you.
3: What is your K-beauty item? Several times you use it.
6: Dr. G.
3: Dr. G.
6: Yeah. Cream, serum, and cleansing balm.
0: Cleansing balm.
3: Cleansing balm.
0: 닥터지 일단 닥터지 안 했습니다.
6: Cleansing balm because it's so smooth and make my skin feels better. I don't feel oil on my face after this cleansing balm.
3: Oh.
4: Like it's not sticky.
6: Yeah.
3: What about you?
4: I like Round Lab. Toner with soybean.
3: Uh-huh. Soybean.
4: I like it. Yes, uh-huh. It's like very moisturizing.
3: Moisturizing for you.
4: Yes.
3: Oh,
4: yes.
3: Okay. Then how much did you guys use this? How long did you use it?
6: About 2 years.
3: 2 years. Okay. What about you?
4: Me too.
3: 2 years.
4: 2-3 years.
3: 2-3 years. Oh. Okay. 인생 아이템이네요.
0: 이렇게 K-beauty를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Thank you for the love, the K-beauty.
4: Thank you for your good skin products.
3: No problem.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terview.
0: 아까 또 들어보니까 네. 러시아에 한국 그 코스메틱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2: 더 낫다고 했잖아요.
0: 2년씩 쓴다고 얘기 들으니까 아, 기분이 좋네요.
2: 너무 좋습니다.
0: This is cake.
2: Beauty.
0: Beauty. 그리고 확실히 이 또 많은 외국분들께서 K-beauty 제품을 이렇게 저 이용해 주신 거 하니까 저희가 확실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알려야겠다.
2: 맞아요.
0: 제품들을 좀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피피를 주세요.
0: 주세요.
2: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0: 주세요.
2: 예. 네. 한 분 더. 한 분 더 해야 되는데. 와, 누구 하면 좋을까?
0: 아, 근데 이쯤 하면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2: 맞아요. 당이 떨어진다.
0: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요?
2: 풀 냄새?
0: 해본 대로 하죠.
2: 이거는 혼빵 냄새 아니야?
0: 그러니까. K-beauty도 좋지만 K-푸드 연남동의 맛있는 맛집을 또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 연관돼 있어서 이 냄새를 이끌는 대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2: 유명한 데인가 봐.
0: 소금빵.
2: 소금빵.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7: 여기서 드셔보셨어요?
2: 아니요, 저 저희 처음 먹어봐요.
0: 예, 너무 부끄러운데요?
8: 다들 여기 앉아서
0: 고마워요.
2: 우와.
0: 자, 먹어봅시다.
2: 맛있다.
0: 자, 아무래도
2: 우리
0: 이제 INFP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
2: 저 ENFP인데. 안녕하세요. 인터뷰 하실래요?
9: 네. 좋습니다.
2: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9: 아, 저는 부천 사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2: 아, 정은수님. 네. 왜 근데 서울에는?
9: 아, 서울에 이제
1: 제가 에이티즈 성화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일 카페를 갔다 오늘 생일이세요. 그래서 생일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9: 아 에이티즈 네, 분들의 팬.
1: 근데 저 와이 언님이랑 이샤 님도 좋아합니다.
9: 어,
1: 진짜요? 진짜요?
9: 왜요?
1: 좋죠.
9: 혹시 KBT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1: 네.
9: 우리 외국 분들께 네, 이제 뭐 이것만큼은 하나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1: 아 이니스프리의 아이브로우.
9: 아이브로우.
1: 되게 좋아요.
9: 오, 어떤 면에서 더?
1: 그러니까 네, 다른 아이브로우는 네, 여기 해도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9: 네.
1: 근데 이니스프리 것만 색이 나와요.
9: 오.
1: 네, 그래서 그걸 거 봤어요.
10: 몇 통씩 샀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1: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을 샀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고 한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두 통째. 아,
9: 그렇죠.
1: 그렇죠. 두 그럼, 통째.
9: 그렇죠.
1: 아 아니 나 그거 저 응, 고3 때부터 썼어요.
9: 응.
1: 응. 네, 그래서 세 통째?
9: 세 통째.
1: 아니 그러니까, 아 근데 그냥, 그게 세 통이 그.
9: 그러면.
1: 아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세 통이 아닌 게 그 한 네, 통을 4년을 썼어요.
9: 오.
1: 하나를.
9: 네. 가성비도 좋고 하는데.
1: 오 맞는 것 같아요.
9: 그렇죠.
1: 진짜 추천해요.
9: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또 아, 이제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에이티즈 성환님에게
9: 네, 한번 해주시죠. 인사해 주시죠.
1: 아, 성환님 제가 진짜 스무 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9: 아 네, 인터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9: 통화로 보내시고
1: 근데 진짜 전했어요. 진심으로 두 분도 진짜 팬이에요.
9: 아 진짜로요?
1: 진짜, 진짜로 팬이에요.
9: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1: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연남동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냈는데 아 어땠어요?
0: 많은 분들께서 네, 이제 KBT 팀을 사랑해주시고
9: 네,
0: 아까 그 러시아 분들도
9: 네,
0: 저는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9: 네,
0: 2년, 2, 3년째 네, 저희 KBT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네네, 감격스럽고
9: 네네네,
0: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9: 네,
0: 이 가슴 한 편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9: 와, 그 정도예요?
0: 예.
9: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마치도록 하고 또 저희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또
9: 뭐죠?
0: 이제 추천받은 제품들
9: 네,
0: 제가 세 개 골라서
9: 네,
0: 또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 리뷰 앤 다이어리.
0: Let's go.
9: Let's go. 와!
0: 오늘 네, 나만의 인생템 주제로 K뷰티템을 추천 많이 받았잖아요.
9: 맞아요.
0: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9: 오! 하나, 둘, 세 개. 네, 매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나니까 뷰티력이 조금씩 저절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게 네, 확실히 뷰티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9: 네,
0: 나에게 맞는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9: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은 나만의 인생템, 오늘 리뷰할 제품들도 기대가 너무나도 됩니다.
0: 네, 나만의 인생템 첫 번째 리뷰템은 바로 더마 브랜드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블레미쉬 리페어 세럼!
9: 와! 근데 더마 브랜드가 뭐야?
0: 그러니까 더마 브랜드가 이제 피부과학이라는 단어와
9: 네,
0: 화장품의 단어가 합쳐져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9: 네,
0: 피부과 인상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이란 뜻!
9: 여기 패키지에도 쓰여있네. 약간 진정, 흔적, 잡티까지 한 병에? 한 병에 그런 걸 다 있다고?
0: 뭐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완화,
9: 오,
0: 얼굴의 잡티와 착색 고민을 2주 만에 개선해준대요.
9: 오? 진짜?
0: 효과가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5초마다 한 병씩! 그럼 몇 병이에요 지금? 사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9: 네.
0: 2주 만에 뭐 된다고 하는데 사실 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9: 네, 솔직히 담긴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
0: 이야.
9: 그럼 이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죠?
0: 이제 또 여기 손등에 발라보고
9: 네,
0: 체크를 해봐야죠.
9: 아 우리 손등
0: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걸.
9: 아 맞죠. 혹시 손바닥으로 할까 또 그 고민이 돼가지고.
0: 좋습니다. 한번 여기 손등에 올려서
9: 네,
0: 오 약간 좀 뭔가 점성이 있습니다.
9: 약간
0: 콧물 제형. 향을 또 맡아볼게요.
9: 네.
0: 향은 확실히 더마 브랜드다 보니까 무향이에요.
9: 아 다행이네.
0: 점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예.
0: 쫑. 오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약간 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9: 일단 그래도 손등에 발라봤는데 어때요?
0: 확실히
9: 네,
0: 촉촉합니다.
9: 촉촉해요.
0: 촉촉하고 네. 이게 좀 기능이 많았잖아요. 네. 마데카 소사이드 네.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좀 막 끈적과 잡티를 없어준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일수록 좀 네. 무거워요.
9: 무거워요?
0: 꾸덕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고 흡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면 딱 끈적이지 않고 네. 좀 산뜻하게 촉촉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잔여감도 없어요. 들으시죠?
9: 그 흡수가 잘 된다는 거네.
0: 그렇죠. 완전 그냥 다 먹었잖아.
9: 배부르겠다.
0: 피부 양보했습니다.
9: 네, 피부 양보했어요.
0: 또 이제 올 봄에 흔적 없이 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9: 강추! 좋습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
0: 예.
9: 두 번째 리뷰 제품은 이니스프리 납자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오! 컬러는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그치, 아이브로우 제품은 또 저희가 좀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
9: 그쵸 그쵸.
0: 이게 사실 이 포장지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런 네. 점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9: 납작한 모양과 부드러운 빨림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0: 누구나 쉽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죠.
9: 네.
0: 그리고 부드러운 빨림성. 이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아이브로우 뭐 눈썹 혼자 그려봤어요?
9: 한 번도 없죠.
0: 저도 없습니다, 눈썹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입문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9: 제가 형한테 해도 돼요?
0: 아니요, 그냥 각자.
9: 일단 한번
0: 리허설. 네,
9: 리허설 한번 해야죠. 손등에다가 한번. 요 위에다가 약간 눈썹 그리듯이. 어디,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0: 아. 진짜 입문자예요.
9: 오! 오! 이게 뭐야?
0: 뭐야 그 리액션?
9: 오! 아 이게 결 살려주는 거?
0: 그렇죠.
9: 결 살려주는 거 맞죠?
0: 결도 살려주고
9: 네.
0: 버트림, 스머징.
9: 아 스머징, 스머징.
0: Yeah.
9: 일단 제 손등에 그 파우더를 했잖아요.
0: 예. Yeah.
9: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0: 네.
9: 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눈썹 채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0: 털 같아요, 지금. 아니, 왜 눈썹도 털이니까.
9: 아, 맞긴 맞는데요. 네,
0: 그만큼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리얼하다.
9: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봤을 때는 정말 부담없고 정말 초보인 저도 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0: 진짜요?
9: 네, 도전? 진짜. 어?
0: 도전, 눈썹에?
9: 도전!
0: 도전, 오.
9: 오케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0: 역시. 오! 결이 완전 살아났어요.
9: 이렇게?
0: 싱싱싱 이렇게.
9: 아 그대로 한 것처럼?
0: 싱싱싱.
9: 오 그거 좋네.
0: 눈썹 털이.
9: 오.
0: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9: 네. 저도.
0: 근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뭉쳐있어요. 오랜 또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펴볼게요. 싱싱싱. 이야. 브러쉬를 쓰니까 네. 스머징이 잘 된 느낌입니다.
9: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0: 아니 근데 사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좀 너무 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야 이제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9: 그렇습니다.
0: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입문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아닌가 싶습니다.
9: 그렇습니다.
0: 자,
9: 네.
0: 우리가 세럼으로 케어하고
9: 어?
0: 아이브로우로 멋을 부려봤으니까 이제 다시 변해야죠.
9: 맞습니다. 세 번째 리뷰템은 닥터지 그린디 포어 클렌징 밤입니다.
0: 와우.
9: 이걸 뭘로 지우죠?
0: 클렌징 밤으로 지워야죠.
9: 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려봤던 거구나.
0: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클렌징 특집에서 여러 클렌징 제품 소개드렸잖아요.
9: 맞죠.
0: 근데 또 클렌징 밤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9: 근데 뭐가 달라요?
0: 좀 더 두꺼운 메이크업은 이제 밤으로 지운다고 해요.
9: 아.
0: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성. 네. 아무래도 액체가 구체가 네. 되면은 부피가 줄잖아요.
9: 그렇죠.
0: 과학이죠.
9: 사이언스. 와우, 과학, 사이언스.
0: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일을 이렇게 줄여서 가릴 수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9: 아, 그래서.
0: 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잘 몰라 사실. 이게 써 있네요. Non comedogenic.
9: 네.
0: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이란 뜻이죠.
9: 아, 오,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9: 네.
0: 여드름성이나 민감성분들은 네. 꼭 이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9: 오~
0: 바로 써보도록 하죠.
9: 네, 좋아요.
0: 클렌징은
9: 네.
0: 이 자극되지 않고 네. 세정이 얼마나 잘 되냐.
9: 네.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9: 맞아요.
0: 오, 오 숟가락 서비스. 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9: 네.
0: 바릅니다.
9: 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0: 네, 비비면 됩니다.
9: 아, 한번 해볼게요. 네.
0: 어때요? 지금 촉감이 있죠?
9: 촉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우지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0: 오.
9: 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문제, 뭐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0: 오. 많은 분들이 이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을 쓰실 때 네. 이 과정을 좀 소홀하게 하면은 트러블이 납니다.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9: 오.
0: 이제 기름에 이게 녹였잖아요? 네. 그걸 다시 이제 물을 적셔서 기름을, 섞여있던 기름을 좀 불려주는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9: 아.
0: 그게 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9: 네. 사장님.
0: 사장님.
9: 네.
0: 여기 저희 단골이죠?
9: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9: 네.
0: 자, 이제 유화를 어떻게 하냐?
9: 네.
0: 물을 여기 손에 이 손으로 살짝. 오케이. 그 손으로 네. 롤링을 하면은 색깔이 하얘지죠.
9: 오.
0: 투명, 이게 좀 불투명색으로.
9: 네.
0: 지금 이게 다 지금 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9: 아, 하얀색으로 변하는?
0: 네. 그래서 아. 이 과정을 통해서.
9: 네.
0: 더 완벽하게 클렌징도 되고
9: 어.
0: 남아있는 그런 오일 잔여물들도 이렇게 다 빠지는 어, 거죠.
9: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네. 노폐물을.
0: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트러블 납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9: 오케이, 그럼 한번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0: 네.
9: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게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0: 오, 어때요? 어때요? 만져봐요. 부드러워요? 뭐 했어요 방금?
9: 아 부드러워요. 어... 너무 부드러워요.
0: 좋습니다.
9: 네.
0: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9: 네.
0: 각자 원픽을 또 뽑아야죠.
9: 네.
0: 먼저 뽑으세요.
9: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브로우.
0: 아, 진짜로?
9: 네.
0: 아 왜요?
9: 아 왜냐고요?
0: 네.
9: 아 진짜 편리해서 그래요.
0: 오...
9: 되게 편리해요. 이거 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많아서 이거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0: 어떻게 앞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브로우 혼자?
9: 볼게요.
0: 네. 그래도 일단 입문자 처음 도전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게.
9: 네, 맞죠.
0: 저는 클렌징 밤으로 왔어요.
9: 클렌징 밤?
0: 예.
9: 왜죠?
0: 아무래도 저는
9: 네.
0: 작은 게 없지만 클렌징이 잘 되는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샀는데 사실 저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라 생각합니다.
9: 역시 이션 군은 클렌징에 또 진심인 남자네요.
0: 맞아요. 중요합니다, 클렌징.
9: 완전 진심이에요.
0: 네.
9: 제 타입이죠.
0: 그렇죠. 네. 아니요? 진화했어요.
9: 나 그거만큼은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뽕 뽑는 건 이거밖에 없어.
0: 그러긴 해.
9: 네. 리뷰북을 한번 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9: Let's go!
0: 리뷰북 타임.
9: 후쿠! 레고 하고 들어가시오.
0: 좋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좀 약간 잘 몰라가지고
9: 네.
0: 좀 찾아봤어요.
9: 찾아봤어요?
0: 이제 깨달았어.
9: 뭘요?
0: 많은 걸 좀 이제 잘 활용해야 돼요. 뭐 찍거나 스크랩
9: 네.
0: 느낌.
9: 네네네.
0: 아 그거 한 장만 쓰세요.
9: 아 왜요? 저 써도 되잖아요.
0: 너 지금 너무 자만했어.

0: 아보카도 껍질이 무슨 색이죠? 갈색. 갈색이잖아요. 아닌가? 초록색. 그러니까요. 제가 초록색이라고 안 했나요? 명함 좀 살짝 넣을게요. 명함 있어야 좀 리얼하면 사니까. 아보카도. 내가 아보카도를 왜 그랬죠? 여기 아보카도 있었잖아요, 성분이.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보카도. 오, 멋있어. 귀여워. 오? 놀라지 마세요.
1: 끝.
0: 짜란. 자, 와이어 씨부터 설명해 주시죠.
2: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아이브로우가 일단은 까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얀색에 붙이면서 뭐 요거나 체스 여기나 뭐 글자를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최대한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Easy to draw. 그리고 내 셀카로 일단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오. 네. 그리고 형 그림에서 내 눈썹 그려줄 릴라야. 오.
0: 네. 저는 완전 이제 전시회 느낌으로 그냥 3 in 1. 제일 중요한 논코메도제닉. 목 막지 않아. 또 중요한 거 제 인스타 아이디. 아보카도 화백 레이션.
2: 레이션.
0: 깔끔하게.
2: 좋았습니다.
0: 이거 어디 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2: 아, 다음 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야겠다.
0: 그만해. 자, 오늘 또 나만의 인생템.
2: 네.
0: 추천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2: 그렇죠.
0: 저희가 추천한 인생템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러분의 리뷰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2: 네, 그럼.
0: 안녕.

0: 연을 재배하고 있대 여기가.
1: 헐.
2: 우와. 연꽃이 작년 여름에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냉동 보관된 상태예요. 우와. 이게 봉우리 보면은 한 번도 안 핀 꽃입니다. 아.
3: 그러니까 지금 막 피려고 이렇게 막 기지개를 피는 상태에서 사장님이 딱 이렇게. 아.
0: 그렇죠, 그렇죠.
2: 오늘을 위해서. 아.
0: 이 꽃이 활짝 피는 것까지?
2: 보통 녹차를 많이 써요. 아. 근데 우리 집은 연잎차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1: 우와!
0: 아, 이게 열리는구나.
4: 자, 이제부터 보니까.
1: 우와!
3: 우와! 진짜 예쁘다.
0: 우와! 우와! 아니, 이 안에 이런 게 숨어 있구나. 오, 향이, 향이.
1: 오, 향이 나요.
0: 난다. 향이 난다.
5: 장난 아니에요? 네, 약간 존향수 냄새나. 오.
0: 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게 하나씩 지금 피고 있는데?
6: 우와!
5: 하나씩
1: 팡팡 터지고 있어요.
0: 팡팡이 터져.
1: 네.
5: 와 진짜 신기하다.
0: 계속 보게 된다. 계속 이 과정을 보게 된다.
1: 그리고 마음도 되게 차분해지고 있어요.
0: 진짜 꽃 향기가 확 나네.
1: 느낌이 연꽃으로 연꽃을 마시는 것 같아요. 연꽃을 그대로 마시면서도. 근데 하얗기 때문에 은은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7: 오, 그런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딱 백제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그치.

여기가 어디냐? 바로 저희 ATV를 즐기러 왔습니다, 오늘은. 와! 저희가 또 이제 백마강 위에를 저희가 떠다녀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강변. 변을 또 저희가 한번 쫙 느껴보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0: 계속 배탈 때도 그렇고 백마강이다, 백마강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1: 아이고?
2: 아이고.
0: 아, 백마강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1: 아이고?
2: 아이고.
0: 어이구.
3: 뭐야?
0: 이름이 백마강인가?
1: 어, 귀여워. 와서 인사하는 것 봐.
0: 근데 사실 스케일을 부여로만 본다면 백마강이라 부르지만 스케일을 줌 아웃해서 넓게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이 강은 금강이에요.
1: 금강.
0: 금강 들어보셨죠?
1: 금강.
0: 네.
1: 아, 그럼 그 전체 강을 금강이라고 하고.
0: 그렇죠.
1: 그럼 그 일부분 요 정도를 이제 백마강이라고 저희가 지칭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4: 아. 이야, 진짜 유용한 정보였어요.
1: 리액션이 아예 지금 너무 기계적인데 지금.
4: 아예 좀 그랬나요?
1: 약간 그랬는데.
4: 다시 해볼게요.
1: 아니, 아니. 제가 그러면 바로 그러면 대표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네.
5: 아, 맨날 톤이 모자라. 아.

0: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1: 저희가 이번에 ATV 가지고 대결 한번 걸어볼게요. 어?
2: 응원하지 마.
0: 조심히 타야 돼, 조심히 타야 돼.
2: 안고!
0: 빨라.
2: 간다.
0: 빨라. 아,
2: 다 보이는구나.
0: 진짜 빠른데? 이제...

0: 되게 잘 흥분하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좀 흥분됐을 거예요.
1: 약간 지금 약간 올라왔어. 네, 올라왔어. 그러니까 올라왔어. 오, 벌써 왔어. 벌써 왔어.
2: 너무 빠르네요. 너무 빨라. 야.
1: 몇 초에 몇 초? 몇 초?
0: 35초.
1: 35.13.
3: 좋습니다. 제가 한번 갈게요, 또.
0: 이제 레이싱 경험을 보여주실.
3: 제가 또 예전에 레이싱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죠. 와. 오케이.
0: 그러니까.
3: 맞지, 맞지.
1: 감독님, 이제 결과 발표 한번 해주시죠. 아,
4: 30초 1회 조진태. 네.
0: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인정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주 멋졌습니다.
1: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한 액티비티를 많이 즐겼잖아요.
0: 그죠, 많이 했죠.
1: 살짝 배고프지 않아요?
0: 배고프죠. 배 꼬르륵 소리.
1: 이거 밥을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0: 아, 좋습니다.
1: 자, 그럼 바로 밥 먹으러 가시죠.
2: 렛츠고.
1: 너무 재밌다, 그죠?
3: 아, 그럴까요?
0: 아, 진짜.
1: 자, 잘 먹겠습니다.

0: 와. 엄청 시원해요.
1: 와. 와. 와. 오늘 하루 다 날라간다. 와.
2: 근데 여기는 연못이에요, 강이에요?
3: 여기는요. 연못이 맞아요.
2: 와. 아, 정말요?
3: 근데요. 그냥 그렇고 그런 연못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이에요.
4: 아, 와. 아, 그럼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거구나.
3: 네, 원래는 여기에 물이 없었는데요. 땅을 파고 물을 끌어와서 연못으로 만든 거예요.
5: 와, 그게 가능해요?
3: 그렇죠. 그 당시 백제 기술도 좀 느껴지지 않나요?
4: 네. 저희 딱 멈추자마자 햇빛이 지금 쫙.
2: 이 윤슬 아니에요?
4: 와, 이건 와.
3: 그렇네요. 네. 윤슬이 와. 보이네요.
4: 아니, 갑자기 흐리다가 저희가 딱 나타나니까 바로 햇빛이 쫙.

0: 분위기를 보니까 이거 없던 사랑도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1: 서동하고 선화공주 결혼 스토리가 결국에 현재까지 이어지는 게 그 당시에 백제와 신라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백제 사람과 신라 사람이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거니까
2: 완전 국제 결혼이네요.
1: 네. 그래서
2: 거의 나 뭔가 북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1: 그렇죠.
3: 약간 그게 생각나네요. 그 로미오 앤 줄리엣 원래 결혼했으면 이렇게 됐어.
4: 그러네.
3: 그런 느낌.
4: 맞아 맞아. 로미오 줄리엣은 이제 딱 이루지 못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이뤘네.
2: 그러면은 서동과 공주가 결혼을 함으로써 두 나라가 화합이 됐나요?
1: 그렇죠.
2: 진짜요?
1: 물론 갑자기 결혼하고 당장 화합이 된 건 아니지만 네. 그게 새로운 물꼬를 트기도 했죠.

0: 검소 화려해. 하루 종일 본 게 검소하면서도 화려하고요, 화려하면서도 검소했거든요. 이게 백제만의 미인 것 같아요.
1: 낙하암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역사 시간에 배우던 선천궁녀 낙하암 이런 걸 이제 실제로 보게 되니까 되게 색다르고.
2: 그 왕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영광스럽게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 다른 8명의 멤버들도 같이 데려와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3: 저는 오늘 백제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고구려가 이제 그 예술 문화의 시초잖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궁금해요. 또 고구려 문화재를 보려면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통일이 돼서 고구려 문화재 보러 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4: 사실 뭐 경상도 하면은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뭐 보려면은 저희가 일단 가야겠죠. 그 뭐 해남 막 멀리 멀리 그런 데 혹시 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요. 아 사투리 못하는데 왜 자꾸 사투리 시켜요 자꾸. 나 지금 이거 오글오글거려 죽겠네. 자 그러면 넘어온 김에 정국이 지금.

0: 오늘 콘셉트
1: 희망의 아모니
0: 자랑해 볼까?
1: 최고의 합창단
0: 하고 싶은 말
1: 통일을 노래해. 안녕하세요. 저는 남북청소년 합창단 더 울림의 지휘자 오수비입니다. 남북청소년 합창단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구성원은 북향민 자녀와 남한의 자녀들이 모여서 통일을 주제로 우리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연습날은 사실 쉽게 얘기하면 우합지졸이죠. 손에 놓여 있는 건 그냥 종이일 뿐이지 그 친구들한테는 악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대부분이 중국어를 사용했고 우리 남한 쪽의 학생들은 한국어를 사용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언어를 통일해보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처음에 그 간식을 먹을 때 북향민 자녀끼리 남쪽의 자녀끼리 이렇게 지금 먹었는데 제가 신경 썼던 거는 같이 조금 어우러져서 해서 좀 조를 짜서 좀 섞이게 먹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뭐 언어 소통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먹는 거에 공통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서로 웃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지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북향민 자녀 중에 부모와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사납고 어떨 때는 좀 과격하고 좀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장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고 선생님 저희 엄마도 키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작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140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길래 사실은 그때 한편으로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친구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드디어 나한테 마음을 열어줬구나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언젠가는 제가 지휘를 하다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곡에서 중요한 게 뭘까 했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제일 먼저 통일, 우리, 함께, 가자, 다 같이, 다 함께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찾아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이제는 작으나마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마음에

0: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의미를 찾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런 시간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1: 'The final chapter of our journey exploring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road.' Professor Kim Jin-hwan presents his top three peace journey destinations. What kind of peace will these remarkable places inspire us to contemplate? Find out on this episode of Humanities Beyond Borders.
2: (목소리) 인천 얘기하니까 제가 인천에 강의 갔을 때 인천 모토가 always 인천이에요. 모든 길이 통하는 인천. 근데 여기 바닷길은 분명히 통하고 지금.
3: 네.
2: 그 다음에 비행기로도 충분히 올 수 있는데 위쪽으로 가는 육로는 막혀 있지 않냐. 그러니까 two ways다. 그러니까 인천이 always가 되려면은 남북교류가 열려야 된다. 우리가 섬 아닌 섬이잖아요. 사실 저도 우스갯소리처럼 통일전망대 오두산에 가면 사람들한테 통일이 보이세요? 이렇게 보통은 울산바위 전망대 울산바위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제가 분단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통일과 평화기행은 관찰하는 기행이 아닌 거예요. 통일과 평화기행은 사유하는 기행이에요. 그러니까 풍경과 경치와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어디에 있든 간에 기위에서 만난 평화라고 오늘 하잖아요. 네. 어디에서든 할 수 있는 기행이다. 그게 뭐 해외에 가서도 베트남에 가서는 또 베트남의 분단 시절을 사유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오키나와에 가서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겪었던 제국주의와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동병상련. 그러니까 이건 완전 열려있는 기행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4: 통일이 보이세요. 네. 이거 제가 좀 써먹어도 될까요? 네.
2: 저는 아낌없이 저작권 같은 거 없으면.
3: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 좀 일상의 근처에서 그렇게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공간, 이곳만은 꼭 가봐라.
2: 호남에 하나, 영남에 하나, 제주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3: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일, 평화 생각하면 위로 올라갈 생각만 했지 내려갈 생각은 안 했거든요.
2: 저는 그걸 북상형 평화답사라고 그래요.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답사.
3: 그러면 이번에는 남하형,
2: 남하형.
3: 평화답사.
2: 역시. 네.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포를 좀 많이 추천해요. 목포는 아까 말했던 제국주의, 일제시대 때 제일 많이 수탈당한 도시. 그 일본 영사관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동양척식주 시켜서 목포지점도 있고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 태평양 전쟁 대비한다고 방공호를 곳곳에 많이 파놨어요. 그래서 영화 1987의 연인의 슈퍼가 목포에 있거든요. 네. 세트가 연인의 슈퍼 바로 뒤에도 방공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폭력을 성찰하기 되게 좋은 곳이고.
4: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목포에 가면 뭘 드셨나요?
2: 목포 그 맛집 중요합니다. 네. 저는 답사될 때 액티비티와 맛집을 꼭.
4: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2: 카페. 저는 그렇죠. 무조건 역사와 호흡하지만 않아요. 영남에 저는 이제 오늘은 거제도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거제도는 포로 수용소가 제일 유명합니다.
4: 그러니까
2: 한국 전쟁 때 포로 수용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제도 가는 분들은 통일과 평화와 관련된 또는 전쟁과 관련된 답사하면 무조건 포로 수용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3: 네.
2: 제가 강추하는 공간이 두 군데예요. 그 거제도 바로 앞에 지심도라고 있어요. 지심도에서 딱 대마도도 보이고 그래서 대마도와 지심도 사이로 들어오는 적선을 공격하려고 포대를 다 이렇게 구축해 놓은 섬이 지심도예요. 군사 완전히 천혜의 군사 기지로 만들어 놨죠. 다크투어죠.
3: 네.
2: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가 태평양 전쟁 때 이 공간이 전쟁터였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오늘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장승포라는 곳을 꼭 추천합니다.
3: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2: 장승포 사람들이 그분들을 맞아주지 않았다면 성심당도 없었다.
3: 어, 진짜요?
2: 이건 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1950년 12월 25일 날 배가 한 척 들어오죠. 메르디스 빅토리오라고. 그게 이제 흥남 철수할 때 그 이틀 전에 이제 흥남에서 출발해가지고 14,000명의 피난민을 그 화물선이 분수물자를 다 버려버리고 철수 피난민들을 다 태워서 내려왔는데 부산항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부산항이 이제 꽉 차갖고 바로 거제도로 장승포항으로 그 거대한 배가 들어와요. 그래서 기적의 항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어요. 최고 많은 숫자의 탈출 그 기록으로.

0: 거기 성심당 창업주 부부가 그 배를 타고 피난을 왔어요.
1: 야. 진짜 지금의 혜자스러운 성심당.
0: 예, 예, 예.
1: 그곳이 없었으면 예, 예. 없었네요.
0: 맞아요. 그래서 거제도에서 장승포가 성심당 연계 관광지가 돼야 된다.
2: 그러니까
0: 메로디소가 들어올 때 14,000명이 그분들이 한꺼번에 내려서 몇 달을 지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네. 장승포항 사람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쟁 시기에 꼽혔던 인도주의와 휴머니즘을 너무 상징하는 공간인데, 마지막 이제 제주도는 488개의 일제 군사 동굴이 있어요. 488개. 그걸 왜냐하면 포대를 넣어놓거나 아니면 카이텐, 그러니까 자살 특공용 어뢰종을 숨겨놓거나. 네. 제주도에 그 오름이 360개밖에 없어요. 360개.
1: 그 오름보다
0: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폭력, 다차원 폭력에 노출돼서 살았는가를 성찰하면, 아, 우리 한반도가 남북이 빨리 화해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다. 이렇게 이제 세 군데만 추천합니다.
3: 저 태어난 게 또 제주시인데 저희 외가는 대정이에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0: 송악산.
3: 송악산. 네. 그 일대가 다 저희 할머니 계셨던 건데, 근데 진짜 지도가 없어요. 어디에 뭐 굴을 팠다 하면 참 찾아가면 좋은데.
0: 맞아요, 맞아요.
3: 저는 저희 할머니 지금 95세인데 할머니가 오늘은 송악산 가라. 진짜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거 보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좀 실망했던 건 갔는데 저만 있죠. 근데 뭐 관광지인지도 몰랐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낡은 비행기. 여기서 뭐 추락을 했었는지 겪고 뭐 경남이 됐었는지 알뜰한 비행장에 갔는데, 거기 또 메모지도 있어요. 뭐 왔다 간 사람들이 뭐 다녀갔습니다 쓰는 것 같은데, 얼마나 비에 젖었으면 글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치가 돼서 하나도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0: 관심을 조금만 돌려줘도 되는 게, 아까 말한 알뜰 비행장 거기가 다 올레 10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걷는다는 게 사실은 그 길에 얽혀있는 이야기나 공간에 대해서 호흡하면서 가야 되는데, 특별한 어떤 메시지나 좀 정보를 주면 그거 가지고서도 올레꾼들이 더 많은 좀 호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 좀 슬픈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다크 투어리즘에 최적화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많은 전쟁을 겪었고, 침략도 겪었고, 식민지도 겪었고, 또 이 독재에 싸웠던 맞아요. 그런 역사도 있고.
4: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든 공간을 만나든 그 공간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서사가 있는가를 이해하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어디로 갈 것인가, 미래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K문화 때문에 한국에 오는 친구들이 먹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지루해지면 한 발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 다크투어리즘 관련된 인프라들을 좀 잘 구축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당해봤기 때문에 폭력적인 상황들을,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모두가 같이 잘 사는 동아시아의 미래 혹은 남북의 미래를 그릴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선명하게 알려가는 작업들을 공간과 사람과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오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교수님?
0: 저는 제가 어쩌면 시작할 때는 좀 외로웠던 작업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미 그 길에 나섰더니 많은 분이 그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또 선생님들처럼 모시고 많이 또 배우면서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더 많은 동지들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나눠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3: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뭐 북한에 두 번 갔다 와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북한은 어때? 이런 질문을 받고, 또 한국에서 이제 또 강연도 좀 하면서 뭐 우리가 충분히 근처에 있는 공간에서도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발벗고 나서면 확실히 작은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다들 여행, 뭐 여름 여행, 여름 휴가 잘 갔다 오셨나요?
0: 금강산 관광도 그냥 일반 여행객처럼 개성 관광도 그때 육로로 열려가지고 개성 관광 가서 또 즐겁게 지내다 왔죠.
3: 제가 그렇게 수많은 첩보영을 다 봤거든요. 그 주인공이 이제 장마당에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와요.
2: 그렇죠, 그렇죠.
3: 그 장면에 왜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여행지가 불렀는지 잠깐만 갈 수 있나?
5: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Hello,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 My name is Bernadette Therese Fernandez. I'm the Philippine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Today, we'd like to speak about Saint Kim Dae-kyun, who has visited the Philippines.
1: Kim Dae-kyun, whose baptismal name was Andrew, was born in 1821. In 1845, he became the first native Korean Catholic priest. The following year, in 1846, he was martyred. About 100 years later, in 1984, he was canonized by Pope John Paul II and declared a saint. And this year, we mark the 180th anniversary of his martyrdom. What's interesting is that, as the ambassador mentioned earlier, he visited what is now the Philippines. But how did he end up there more than 180 years ago? To find out more, our team visited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Since 1964, the foundation has collected and studied materials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It has also contributed to establishing church history as an academic field with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history. And our team spoke with Father Francis Cho Han-geon, director of the foundation.
2: 무방 신부님이 파리의 방정교회 선교사로 우리나라 최초에 오시게 되거든요. 1836년 이제 1월부터 이렇게 오시자마자 교촌 순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채항업 소년 선발을 하고 3월 달에 채방제 소년 선발한 다음에 한 4월경쯤 이제 김대건 소년이 있었던 교촌을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을 이 소년을 염두에 두고 나서 7월에 이 한양에 있는 신부님 집으로 불러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세 소년이 라틴어 수업을 하면서 나중에 12월 2일 날 이들을 이제 미사 동지사 틈에 몰래 숨겨서 보내기 위해서 한겨울에 압록강길 이렇게 얼음 길로 이렇게 중국을 보내기 위해서 선서를 시켜요. 너희들은 장상에게 순종과 복종을 서약하겠는가? 네, 서약합니다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라틴어로요. 그렇게 해서 12월 3일 날 출발해서 1837년 6월 7일 날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소년이 뽑혀서 유학을 가게 되는 거죠.
1: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 sent many missionaries across Asia in the 19th century. One of their main goals was to train local priests so that the church could eventually be self-sustaining. In Korea, then known as Joseon, Catholicism remained a forbidden religion until the late 19th century. As a result, Catholic believers formed village communities where they lived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re were no seminaries in the country. As it was difficult to train seminarians within Joseon at the time, Father Mobon, who was serving there, selected three boys, Choi Yang-op, Choi Bang-je, and Kim Dae-kyun, and sent them to Macau to study. At that time, Macau was home to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procuration in the Far East. It served as a base for Catholic missions across Asia.
2: 우리가 마카오 본부에서 이 세 소년을 직접 교육시키자 해가지고 본부에다가 말하자면 임시 신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카오가 말하자면 신학교 장소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파리의 방 신부님이 직접 담당 교수가 돼가지고 이 세 소년을 직접 가르치세요. 교리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라틴어는 기본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1837년 1년 살다가 그 세 소년 중에 제일 뛰어난 채방제가 위열병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소년만 남았는데 김대건, 최양업.
1: In a distant foreign land, having lost 최방제, Kim Dae-geon and Choi Young-up would soon be drawn into the sweeping tides of world history.
2: 1839년경에 이제 아편이 중국에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아편 전쟁이 막 일어날 전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소동이나 위험이 있었고
1: In the mid-19th century, Britain faced a growing trade deficit with China. To resolve this, it began smuggling opium produced in India into China. As the opium problem spread throughout Chinese society, China began to crack down on it, and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escalated. Amid rising unrest, Macau was also affected by the wider turmoil.
2: 당시에 또 마카오 지역 같은 경우는 포르투갈 선교 우선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선교회랑 수도의 알력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1: At the time, Macau was Chinese territory, but it was effectively administered by Portugal. In this context, tensions arose between the Portuguese Padroado system, under which the Pope granted Portugal authority over Catholic missionary activities, and French missionary organizations over control of missionary work in Asia and differing methods of operation. In the midst of this turbulent situation, the seminarians, including Kim Dae-geon, decided to leave Macau together with the priests of the Paris Foreign Mission Society's seminary. And their destination was Manila. But at this point, a question arises. Why Manila? So we spoke with an expert to find out more about this.
3: 소개는 제 이름은 도진순이고요. 연구 분야는 시기적으로는 근현대사지만 기억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당군신화부터 현대까지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국사를 외국하고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 일본, 미국 이런 쪽하고 한국사를 연결시켜서 보는 걸 많이 하고 있고
1: Professor Do has published many papers tracing the footsteps of Kim Dae-geon. He also personally visited the places in present-day Philippines where Kim Dae-geon stayed during his years as a seminarian.
3: 한국사를 한국사 바깥에서도 통하는 집 밖에서도 통하는 한국사를 하자 이게 저의 모토인데 와 바로 김대건을 통해서 한국사를 세계적인 시선에서 볼 수가 있구나 하면서 지금은 대연구 주제를 조선 후기로 땡기고 또 김대건을 통해서 세계 가톨릭이 보편 종교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하고 연결시키는 주제를 하게 된 데 대해서 무척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1: Our team asked Professor Do, Why did Kim Dae-geon and his party head to Manila?
3: 특히 마닐라는 아시아의 로마라고 그랬고 모든 천주교가 박해가 일본 같은 데서 다 일단 마닐라로 옵니다. 마닐라가 일단 동양 최고의 선진지대에 있고 동양의 로마였다. 둘째 39년 때는 드디어 이제 아편전쟁 전야예요. 터질 것 같으니까 아 애들을 어디로 페낭으로 뺄까? 아니지 마닐라가 더 가깝고 일단은 마닐라로 볼 8명인가 이렇게 가요.
1: As Professor To just mentioned, in the 19th century, Manila was regarded as a major center of Catholicism in Asia, often referred to as the Rome of Asia. In this way, the Philippines has a long and deep history with the Catholic faith.
0: Catholic Church first came to the Philippines through the Spaniards. So in 1521, they came around the month of March. And the first recorded mass was on March 31 of 1521 in Limasawa. When the Spaniards came, they had a Portuguese navigator in the name of Ferdinand Magellan come over, and he brought with him the image of the small Jesus, what we call Santo Niño. He brought that and he introduced

0: And here, Kim Dae-gon received,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 years since leaving home, a letter from his father. Given the 1830s, it must have been a letter that traveled a long and arduous journey. At the time, Catholicism was banned in Joseon, making it difficult to freely exchange letters.
1: 우리 이제 조선인이 김대건 신부 필리핀에 편지를 보내려면은 편지를 써가지고 이것을 아무 때나 붙일 수도 없어요. 직접 들고 가야 되는데 한겨울 동진사가 떠나는 10월, 11월쯤 떠나는 그 일행의 밀사를 통해서 이렇게 상인이라든가 마부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편지를 숨겨서 그렇게 북경에 가가지고 몰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마카오 본부로 가야 되죠. 마카오에 본부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대개 유럽으로 가는 편지는 이 한문에서 라틴어로 이렇게 유럽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두 편지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필리핀에 가 있으니까 이 한글로 쓰지 않았을까요? 한글이나 한문으로 쓰여진 김대건에게 준 아버지의 편지가 이제 다른 편지와 함께 필리핀으로 전달된 거죠.
2: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편지도 보게 되고 참 뭐 비극적입니다만은 편지를 읽을 때 이미 기회 밖으로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는 즐겁게 읽었죠.
0: The Kihei persecution was a large-scale crackdown on Catholicism carried out by the Joseon government over a period of about 9 months in 1839. As the number of Catholics continued to grow despite the ban on the religion, the Joseon government launched widespread persecution, and more than 100 martyrs were killed in the process. How long did it take for the letter to arrive? By the time Kim Dae-gon received his father's letter, it is believed that both his father, a Catholic believer, and Father Maubon, who had sent the Joseon seminarians abroad to study, had already died during the Kihei persecution.
2: 아버님 편지를 읽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 맞는데 그 편지가 아버님이 김대건 신부님이 출발하고 난 직후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잘 도착했나 처진사지. 그러니까 더 슬픈 거지.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하고 읽을 때는 엄청 그 즐거움에 환희의 눈물을 흘렀겠죠. 그렇지만 막상 보낸 분들은 돌아가셨어.
0: Lolomboy was where Kim Dae-gon could focus on his theological studies peacefully and recover his health. But life there would not last long. While they were staying in Lolomboy, as conditions in Macau gradually began to stabilize, the group eventually set out on their return to Macau. However, in 1842, Kim Dae-gon visited Manila once again. The letter we introduced earlier was also written in 1842 by Kim Dae-gon during his stay in Manila. But what brought him back to Manila? To be continued in the next episode.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아임 라이브 오늘 처음 오게 됐는데 이렇게 360도로 관객분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느낌이 너무 새롭기도 하고 되게 약간 살짝 긴장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 재밌는데요. 오늘 아임 라이브 위해서 사실 저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고요. 마이스페이스가 나의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 음악들은 좀 저 혼자서 제 작업실이나 제 집이나 제 공간에서 써내려간 곡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약간 나의 사적인 공간으로 조금씩 초대하는 그런 느낌으로 첫 곡 My Space 들려드렸고 그 다음으로 Always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는데 조금은 약간 델리케이트 한 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인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불러봤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Always라는 곡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lways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좀 보사노바 느낌의 약간 귀여운 곡이었는데 마음에 드셨나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최근에 이별하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에? 이렇게 또 손 들어주셨고 혹시 이별하신 분? 다행히도 한 분만 계신...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였냐면 사실 이별이라는 게 뭐 친구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 연인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꼭 그 이별이 슬퍼야만 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슬프세요? 제가 기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좀 다음에 들려드릴 TVH라는 곡은 굳이 이별이 안 슬퍼도 되잖아. 그냥 좀 신나게 즐기고 나 너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당당해 라는 거를 좀 유쾌하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곡 TVH 조금 신나는 곡인데 같이 재밌게 잘 즐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르는데 몇몇 분들이 빵긋빵긋 웃어주셔가지고 저도 계속 웃음이 터졌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알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를 여기서 I'm Live에서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잠깐의 홍보를 좀 하자면 제가 4월 초에 필리투라는 싱글을 발매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발매한 싱글인데 사실 이렇게 밴드 셋으로 해서 공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멋진 우리 밴드 멤버분들이랑 편곡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기대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필리투는 약간 좋아하는 걸 알지만 약간 모른 척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감정을 표현해 봤는데 좀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아 근데 너 싫은데? 아 근데 좋아. 약간 이런 좀 양가 감정, 좀 복잡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럼 필리투 멋진 밴드 편곡으로 한번 들려 드려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대부분 공연장이 그 가창자가 서 있고 앞으로 쭉 그 관객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제가 관객분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얼굴도 보고 싶고 저기 계신 분들 보고 뒤에 계신 분들 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더 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은 Scale of Love이라는 곡인데요. 사랑을 시작하고 싶은데 상처받기 싫어서 무서워서 시작하기 좀 두려울 때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좀 녹여내 보려고 한 곡이었고, 근데 그런 마음들을 곡에 담아서 앞에서 관객분들 앞에서 불렀을 때 조금은 마음이 좀 털어내지는 느낌? 조금 아 노래를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앞으로 더 안 무서워해도 돼,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Scale of Love이라는 곡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네!
0: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방금 곡이 마지막 곡이었어요. 제가 멘트를 했었어야 됐는데 뭔가 말할 것들이 뭔가 많게 머릿속에서 복잡해지다 보니까 마지막 곡이라고 말씀을 제가 못 드렸거든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I'm Live 나왔는데 빨리 가기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앵콜곡 한 곡 더 들려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 곡은 If You're the Rain이라는 제가 싱글로 발매했던 곡인데 그대로 번역하자면 너가 비라면이라는 곡인데요. 비가 오면은 사실 저는 비 오는 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은 괜히 약간 울적해지고 뭔가 살짝 센치해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아 너가 비라면은 그냥 좀 비 오는 거 더 기다릴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마음에 써본 곡이고 이 곡은 크러쉬 선배님께서 피처링을 해주셨었는데 또 I'm Live 왔고 밴드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제 솔로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특별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I'm Live에서 관객분들의 360도를 둘러싸여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마지막으로 If You're the Rain이라는 곡 들려드리고 저는 불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0: 질러! 예!
1: 라면 먹고 싶어. 나 라면 먹고 싶어요.
2: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뿅뿅하다, 뿅뿅한.
1: 왔니? 왔어? 고객님 왔냐고? 몸에 좋은 약초. 라면이에요. I'm eating this right now. Let's go. 할머니.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아카니 시고.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사진 한 장으로 조기잡이의 장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길래 장구한 조기잡이 역사가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을까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장면 확인할 수 있을지 연평도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0: 우리가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었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1: 네.
0: 인경의 장군이 이 치욕을 갖기 위해서 청나라를 치러 가는데 병사들이 네. 일부러 식량하고 물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출정 안 하려고 살기 네. 위해서. 그랬더니 인경음 장군이 여기 연평도에 상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병사들에게 가시나무를 다 꽂아놓게 한 거야. 그리고 물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졌을 때 병사들을 가보라고 하니까 네. 조기가 가득 꽂혀 있는 거야.
1: 그 가시나무.
0: 가시나무에. 그걸 식량으로 삼고 그 출정을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게 하나의 신화예요.
2: 길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0: 네,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질 때마다 네. 이 길이 생기죠.
2: 와, 이거 장관인데요?
0: 네, 여기가 네. 바로 인경업 장군이 그물이 있는 이 장소들에 네. 가시나무를 꽂아가지고 조기잡이를 가르쳐줬다는 그 안목의장입니다.
2: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신화의 장소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네, 업활동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신기합니다.
0: 여기가 파시골목에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지금은 뭐 수역 건물인데 네. 여기 파시골목에 입구거든요.
1: 네.
0: 1일 출납고가 한국은행보다 네. 많았다라고 하는 그 네. 연평어업조합이 있던 건물인데
1: 우와.
0: 10여 년 전에 이 건물을 허물어버리고
1: 네.
0: 새 건물을 지은 거예요.
1: 그러니까 한국국고은행보다 더 많은 현금이 돌았던
0: 그렇죠.
1: 그게 어업조합이 여기 있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얼마나 네. 돈이 많이 넘쳤으면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연평어업조합 전무를 하지
1: 네.
0: 황해도 도시사 하지 않는다. 연평도의 위상, 그다음에 연평어업조합의 위상이 그 말에 다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연평어업조합은 우리 어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였죠.
1: 근데 그걸 없애고 수협이 들어섰나요?
0: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업사를 비추든 그 중요한 건물을 없애고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봐야
1: 네.
0: 그게 어떤 의미가 당기겠어요? 그런 세월의 흔적과 그 세월 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
1: 네.
0: 이것들을 남겨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여기가 과거 1960년대 후반까지는
1: 네.
0: 명동 거리 못지않은

0: 어마어마한 글이었어요. 연평도 근처 바다에서 이 조기를 잡는데 네. 많이 모일 때는 어선이 네. 3천, 4천 척이 모인 거예요. 연평도 주민들이 자기 집은 다 내어주고 천막에 살고 집 내준 그 돈으로 네. 1년을 먹고 살았어요.
1: 그러니까 일종의 이 조기잡이 어선 때문에 생긴 이 섬 안에 번화가 그렇죠. 이거네요. 네.
0: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연예인들, 네. 그다음에 전국의 씨름 대회, 뭐 그다음에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한 거예요.
1: 이 안에 그 수만 명의 인간 군상이 모여서 거기 또 돈이 있고 뭐 육지에서 사람들이 또 그 돈 냄새를 맡고 왔었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0: 그야말로 네. 그냥 난장판이었죠.
1: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0: 왜냐하면 한 10일 정도를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조기를 잡고 네. 이제 조금 무렵에 4, 5일 정도를 여기서 좀 쉬고 그물 손질도 하고 네. 하는데 그 쉬는 날에 여기는 미어 터지는 거죠.
1: 이 골목의 이 길 자체는 그때랑 동일한 거죠.
0: 동일하죠.
1: 이 위치 그대로. 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조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영원할 줄만 알았겠네요.
0: 그렇죠. 네. 그런데 1968년 5월 26일의 파시를 마지막으로 네. 더 이상 파시는 열리지 않았어요.
1: 완전히 사라진 거군요.
0: 조기가 북상하지 않으니까.
2: 이게 뭔가요?
0: 이게 우물인데.
2: 우물이요?
0: 예. 한번 보시면 네네. 아직도 물이 있죠. 우리 조기 파시할 때는 네. 이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선원들이 한 10일 정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아요. 조기를 잡을 때 여기 섬에 들어왔을 때 식수를 공급을 하는데 이 식수를 퍼날랐던 안악내들이 네. 집이 없는 피난민들이었어요. 3천 척이나 되는 그 배에 식수를 퍼서 날려고 하면은 네.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하겠어요.
2: 그렇겠네요.
0: 여섯 개의 우물에서 이 우물물이 오전만 되면 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2: 그렇게 우물이 바닥이 나면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0: 오후에 우리 또 차 오를 때 또 쓰는 거죠.
2: 그때 쓰고 네. 아.
0: 그리고 간통이라고 해서 네. 조기를 잡으면은 염장을 해야 되는데 다 없어졌어. 우물보다 수십 배로 많았는데 한 군데 남아 있는 데가 있으니까
2: 다 하나 남았나요?
0: 네. 그것도 남아 있는 거 밭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2: 밭으로 쓰이는 텃밭 같은 거.

0: 선생님,
1: 네.
0: 뷰가 끝내줍니다.
1: 보이는 뷰가 가래칠기 해변이라고
0: 합니다. 가래칠기 해변.
1: 네. 네.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는 뾰족하게 나온 바위를 병풍바위라고 해요.
0: 너무 이쁜데요?
1: 네, 굉장히 이쁘죠.
0: 네. 여기 지금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NLL이 딱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기 NLL이 어디냐면 네. 석도 앞에 작은 중국 배가 지나가고 있어요.
0: 네.
1: 저게 NLL 선이에요.
0: 아, 저 경계군요.
1: 네. 네.
0: 실제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어우, 그 규모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1: 네. 네. 장관이었겠죠?
0: 네.

0: 이 사진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서 연평도 곳곳을 다녔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1: 지금으로 치면 연예인들, 뭐 예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 근데 확실히 와 보니까 궁금증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조기잡이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어업 활동을 했고 이 아름다운 섬이 돈이 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0: 네. 황금의 섬이죠.
1: 네. 황금의 섬. 네. 네.
0: 그 노래도 있어요. 조기실로 가자, 돈벌로 가자라고 하기 연평도는 네. 하나의 그 돈벌로 가는 섬이었고 네. 그 돈은 곧 조기였죠.
1: 연평도에 오니까 그 지금 화계사님이 하는 기록이라는 현재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뭐 알 수 없지 않았을까. 네.
0: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네. 그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또 비춰주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네.

0: 조선인들의 항일운동, 항일의식 또는 민족의식 같은 것들이 조그만 틈이 있어도 다시 또 이게 커져서 독립운동으로 크게 확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통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1: With their homeland under colonial rule, even the simplest freedoms of daily life were taken away as the Korean people endured decades of oppression and exploitation. But Korea refused to give up. The independence movement spread beyond Korea's borders, reaching Manchuria, the Russian Far East, and beyond.
2: 그 당시에 이 국외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국내에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그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고 또 뭐 신흥무관학교와 같은 학교도 건설하고 또 이런 그 군사들도 모아서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그야말로 이런 조국에 대한 그 애정과 열망이 없이는 하기가 힘든 그런 정말 각종 고난 끝에 이런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집안들이 계속 쌓여갔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가 이제 광복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1: In February 1919, Korean students studying in Tokyo gathered to declare their nation's independence. And just one month later, the cry for independence erupted in Seoul and soon swept across the nation.
2: 3.1운동의 특징은 그야말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말 신분, 뭐 계층에 상관없이 정말 거족적이고 거국적인 독립운동을 일으켰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제도 상당히 당황을 하죠.
1: In response, the Japanese authorities brutally suppressed the peaceful demonstrations by force and countless independence activists were arrested and imprisoned. Instead, efforts began to bring the scattered independence movement together as one. In Shanghai, China,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9 years after losing its sovereignty, Korea finally had a government dedicated to restoring an independent nation.
2: 대통령을 비롯한 이런 구성원들도 강요도 다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이제 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구심점이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이제 대한민국 시정부의 출범은 또 중요한 그 독립운동의 또 다른 이제 기폭제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1: The armed resistance also grew stronger. In June 1920, independence forces led by Hongbomdo won a major victory against the Japanese army at the Battle of Pongudong. Later that October,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other independence forces fought Japanese troops in the Cheongsan-ni region. The victories proved that Korea's independence forces could stand their ground and win in armed combat. In 1926 came the June 10th movement, followed by the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in 1929. Such events carried the fight for independence into a new generation. Meanwhile, the Korean Patriotic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Kim Gu with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Their acts of resistance drew international attention and helped bring Korea's determination for independence to the world. 일본 had begun enforcing policies aimed at turning Koreans into loyal subjects of the Japanese Empire. It was an attempt to erase the very identity and heritage of the Korean people. Yet, efforts to preserve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only grew stronger.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lived on.

0: pursued by Japanese forces and driven from city to city across China, the provisional government never gave up its fight for independence. Then, in 1940, the Korean Liberation Army, the military forc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finally established.
1: 일제에 대해서 뭐 선전포고랄까요? 대일선전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그 당시에 그 일제가 차지하고 있었던 미얀마라든가 인도 전선의 일부 이제 그 군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광복군 활동을 해나갔고
0: The Korean Liberation Army prepared to enter Korea alongside the Allied forces, ready to fight against the Japanese military. Then came August 15, 1945. With Japan's surrender, Korea was finally liberated. 35 years had passed since the nation lost its sovereignty in 1910.
1: 제국주의 시대에 정말 뭐 여러 식민지의 나라들, 제국에 의해서 강점된 나라들 중에서 아마 우리만큼 가장 긴 시간에 더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나라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대단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광복이라는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데 가장 큰 바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The story of Korea's liberation is not just a chapter of the past. It also asks us how we will continue to protect the freedom and peace we enjoy today. 81 years later, the meaning of that day still lives on.

작품 만들 때 저는 좀 관객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좀 만들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연극이라는 거가 어떤 사회를 어떤 이끌어가는 어떤 원초적인 원동력이거든요. 저는 연극이 어떤 특별한 어떤 개인 영역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하고 쉽고 근데 관객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뭐 또 보고 싶다?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좀 들어오는 거를 아마 앞으로도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대 미술가이자 연출가인 송용일입니다.

0: 저는 원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서양화. 근데 이제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연극을 접했었는데 그때 좀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것 같아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현대극단에 입단을 해서 배우기를 좀 걷다가 무대 미술이라는 영역을 처음 발견하고 무대 미술을 하면서 한 달이면 한 세 작품, 네 작품 정도를 대하게 되거든요. 그게 한 10년이 지나니까 축적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연출의 눈이 자연적으로 좀 떠졌다고 할까요? 무대 미술을 하기 위해서는 작품 전체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연출하는 거, 이 사람 연출하는 거, 이 사람 연출하는 거 두루두루 이렇게 좀 섭렵하는 계기가 됐고 주로 그 연출가들이 배우의 어떤 디렉션이라든지 어떤 뭐 대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 쪽에서만 좀 초점을 맞춰서 연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대 연출가는 극장 공간 전반을 좀 볼 수 있고 조명의 빛깔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배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더 특이하게 효과를 좀 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심청전에 심청이가 하이라이트가 눈 떴다잖아요. 눈 떴다 했을 때 배우가 아무리 표현을 해도 대사로밖에는 안 되는데 그게 장치 쪽에서 예를 들어 뒷벽에 크릭이 갈라지면서 빛이 확 쏟아진다든지 했을 때 그 효과는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그 효과가 훨씬 크죠. 현대 연극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윌슨 같은 경우도 무대 미술가 출신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무대 미술하는 거가 더 큰 장점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금도 제가 연출을 하고 있을 때 좀 많은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딸의 침묵이라는 작품인데요. 성폭행 얘기예요. 아버지가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좀 자극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그게 아마 제 첫 작품이었어요.
1: 당신네들이 법을 가지고 노는 사이에 내 생명처럼 줄어들고 있어요. 내게 시간이 없어요.
2: 잠깐만요, 경위. 좋습니다. 얘기를 들어봅시다.
0: 딸의 침묵 같은 경우에 재판장 얘기인데 저는 3면을 다 거울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약간 이게 반투명 거울로 뒤에도 보이고 앞에도 보이는 거울 썼는데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비가 내리고 그네 하나가 움직이는 장치 효과를 넣었거든요. 이게 거의 이제 무죄다라는 어떤 판결이 땅땅땅 나오는데 그 판결을 없애고
2: 대령하겠습니다.
0: 어떤 그런 것들을 이미지적으로 쭉 주니까 관객들이 소극장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이렇게 확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그 공연이 꽤나 오래 갔죠. 한 1년 반을 갔으니까요. 사스마 사스마는 딸의 침묵 이후에 아마 두 번째 작품일 거예요. 목종이라는 왕이 재위기간이 불과 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비운의 왕이고 역사적으로도 그냥 좀 사라져 있는 기억 속에도 없는 왕인데 이 왕을 좀 조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역시도 이게 공간 활용, 그 이미지적인 구성, 그다음에 그 대사로 다 표현하지 않고 어떤 움직임으로 어떤 표현했던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사실주의 연극이 좀 주류를 이뤘었는데 이렇게 약간 좀 표현주의 형태로 했던 거가 심사위원들한테 굉장히 큰 어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배우배는 말 그대로 배우를 거꾸로 놓은 우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유명하신 이강배 선생님의 작품인데 주인공 이름이 우배라는 인물인데 그 우배가 연극을 연습하다가 전에 했던 공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전했던 거 너무 심취한 나머지 평생 한 작품만 할 수 있는 작품이 없겠나 해서 고민을 막 하고 있는 찰나에
3: 이것만 아 이거 그 당시 힘으로 어? 송준호를 찾습니다.
0: 저는 제갈조라는 어떤 사기꾼을 하나 만나요. 제갈조가 제안을 하죠. 한 작품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평생.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재벌로 되어 있는 어떤 가문에 송준호라는 아들이 실종 사건이 벌어져요. 너 이 역할만 충실하면 된다. 그래서 그걸 충실히 소화한 다음에 그 집에 내가 당신.

0: 아들이오라고 들어가요.
1: 여기 이분은 누구신가?
2: 저의 조부님 송만길 남장이십니다.
1: 그럼
0: 너무 내 아들과 근사하게 이거 잘 해와요. 그래서 모든 걸 너한테 물려주마, 내 아들로 인정하마 라고 인정을 해줘요. 주인공이 거기서 갈등을 하기 시작하죠.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아버지는 알아요. 네가 준호 아닌 건 아는데 난 너를 준호로 인정했다. 알면서 갈등을 하면서 빠져나와. 빠져나오면서 다시 극단으로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인데, 그게 굉장히 연극인들한테 어떤 이게 던져주는 메시지도 있고,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정말로, 야, 이거는 배우로서 한번 해보고 싶은 작품이구나 해서 아직도 그 작품을 좀 매력을 가지고 있고, 이 작품이 연극제 나가서 또 상도 받았고 해서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아직도 남아있어요.
3: 대답은 안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0: 김구는 아마 100주년 기념으로 김구에 대한 생애를 전체 한번 좀 다뤄보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있는 그 동인천 주변이 그 치아포 사건에 있던 곳이거든요. 치아포 사건으로 인해서 상해를 가는 시점. 그다음에 상해 독립운동을 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까지 김구의 일대기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해서 만들어 놓은 이 뮤지컬 작품입니다. 역사적 좀 사실로 좀 기반을 하려고 애 많이 썼죠. 제가 이제 연극에 입문한 것은 1989년, 90년도 되니까 그 연극에 입문하게 된 것부터는 한 40년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극단 10년호랑은 연매진 거는 한 30년 정도. 매년 창작 작품 한 편씩은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아마 창작 작품으로는 아마 한 30여 편 내가 볼 때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극단 10년호가 매년 어찌됐든 한 두 작품 정도는 끊임없이 공연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일단 10년호가 이런 극단이 우리나라에 존재할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그리고 지속적으로 30년을 버텨온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힘이 없으면, 일단 모토가 살아가면 살겠습니다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뭐 사람을 끌어당기는 어떤 매력인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버티는 힘 같아요.

0: 너까지 이룰 수 없었어. 그래서 쇼핑몰을 만든 거야.
1: 블레이드 쇼핑몰 시즌 2, 시즌 1보다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치명해 볼게. 그래서 돌아온 거야.

0: Today's key story brings you a Disney Plus original series, A Shop for Killers Season 2. It's based on Kang Ji-young's novel, The Murderer's Shopping Mall. In Season 1, young Jung Ji-an was a running target attacked by killers. But in Season 2, Jung Ji-an goes on a counterattack, diving headfirst into the world of assassins. Director Lee Kwon directed the series, coordinating the action and narrative. The star-studded cast includes Lee Dong-wook and Kim Hye-jun, Cho Hwan-sun, Kim Hye-na, and Kim Min from Season 1, while Chung Yoon-ha, Hyun Lee, and Okada Masaki are the new faces.
1: 평범한 삶이 나들 거라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네.
2: 이게 내 세계야, 정수야. 죽기 싫으면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돼야 해. 그리고 난 에이를 죽인다.
1: 난 이제 더 이상 나 하나 지키자고 누군가 희생되는 거 원치 않아.
2: 그럼 넌 뭘 할 수 있지?
0: Let's watch A Shop for Killers Season 2 together.
3: 정지안 씨?
0: Jian's only family.
3: 정진만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0: Her uncle, 정진만, dies unexpectedly. Come to find out, however, Jinman faked his own death. He did it to put an end to ties with Babylon, the mercenary organization he was once part of. One night, he starts a fierce counterattack.
2: 예상대로 바빌론이 움직였어. 앞으로 62시간.
0: An operation to infiltrate Babylon, a veritable fortress.
2: 여기가 목표야.
4: 서버?
2: 바빌론의 대외비만 모아놓은 서버. 바빌론은 군사 독재 때부터 존재했던 회사야. 바뀌는 정권마다 붙어서 뒤가구린 첩보 작전과 납치, 암살을 대신해줬지. 정부 살인 데이터까지 지난 수십 년간의 기밀이 이 안에 다 있어.
0: He seeks his arch rival, Bale Secrets.
2: 작전 중 베일이 살해한 민간인들. 그 진실을 덮어버린 문서도 있겠지.
0: He needs Babylon's vulnerabilities in hand to force a truce and above all,
2: 이걸로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돼야 해.
0: To protect his niece, Jian. His plan unfolds with hacker Chul-sung going in first. Next, it's Jinman's turn. He goes in disguised as arch-rival Bale.
5: 오늘 널 죽인다.
0: He heads for the heart of Babylon. They succeed in getting to Bale. But Bale is no easy match. A neck and neck showdown with an all-out effort.
2: 죽었다 했을 때 난 솔직히 아쉬웠는데.
0: The fierce battle on the narrow footbridge rages on. Jinman wants to put an end to this ill-fated relationship.
2: 또 보자.
0: But Bale vanishes into the darkness once again. He didn't get Bale. But Jinman does manage to hijack the server. All that is left is the getaway. Oh no! Is this going to end with a fall? Impressive! Jinman flies off with the server. And so, with his body battered and bruised, he reunites with his niece, Jian. But his joy is short-lived.
1: 평범한 사연은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상상 이상이네.
0: Upon learning of her uncle's true identity, a former mercenary who sells weapons to assassins, Jian.
1: 난 떠날 거야.
2: 넌 나와 함께 있는 게 가장 안전해.
1: 나는 삼촌 세계에 발 들여놓고 싶지 않아.
0: Chooses a life away from Jinman. A new name, a new life. But.
6: 천천히들 마치고 오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0: She still remains gripped by the terror of her past when it was all kill or be killed.
7: 어르신!
0: Yet, there is a young man who hangs about Arin. That is Jian. He climbs over a wall because he's concerned about her and finds her survival instinct in action.
6: 뭐?
7: 정리하면 갖다 주라 해서 가온 겁니다.
0: Meanwhile, Jinman continues to fight on.
4: 원하는 게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2: 조건은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정재한을 비롯해 나 정진만과 관련된 자들은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
4: 심플하네요. 협상이 가능할진 잘 모르겠지만.
0: Despite it all, Babylon's response is not a peace treaty, but all-out war.
6: We haven't met before, have we?
0: Raising the stakes, a high-ranking manager steps in.
6: I'm Kusanagi Jin.
0: Killers from across the globe arrive to take on Jinman.
2: 정진만과 이따위 난이오 야라가시대 우리다지가 요발했단다.
0: Actually, Killer Q and Killer J know Jinman well.
2: 이 인간아 뭔가나.
5: 이 인간 때 난이?
2: 네이짱가 노토기 존진만 바비로니 스위센시다로 스카우트 시로って.
5: 아노토기 존진만 이나갔다라 도끈이 신낸다가라네.
2: 과거와 과거, 이마와 이마.
0: Yes, Jinman once even saved Killer J's life.
5: 존진만도 메이?
0: But the killer's first target
8: 그는 유일한 弱みです.
0: As of course, 정지안.
8: 정지안이 懸賞金を かけようと思っています.
2: 조력자たち?
6: そう. 足から右腕、左腕と切っていけば、自然と頭だけが残る。
0: And even more fired up, Babylon eventually tracks Jian down and attacks her. Will Jian make it through a fight against Babylon again? The story of Jung Jin-man and Jung Jian, survivors who won't give up.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director expanded the worldview and scale based on the questions left unresolved in Season 1.
9: Season 1에 많은 의문점들이 좀 남겨진 상태로 끝이 났어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정지안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할까? 삼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 정지안은 앞으로 뭘 할까? 진만 입장에서 지안과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할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0: For Jinman and Jian, who simply want to live a quiet life, the keyword this time is counterattack.
2: 방어만 하다가는 끝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에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반격을 시작하죠.
10: 시즌 1에서는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이제 살아남는 데 집중을 했다라면 시즌 2에서는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않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주변이 모두가 다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반격에 나서는 또 시즌 1에서는 맨손 액션이나 뭐 무에타이 액션들을 보여드렸다면 시즌 2에서는 총기 액션을 조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0: Spectacular, stylish action sequences unfold non-stop. And the actors put a great deal of effort into them.
11: 오토바이 액션을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 면허증도 따고 와이어 액션도 하고 카람 및 모션을 독학한 게 있는데 감독님께서 써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되게 다양한 액션들을 조금씩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12: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액션을 좀 하게 됐고 태권도랑 레슬링 또 무에타이, 로봇, 닌자들 이렇게 다양한 액션이 합쳐지다 보니까 더 많이 볼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Actress 정윤아 plays the new villain Kusanagi.
11: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결과주의자 이런 모습들을 위태롭게 보여드리려고 화수를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리듬과 템포로 많이 사용했고 그 비트마다 약간 대사를 쪼개서 많이 했어요.
0: Korean-Japanese actress Hyun Lee delivered a multi-dimensional performance, showcasing both the cold-blooded killer and the human side of her character.
13: 휴는 팔색조 같은 여자. 킬러가 아니었으면 배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재미있는 힌트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외적으로는 근육 위주로 5kg 정도 체중을 늘렸습니다. 첫 액션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3, 4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액션을 할 때만에 얻을 수 있는 그 아도레날린과 도파민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하겠냐고 물어보시면 다시 할 거고.
0: Okada Masaki, who joined the cast as the Killer J, said he gained the wealth of experience.
9: アクションに関しては、僕は今回初めて本格的にアクションに挑戦したんですけど、ドンオクさんはじめ皆さんに現場でたくさんアクションの面白いことや、本当にアクションって会話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なんか皆さんに教えていただいて、すごく貴重な経験させてもらいました。
0: A colorful cast and a lot to see. This is the series A Shot for Killers Season 2. The character from A Shot for Killers Season 2 spotlighted by K-Story is
2: 전쟁은 끝이 없을 거고 내가 지안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해
0: A former mercenary who risks it all to protect his niece 지안 Jung Jin-man. 이동욱 tackled this role while anchoring the drama with his distinct

뮤지컬 파가니니는 실존했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인데요. 파가니니가 정말 악마의 시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예술가였을까? 이런 것을 좀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얽히는 사건들과 파가니니의 이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모든 역사는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강화되거나 아니면 약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좀 후세에 남겨져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파가니니도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신격화되거나 좀 부풀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또 아예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뮤지컬 파가니니를 하면서 좀 파가니니의 진짜 사람 파가니니, 예술가이자 인간인 파가니니의 모습을 많이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모습을 이제 1막, 2막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카지노.
1: 와우 트루스 대단합니다. 당신이 말한 카지노가 이 정도일 줄이야.
2: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만 믿고 투자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 우리들 목도 단단히 챙겨줘야 하는 거 알죠?
3: 물론이죠. 카지노만 개관하면 그동안 투자했던 그 어떤 사업보다도 결과에 만족하실 겁니다. 우리에겐 그가 있으니까요.

0: 나는 목적이 뚜렷한 사업가인데 나와 한 약속을 네가 지키지 않아 라고 했을 때 그럼 당연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떠한 사고방식이 있었겠죠. 파가니니 일을 내몰았다고 할 수 있죠. 결과론적으로는. 하지만 먼저 파가니니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의 어떠한 예술을, 아티스트적인 부분을 행하려 했을 때 저희 제 입장에서는 너의 너 마음대로 하니 그럼 알았어. 나도 똑같이 해줄게. 네, 그런 인물입니다.
1: 진짜 악마냐?
2: 소문이 사실이었어.

그 당시에는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죽어서도 편안히 죽지 못했던 파가니니라는 어떤 인물. 그 당시엔 그 사람이 안

0: 악마라고 불리게 되었지만 결국엔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악마가 아닌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악마 같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관객들한테 전달하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네.
1: 이제부터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

파가니니가 죽고 나서 36년 동안 묻히지 못했다는 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파가니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킬레가 정말 불과 10대 중반의 나이였었는데 그때부터 36년 동안이나 계속 아버지를 묻게 해달라고 소송을 하면서 나중엔 결국 이제 묻히게 됐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봤을 때도 아킬레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파가니니가 나처럼 이렇게 힘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뜻에서 아들한테는 바이올린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것만 봐도 이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0: 저도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니까 공연할 때 파가니니 곡들을 이제 연주를 한 적이 저도 있어요. 근데 이 작품에서 하는 이 연주만큼은 사실 그 연주 자체를 아름답게 한다는 것보다는 파가니니의 진짜 마음이 돼서 그 연주가 파가니니의 대사고 노래고 연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객들에게 마음을 정말 전달하는 정서를 드리는 역할을 하는 연주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제 콘서트나 음악회에서 하는 연주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관객 여러분들도 다른 데서 뭐 파가니니 곡들은 또 들으실 수 있겠지만 이 뮤지컬에서 듣는 라 캄파넬라와 카프리스 24번, 뭐 악마의 트릴 이런 것들은 정말 새로운 느낌일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당신은 니콜로 파가니니잖아요. 그리고 난 크리스틴 다미에가 아니라 샬롯 베르니에.

연주자가 실제로 연주를 하면서 관객들 앞에서 연기하고 노래한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 진정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작품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뮤지컬을 만약에 잘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한번 오셔서 보시고 아, 음악회 같기도 하면서 또 뮤지컬 같기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장르들이 진짜 다 녹아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보는 게 정말 대단히 멋진 일이구나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건 바이올린이 아닌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0: 이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1: 와, 맛있겠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이 옷을 입고 있으면
1: 아 그렇겠죠. 이거에 완전히 익숙해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가 그쵸. Girls are okay too. 여자도 괜찮나 봐요.
2: It was funny to meet them because just before we went to Dokdo, we.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공정 흐름에 맞춰 설비를 재배치하고 작업과 물류 이동이 동시에 가능한 다기능 대차를 자체 제작해 공정 간 연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창고의 위치를 표준화하고 비산먼지 및 집 배출 시설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작업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설비 재배치와 전용 작업대 도입만으로 생산성을 약 6.7%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이송대차 시스템 적용을 통해 물류 이동 거리를 94% 단축하고 부자재 보관 방식 또한 기존 대비 25%의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1: By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e firm has obtained a lot of patents with its products and designs. Also, it has applied these source technologies to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se certified products have g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market.
2: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올해 신규로 두 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계속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은 교량이음장치의 제조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성, 경제성은 물론 설치가 용이한 난간 및 울타리의 신제품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 By reflecting the opinions from different industrial sites, Geumnan Industrial Development has produced reliable and high-quality facilities. And it aims to expand the scope of business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3: 금난산업개발은 현재 도로 및 경관 안전시설물 생산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토목공사 및 안전진단 면허치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건설업 및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전문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설계, 생산부터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탈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1: 금난 Industrial Development has suggested creative solutions that can connect different cities and strengthen people's safe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in the near future.

0: Since sanitary pads come into direct contact with the user's skin, the firm has tested the safety of the products to minimize the strain on the skin. The firm has also promoted tampons as major products. Consumers can feel comfortable when using it,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reliable and convenient product.
1: 저희의 주력 제품은 이제 생리대와 탐폰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생산한다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유기농 순면 이제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탐폰까지 직접 좀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제조하고 있는 여성의 건강이라는 것을 이제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월경 용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high-speed production lines, the company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The firm has put top priority on safety and convenience during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development, testing, and production stages. Tens of products are produced per second. As it is difficult to thoroughly check with the naked eye,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vision inspection system. The system can detect even small contaminants or defects, so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1: 저희는 이제 각 어떤 본부자재 어떻게 보면 유기농 순면부터 기능성 흡수체까지 그 원재료의 어떤 물성치에 따라서 그 생산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좋은 퀄리티로 품질로 생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Considering OEM products, Baldi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for whol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promoted the prediction-based production so it can provide more rapid and sophisticated responses to the manufacturing system.
2: 저희 볼디는 MES 시스템으로 데이터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POP 기능으로 효율화하고자 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팩토리 협력을 통해 공장에서 진행되는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 및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정별 작업자, 작업시간, 설비 가동 정보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현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장 전반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 전과정의 효율성과 대응력도 높아집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을 꾸준히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인 디지털 기반을 갖추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0: Since the establishment, Baldi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enhanced quality control to stabilize the production system. The company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by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dealing with the changing market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Also, it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expand the services that can fulfill different lifestyles of consumers.
2: 저희 볼디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흡수체 구조와 제조 방식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층 구조 흡수체나 절첩 구조와 같은 특허 기술을 통해 제품의 흡수력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유기농 인증이나 한랄 인증, 품질 경영 시스템 등 국제 기준의 인증을 확보하며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리 주기에 맞춰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까지 운영하면서 제품을 넘어 고객의 사용 경험까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0: Aside from the Korean market, Baldi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Indonesia, Mongolia, and China. With the aim of becoming a leading healthcare business that can improve women's health, the firm has actively sought business expansion.
1: Baldi는 여성 건강에 관한 비전과 이제 제조 기술력을 이제 합쳐진 회사로 어떻게 보면 여성 웰니스의 물리적 실체를 구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최신의 어떤 제조 생산 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R&D에 집중해서 뭔가 국내외 여성들이 편안하게 월경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생리대와 탐폰을 꾸준히 잘 생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미션입니다.
0: Baldi has spearheaded effort to increase the

0: Special vehicl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ifferent parts of the society. Taegwang has produced premium special vehicles based on the accumulated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wreckers, which are used for accident recovery. By introducing a smart factory,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nd stability. We look into Taegwang, which has played a key role in different sites based on its advanced technologies. Taegwang is located in Ik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wreckers and cranes. The technologies that can lift up or move heavy load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ore production stages based on its own skills, and it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welded structures.
1: 저희 태광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이익이 곧 우리의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기술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량물 인양 기술을 기반으로 군환차와 크레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직접 제조 역량과 기술연구소 고객 맞춤형 특장차 설계를 강점으로 항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안전한 특장차를 제공합니다.
0: The crane boom of the company is produced by attaching the telescopic boom to the upper part of the crane. What is more, by precisely processing and welding the Korean-made high-tension steel plates, more durable and safe products can be manufactured.
2: 크레인 붐을 장착한 형태의 붐 데카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특히 360도 선에 되는 상부 프레임에 다단시 직진붐이 부착되고 옵션으로 언더리프트와 A형 리프트가 제공됩니다. 저희 제품은 카고 크레인과 레카의 혼합 형태로 제작되어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안전한 군환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utting and welding stage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so precise works of skilled workers are necessary.
3: 고하중 작업을 수행하는 특장차는 용접으로 제작되는 구조물의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에서 규정된 도면대로 제작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절단, 절곡 공정에서 규정된 치수로 생산되었는지와 용접 공정에 사용되는 용접 재료, 용접용 가공품의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 전담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접 공정의 경우 구조물의 강도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용접 조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Taegwang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more systematic production process. The data, materials, and products can be managed automatically, and the production status can be monitored in real time.
4: 기존의 수기로 입력하던 절단 공정을 자동화하는 MES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열 프로그램에 작성 시 절단 작업 지시가 현장에 설치된 터치 PC로 전송되고 절단 작업 순서를 원격으로 지정하며 작업자가 절단 작업 수량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생산 현황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철판 재고 관리가 철판 배열 시 자동으로 사용량이 등록되고 비정형적인 형상의 잔재를 형상 그대로 재배열이 가능하여 잔재 활용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철판류의 사용률을 최대화시키고 불필요한 이동 공수와 수기 기록물의 작성 관리가 사라졌고 축적되는 작업 데이터를 토대로 철판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 center of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sizes and strength of the structures based on the designed images. Also, It has followed the safety standards since the designing stage as part of an effort to enhance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2: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별 사용 환경과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은 국내와는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대상 국가의 현지 에이전트와 코트라의 지원 사업을 통해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맞춤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차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용접 구조물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고장력강 용접부 강도 분석을 위한 인장 시험과 조직 시험으로 최적의 용접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Taeguang started its business in 2003 as a provider of components. And it has made remarkable development as a maker of welded structures. As a provider of wreckers as ODM products, the firm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And it has promoted export to Bangladesh.
1: 태광은 OEM에서 더 나아가 직접 고객에 판매하는 고객 맞춤형 특장차 제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한 특장차 용접 구조물 제조에서 더 나아가 붐 구조물 조립체와 같이 바로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SKD 키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군환차, 고정식 크레인과 같은 제품을 자체 상표로 판매하는 투트랙 제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0: Taeguang has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safety in different industries by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유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일기를 못할 적에 공명이 노숙을 반연하여 주유의 병을 볼죄 좌우를 물리치고 야약을 먹일지라 양은 서늘한 게요 서늘한 즉 바람이라 주유 질색하여 아무런 대답을 아니하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서 주유를 주니 주유 받아본 즉 허였으되 욕파 조병이면 의용하공하고 만사 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주유 담복하여 물어왈 바람은 천지조화운데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재인이오 성사는 재천이라 나 할 일 다 한 후에 천이야 어찌 아우리까마는 500 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우리라 주유가 반겨듣고 500 장조를 정솔 120 증군은 기잡고 산을 익혀 정룡 사후하라 그때 공명은 기봉삼일을 허량하고 노숙과 병마하여 남병산 올라가 치세를 살피더니 동남방 붉은 흙을 군가로 지옥마야 삼층단을 높이산이 방어는 24장이요 매일 청보삼 적 합판이 구척이로구나 하길 정의시판 쑥학새끼를 들고 있다 동방 칠면 청기에는 교룡합포도 부다 호창룡 지응하여 동방 청기를 세우고 북방 칠면 흑기에는 회후복세경저주로다 자연무지세 하야 북방 어깨를 세우고 서방 칠면 백기에는 남구치계 오후원이라 그 백구 지휘하야 서방 백기를 세우고 남방 칠면 홍기에는 간양장마 독사인이라 성주작이 당하야 남방 홍기를 세우고 제일칭 종류에는 방심 대기를 세웠으되 하도나 학석을 말외 욕심 사쾌를 안고 파리를 내리봐야 한가운데 둥그려 상일칭 용사인 가기는 속발 관대하고 검훈낙토 본기와 박대주의 방군을 비구진 자이기하야 수집장관하고 관첩사의 용다이보 이평풍세하고 천우의 비딘 제일성호대 이평풍세 후자의 비린 복음하고 후의 비린 동향농하야 타나의 24일은 각각 청계복음 태극창성 황무백월과 주변 조덕을 가져 환유 사면하라 사실 공명은 목욕체계적이하고 천주단달 신영병호 동동일주로서 노숙의 손을 잡고 여보 차경지 차경은 진중에 내려가 홍보노 주병함을 도래 만일리가 비는 마 응함이 없더라도 괴함을 두지 마오 약속을 청하고 노숙을 보낸 후 수단 장주를 위해 엄숙 기정을 거대 풀어 천이 박이하며
풀어 실고 나는 하며 부르겨도 저리 하며 풀어 대경 속에 하라 만일 대령자는 군법으로 참하리라 그때 공명은 완보루 분향 흔자구에 하늘을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 조하를 누이 알이 있겠느냐 3일을 제 지내고 하단 장중에 잠관시여 풍세를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여 멀리 불고

나는 요리하고 새별이 동실도 웅이 떠나 날이겨나니 오강변을 당도하니 상산조자룡은 폐마심 등대하고 선생오심을 기다리라. 선생오심을 보고 자룡의 거둥을 봐라. 천리 둥둥 내려가 공명전철하며 선생은 유방 진중을 평안히 다녀오십니까? 공명 또한 반가워요. 자룡 손길 잡고 현주관영 허우시며 세장 군졸이 다 무사하고 예둘이 급 비배 올라 일편 풍년에 순응을 달고 토용 토용

0: 즐거운 시간 되시고 어? 여보게 예.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출판 한번 벌려보자꾸나.
1: 좋으신 말씀.
0: 올라오긴 올라왔네마는 저기까지 건너가기가 천리가지 저기였지 저기 천리로다.
1: 그렇지.
0: 내가 여기서 저기까지 잘 건너가면 제주가 용코.
1: 아 그렇지.
0: 못 건너가면 제주가 매주가 되는 판이다. 어이. 출장단 덩쿵 쳐놓고 건너가는데
1: 얼씨구나.
0: 이것이 창이 어렵구나. 덩쿵이구나. 얼씨구.

0: 여보시오.
1: 예.
0: 저기서 보기에 알만되기에 만풍 놓고 건너오다.
1: 응.
0: 죽을 똥살 뻔했구나.
1: 그렇지.
0: 건너오긴 건너왔나마는 또 저기까지 건너갈 일이 참 난감하다.
1: 난감하죠.
0: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우고
1: 허고.
0: 이놈의 두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는 것이.
1: 응.
0: 여보게.
1: 예.
0: 제자님.
2: 예.
0: 이번에는 저기까지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2: 타령 장단으로 한번 가보시죠.
0: 아, 그러신가?
2: 예.
0: 그렇네. 타령 장단을 덩쿵 쳐놓고 가보는데 이것이 장이 어렵다. 덩쿵이구나. 아. 하시고.

0: 잘한다.
1: 자, 이번에는 어떤 재주를 부릴 거니?
0: 허니
1: 상홍 재배에다가 코차는 예? 흉을 한번 내볼 것이다.
0: 그렇지.
1: 그런데 진짜로 내 코를 차게 되면 내 코가 묵사발이 되니
0: 남요.
1: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놓고 양발들어 코차기를 해서 한번 마무리를 질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랬다. 때리라. 어치고.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2: Set.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삼보라고 합니다. 또래 친구 4명이서 모여서 들어왔던 거, 경험해왔던 거, 상상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처음에는 그냥 긴장하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 하면서 다 같이 화이팅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오니까 다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때나 이제 스태프분들 다 너무 밝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조금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4: 저는 정말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다 똑같은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되게 좋게 받아들였어요. 왜냐면은 공연장에서 되게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가 잘 좀 안 들리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모든 소리를 아주 생생하게 잘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일단 좋습니다.
2: 관객분들이 주위에 이렇게 둘러서 앉아가지고 공연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해보는 방식이라 뭔가 관객분들이 이런저런 연주의 디테일들을 보시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이번에 I'm Live 샌디를 짜면서 사실은 저희가 정규 앨범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나가는 방송이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앨범의 대표곡 몇 개, 두 번째 앨범의 대표곡 몇 개 해가지고 중요한 무대다 보니까 가장 자신 있는 것들로 준비해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처럼
2: 고개를 돌려봤지만 저희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멈출 수 없는 것 몇 가지입니다. 살다 보면은 생각하기를 멈출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서로 나누다가 인상 깊었던 것들을 음악으로 만드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무대에 올려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이런 주제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겁고 어려운 과제 같은 걸로만 여겼었는데요. 다른 선배분들이나 다른 동료 뮤지션분들 무대를 이렇게 보면서 점점 저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있어서 라이브 무대는 일종의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5: I'm Live로 올라갑시다.
6: 화이팅! 네. 네.
5: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리랑 TV 아임 라이브 안녕하세요. 저희는 펑크 밴드 세일러 허니문입니다. 네. 저희는 보통 음악 할 때 음악을 쓸 때 좀 일상생활에서 재밌는 요소들에서 착안을 해서 또 그렇게 곡을 만들고 있고 또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좀 해외 나가고 싶은 이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이런 여성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당연히 뭐 K-POP도 좋은데 다른 여성도 있다, 뭐 다른 음악가도 있다 그거 알려주고 싶어서 우리도 해외 나가기 좀 목표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노력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게 돼서 너무 많은 분한테 감사하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역시 걱정되는 거라고 하면은 방송이 처음인 것 자체가 조금 걱정이기도 하고요. 헤드셋 착용하고 계시기도 한데 제가 사실은 지하 클럽 공연장에서 많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멋진 스튜디오 공연이 되게 낯설기도 한데요. 그 부분 걱정되면서 또 이제 공연 아까 리허설 해보니까 좀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조금은 걱정되지만 또 이따가 관객분들 앞에서 공연을 생각하니까 또 기대됩니다.

0: 저희 오늘의 미니 콘서트 주제는 From Underground to the World인데 저희가 주로 지하 공연장이나 저희 연습실도 지하고 이래서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자 방송도 출연해보고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인드림스는 저희 첫 EP 안에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저희가 라이브 할 때 좀 에너지 있는 곡으로 첫 시작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첫 곡으로 정했습니다.
1: 네, 저에게 라이브 무대란 현장감인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제 모습이랑 제 이야기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0: Sleeping? 저에겐 라이브 무대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네.
2: 재미있다.
3: We're Sailor Honeymoon, an all-women punk band from Seoul, South Korea. We're a DIY band from Korea, so we do a lot of stuff by ourselves, so we love playing concerts abroad. If you're somewhere in the world where we haven't been before, please give us a call. We'd love to play a show in your country or city.
4: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2: 괜찮아요. 네. 죄송해요.
1: 감사합니다.

0: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옵더맨입니다. 오프더메뉴는 우선 메뉴에서 고르다. 그래서 메뉴에 없는 음악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굉장히 뷔페 같은 그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원래 보던 프로그램이라서 네.
1: 나오고 싶었어요.
2: 평소에는 좀 이렇게 노출된 상황의 공연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좀 헤드폰으로 모니터링하는 환경에서 하니까 좀 저희도 새롭기도 한데 들으시는 관객분들도 더 새롭게 느끼실 것 같아서 좋은, 오늘 되게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아요.
0: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저희 최근에 나온 정규 앨범 콘크리트 밸리의 실물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앨범으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도시의 되게 차가운 전자음악의 사운드와 되게 어쿠스틱한 사운드가 결합된 그런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제 최애 곡은 Against Me라는 곡인데, 이전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사운드, 장르, 그냥 편곡 모든 게 저의 어떠한 테이스트에 제일 잘 맞는 곡이고, 또 추천한 곡은 이제 Part of You인데, 저희 노래 중에서 제일 만드는 과정이 좀 실험적이지 않았나 하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저는 가장 앨범의 색깔을 가장 잘 담은 노래라고 생각하는 거는 Part of You라는 노래고요. 근데 그게 노래가 인터루드 성의 노래지만 굉장히 앨범의 정체성을 잘 담았다고 생각해서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 오늘 무대에서 제일 기대되는 점은 그 정규 앨범 나오고 나서 좀 오피셜하게 처음으로 라이브하는 자리라서 그게 제일 기대되는데 또 제일 걱정도 돼요.
0: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되게 영광이고, 그리고 정규 앨범도 나왔으니까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되시는 분들도 저희 음악이 아 이런 색깔을 가진 팀이구나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Hello, Arirang TV subscribers. We are Optimino and we're really happy to be here and enjoy our show. And see you soon.
5: 大家好，我们是 オプトメニュー。请大家多多关注我们，谢谢。皆さんこんにちは。私たちは
6: Team オプトメニューです。綺麗に見てください。
0: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공원이라고 합니다. 공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 속에서 쉽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 같은 음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I'm Live는 엄청 멋진 카펫 위에서 공연하는 그 영상이었었는데, 좋아하는 아티스트분들 영상 찾아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진짜 일단 카펫이 너무 멋지고요. 생각보다 홀이 이렇게 커서 스튜디오가.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아늑함이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I'm Live에서 보여드릴 미니 콘서트의 주제는 나라는 주제인데요. 제 0이라는 앨범에 있는 곡들 위주로 들려드릴 계획인데, 그 앨범 자체가 정말 나 스스로에 대해서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직면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의 순서에 따라서 정말 나를 더 알게 되고 또 끝내 사랑하게 되는 그런 흐름의 앨범이고, 이번 공연도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를 곰팡이라는 곡인데요. 그 곡이 이 앨범에서, 그리고 오늘 공연에서 결국에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착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 가득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곡이라서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라이브를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 음악이 아무래도 밴드가 정말 그 한 에너지로 움직여야 하는 곡이라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면을 보고 하는 공연들 위주로 했었어서, 이런 저희가 서로 눈을 마주 보고 하는 이런 연주나 이런 게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또 관객분들이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유로워져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늘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언젠가 무대에서 정말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지금 꿈꾸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는 이 음악들, 정말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잘 닿았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저기 멀리 뭐 러시아든 어디든, 이 마음과 진심들이 잘 도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와우.
1: 와우.
2: 와, 이게 분위기가 너무 와,
3: 진짜
2: 다르다.
3: 진짜 한국적이다.
4: 여긴 카페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2: 와, 근데 여기 메뉴 한번 보자. 연을 재배하고 있대 여기가.
4: 헐.
2: 우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와.
4: 우와.
3: 어? 오. 이게 연꽃이죠?
5: 네. 연꽃이 작년 여름에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냉동 보관된 상태예요.
2: 우와.
5: 이게 봉우리 보면은 한 번도 안 핀 꽃입니다.
3: 아.
1: 그러니까 지금 막 피려고 이렇게 막 기지개를 피는 상태에서 사장님이 딱 이렇게.
2: 아. 그렇죠, 그렇죠.
5: 오늘을 위해서.
2: 아. 이 꽃이 활짝 피는 것까지?
5: 보통 녹차를 많이 써요.
2: 아.
5: 근데 우리 집은 연잎차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4: 우와!
2: 아, 이게 열리는구나.
3: 자, 이제부터 보니까.
4: 우와!
1: 우와! 진짜 예쁘다.
2: 우와!
3: 우와!
2: 아니, 이 안에 이런 게 숨어 있구나. 오, 향이
4: 오, 향이 나요.
2: 난다. 향이 난다.
6: 장난해. 네, 약간 좋은 향수 냄새나.
2: 오. 아,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게 하나씩 지금 피고 있는데?
6: 우와!
4: 하나씩 팡팡 터지고 있어요.
2: 팡팡 터져.
4: 네.
6: 와, 진짜 신기하다.
2: 계속 보게 된다. 계속 이 과정을 보게 된다.
4: 그리고 마음도 되게 차분해지고 있어요.
2: 어, 진짜 꽃 향기가 확 나네.
4: 어, 느낌이 연꽃으로 연꽃을 마시는 것 같아요. 연꽃을 그대로 마시면서도 근데 하얗기 때문에 은은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3: 오, 그런 것 같아요.
4: 네, 그래서 딱 백제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그치.

여기가 어디냐? 바로 저희 ATV를 즐기러 왔습니다, 오늘은. 와! 저희가 또 이제 백마강 위에를 저희가 떠다녀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강변, 변을 또 저희가 한번 쫙 느껴보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0: 계속 배 탈 때도 그렇고 백마강이다, 백마강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1: 아이고?
2: 아이고.
0: 아, 백마강이다 이렇게 불렀잖아요.
1: 아이고?
2: 아이고.
0: 어이. 뭐야? 이름이 백마강인가?
1: 어, 귀여워. 와서 인사하는 것 봐.
0: 근데 사실 스케일을 부여로만 본다면 백마강이라 부르지만 스케일을 줌 아웃해서 넓게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이 강은 금강이에요.
1: 금강.
0: 금강 들어보셨죠?
1: 금강.
0: 네.
1: 아, 그럼 그 전체 강을 금강이라고 하고.
0: 그렇죠.
1: 그럼 그 일부분 요 정도를 이제 백마강이라고 저희가 지칭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3: 아. 야, 진짜 유용한 정보였어요.
1: 그러니까. 리액션이 아예 지금 너무 기계적인데 지금.
3: 아예 좀 그랬나요?
1: 어, 약간 그랬는데.
3: 아, 다시 해볼게요.
1: 아니야. 제가 그러면 바로 그러면 대표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네. 아, 맨날 톤이 모자라. 아.

0: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1: 저희가 이번에 ATV 가지고 대결 한번 걸어볼게요. 어?
2: 응원하지 마.
0: 조심히 타야 돼, 조심히 타야 돼.
2: 안 가.
0: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어, 속도 빨라, 빨라, 빨라.
2: 간다, 간다.

0: 굉장한 액티비티를 많이 즐겼잖아요.
1: 그죠, 네. 많이 했죠.
0: 살짝 배고프지 않아요?
1: 아, 좋습니다.
0: 자, 그럼 바로 밥 먹으러 가시죠!
2: 렛츠고!
3: 렛츠고!
4: 너무 재밌다, 그죠?
5: 아, 그러니까요.
1: 아, 진짜. 자, 잘 먹겠습니다.

0: 와. 엄청 시원해요.
1: 와. 와. 와. 오늘 하루 다 날라간다. 와.
2: 근데 여기는 연못이에요, 강이에요?
3: 여기는요. 연못이 맞아요.
2: 와. 아, 정말요?
3: 근데요. 그냥 그렇고 그런 연못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이에요.
4: 아, 와. 아, 그럼 사람이 인공으로 만든 거구나.
3: 네, 원래는 여기에 물이 없었는데요. 땅을 파고 물을 끌어와서 연못으로 만든 거예요.
5: 와, 그게 가능해요?
3: 그렇죠. 그 당시 백제 기술도 좀 느껴지지 않나요?
4: 네. 저희 딱 멈추자마자 햇빛이 지금 쫙. 와.
2: 이 윤슬 아니에요?
4: 와, 이건 와.
3: 그렇네요. 네. 윤슬이 와. 보이네요.
4: 아니, 갑자기 흐리다가 저희가 딱 나타나니까 바로 햇빛이 쫙. 와.

0: 분위기를 야. 보니까 이거 없던 사랑도 생길 수밖에 없는 와. 그 분위기가 있는
1: 서동하고 선화공주 결혼 스토리가 결국에 현재까지 이어지는 게 그 당시에 백제와 신라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백제 사람과 신라 사람이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거니까
2: 완전 국제 결혼이네요.
1: 네. 그래서
2: 거의 남과 북의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1: 그렇죠.
3: 약간 그게 생각나네요. 그 로미오 앤 줄리엣 원래 결혼했으면 이렇게 됐어.
4: 그러네.
3: 그런 느낌.
4: 맞아, 맞아. 로미오 줄리엣은 이제 딱 이루지 못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이뤘네.
2: 아, 그러면은 서동과 공주가 결혼을 함으로써 두 나라가 화합이 됐나요?
1: 그렇죠.
2: 아, 진짜요?
1: 아, 물론 갑자기 결혼하고 당장 화합이 된 건 아니지만 네. 그게 새로운 물꼬를 트기도 했죠.

0: 검소 화려해. 하루 종일 본 게 검소하면서도 화려하고요, 화려하면서도 검소했거든요. 이게 백제만의 미인 것 같아요.
1: 낙하암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역사 시간에 배우던 선천궁녀 낙하암 이런 걸 실제로 보게 되니까 되게 색다르고.
2: 그 왕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영광스럽게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 다른 8명의 멤버들도 같이 데려와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3: 저는 오늘 백제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고구려가 이제 그 예술 문화의 시초잖아요. 그래서 되게 너무 궁금해요. 또 고구려 문화재를 보려면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통일이 돼서 고구려 문화재 보러 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4: 사실 뭐 경상도 하면은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뭐 보려면은 저희가 일단 가야겠죠. 그 뭐 해남 막 멀리 멀리 그런 데 혹시 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요. 아 사투리 못하는데 왜 자꾸 사투리 시켜요 자꾸. 나 지금 이거 오글오글거려 죽겠네. 자 그러면 넘어온 김에 정글이 쭉.

0: 안녕하세요. 저는 남북청소년 합창단 더 울림의 지휘자 오수비입니다. 남북청소년 합창단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구성원은 북향민 자녀와 남한의 자녀들이 모여서 홍의를 주제로 우리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연습날은 사실 쉽게 얘기하면 우합지졸이죠. 손에 놓여 있는 건 그냥 종이일 뿐이지 그 친구들한테는 악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대부분이 중국어를 사용했고 우리 남한 쪽의 학생들은 한국어를 사용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언어를 통일해 보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처음에 그 간식을 먹을 때 북향민 자녀끼리 남쪽의 자녀끼리 이렇게 지금 먹었는데 제가 신경 썼던 거는 같이 조금 어우러져서 해서 좀 조를 짜서 좀 섞이게 먹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뭐 언어 소통은 잘안 되지만 그래도 먹는 거에 공통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서로 웃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지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북향민 자녀 중에 부모와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조금 사납고 어떨 때는 좀 과격하고 좀 그런 분위기를 많이 조장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못하는 상황에서도 귓속말로 선생님 저희 엄마도 키가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작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140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길래, 사실은 그때, 한편으로는 엄마의 마음으로 이 친구가 엄마를 많이 그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드디어 나한테 마음을 열어줬구나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언젠가는 제가 지휘를 하다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곡에서 중요한 게 뭘까? 했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제일 먼저 통일, 우리, 함께, 가자, 다 같이, 다 함께,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찾아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이제는 자그나마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의미를 찾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런 시간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1: The final chapter of our journey exploring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road. Professor Kim Jin-hwan presents his top three peace journey destinations. What kind of peace will these remarkable places inspire us to contemplate? Find out on this episode of Humanities Beyond Borders.
2: 통합산 일대가 다 저희 할머니 계셨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3: 인천 얘기하니까 제가 인천에 강의 갔을 때 인천 모토가 Always 인천이에요. 모든 길이 통하는 인천. 근데 여기 바닷길은 분명히 통하고 지금. 그 다음에 비행기로도 충분히 올수 있는데 위쪽으로 가는 육로는 막혀 있지 않냐. 그러니까 Two-Ways다. 그러니까 인천이 Always가 되려면은 남북교류가 열려야 된다. 우리가 섬 아닌 섬이잖아요. 사실 저도 우스갯소리처럼 통일 전망대 오두산에 가면 사람들한테 통일이 보이세요? 이렇게 보통 울산바위 전망대 울산바위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제가 분단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통일과 평화기행은 관찰하는 기행이 아닌 거예요. 통일과 평화기행은 사유하는 기행이에요. 그러니까 풍경과 경치와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어디에 있든 간에 기위에서 만난 평화라고 오늘 하잖아요. 어디에서든 할수 있는 기행이다. 그게 뭐 해외에 가서도 베트남에 가서는 또 베트남의 분단 시절을 사유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오키나와에 가서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겪었던 제국주의와 그다음에 태평양 전쟁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동병상련. 그러니까 이건 완전 열려 있는 기획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4: 통일이 보이세요. 네. 이거 제가 좀 써먹어도 될까요? 네, 네.
3: 저는 아낌없이 저작권 같은 거 없으면.
5: 그렇다면 교수님, 네, 네. 우리 좀 일상의 근처에서 네. 그렇게 통일과 평화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공간, 이곳만은 꼭 가봐라.
3: 호남에 하나, 영남에 하나, 제주도 이렇게 한번.
5: 오,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통일 평화 생각하면 위로 올라갈 생각만 했지 네. 내려갈 생각은 안 했거든요.
3: 저는 그걸 북상형 평화답사라고 그래요.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답사.
5: 그러면 이번에는 남하형,
3: 남하형.
5: 평화답사.
3: 어, 역시. 네. 호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목포를 좀 많이 추천해요. 목포는 아까 말했던 제국주의, 일제시대 때 제일 많이 수탈당한 도시. 그 일본 영사관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동양척식주 시켜서 목포지점도 있고,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 태평양전쟁 대비한다고 방공호를 곳곳에 많이 파놨어요. 그래서 영화 1987의 연인의 슈퍼가 목포에 있거든요. 네. 세트가 연인의 슈퍼 바로 뒤에도 방공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 폭력을 성찰하기 되게 좋은 곳이고.
4: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목포에 가면 뭘 드셨나요?
3: 목포 그 맛집 중요합니다. 네. 저는 답사될 때 액티비티와 맛집을 꼭.
4: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3: 카페. 저는 그렇죠. 무조건 역사와 호흡하지만 않아요. 영남에 저는 이제 오늘은 거제도를 한번 소개해 주고 싶은데, 거제도는 포로 수용소가 제일 유명합니다.
4: 그러니까
3: 한국전쟁 때 포로 수용소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제도 가는 분들은 통일과 평화와 관련된 또는 전쟁과 관련된 답사하면 무조건 포로 수용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5: 네.
3: 제가 강추하는 공간이 두 군데예요. 그 거제도 바로 앞에 지심도라고 있어요. 지심도에서 딱 대마도도 보이고, 그래서 대마도와 지심도 사이로 들어오는 적선을 공격하려고 포대를 다 이렇게 구축해 놓은 섬이 지심도예요. 군사 완전히 천혜의 군사 기지로 만들어 놨죠. 다크투어죠.
5: 네.
3: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 때 우리가 태평양 전쟁 때 이 공간이 전쟁터였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오늘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장승포라는 곳을 꼭 추천합니다.
5: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3: 장승포 사람들이 그분들을 맞아주지 않았다면 성심당도 없었다.
5: 아, 진짜요?
3: 이건 좀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 1950년 12월 25일 날 배가 한 척 들어오죠. 메르디스 빅토리오라고. 그게 이제 흑남 철수할 때 그 이틀 전에 이제 흑남에서 출발해가지고 14,000명의 피난민을 그 화물선이 분수물자를 다 버려버리고 철수 피난민들을 다 태워서 내려왔는데, 부산항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부산항이 이제 꽉 차갖고 바로 거제도로, 장승포항으로 그 거대한 배가 들어와요. 그래서 기적의 항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어요. 최고 많은 숫자의 탈출 그 기록으로. 거기 성심당 창업주 부부가 그 배를 타고 피난을 왔어요.
4: 야.
5: 진짜 지금의 혜자스러운 성심당.
3: 예, 예, 예.
5: 그곳이 없었으면 예, 맞아요. 없었네요.
3: 예, 그래서 거제도에서 장승포가 성심당 연계 관광지가 돼야 된다.
4: 그러니까.
3: 메르디소가 들어올 때 14,000명이 그분들이 한꺼번에 내려서 몇 달을 지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5: 네.
3: 장승포항 사람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쟁 시기에 꼽혔던 인도주의와 휴머니즘을 너무 상징하는 공간인데, 마지막 이제 제주도는 488개의 일제 군사 동굴이 있어요. 488개. 그걸 왜냐하면 포대를 넣어놓거나 아니면 카이텐, 그러니까 자살 특공용 어뢰종을 숨겨놓거나.
5: 네.
3: 제주도에 그 오름이 360개밖에 없어요. 360개.
5: 그 오름보다
3: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폭력, 다차원 폭력에 노출돼서 살았는가를 성찰하면, 아, 우리 한반도가 남북이 빨리 화해하고 협력하고 힘을 모아서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다. 이렇게 이제 세 군데만 추천합니다.
2: 저 태어난 게 또 제주시인데, 저희 외가는 대정이에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3: 송악산.
2: 송악산. 네. 그 일대가 다 저희 할머니 계셨던 건데, 근데 진짜 지도가 없어요. 어디에 뭐 굴을 팠다 하면 참 찾아가면 좋은데.
3: 맞아요, 맞아요.
2: 저는 저희 할머니 지금 95세인데, 할머니가 오늘은 송악산 가라. 진짜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거 보고 가는 거예요. 너무나 좀 실망했던 건, 갔는데 저만 있죠. 근데 뭐 관광지인지도 몰랐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낡은 비행기, 여기서 뭐 추락을 했었는지 겪고 뭐 경남이 돼서 알뜰은 비행장에 갔는데, 거기 또 메모지도 있어요. 뭐 왔다 간 사람들이 뭐 다녀갔습니다 쓰는 것 같은데 얼마나 비에 젖었으면 글을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치가 돼서 하나도 관리가 안 돼 있어서
3: 관심을 조금만 돌려줘도 되는 게 아까 말한 알뜨르 비행장 거기가 다 올레 10길이거든요. 길을 걷는다는 게 사실은 그 길에 얽혀 있는 이야기나 공간에 대해서 호흡하면서 가야 되는데 특별한 어떤 메시지나 좀 정보를 주면 그거 가지고서도 올레꾼들이 더 많은 좀 호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5: 좀 슬픈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다크 투어리즘에 최적화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많은 전쟁을 겪었고 침략도 겪었고 식민지도 겪었고 또 이 독재에 싸웠던 맞아요. 그런 역사도 있고.
4: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든 공간을 만나든 그 공간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서사가 있는가를 이해하고 현재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어디로 갈 것인가, 미래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K문화 때문에 한국에 오는 친구들이 먹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지루해지면 한 발 더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 다크투어리즘 관련된 인프라들을 좀 잘 구축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당해봤기 때문에 폭력적인 상황들을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모두가 같이 잘 사는 동아시아의 미래 혹은 남북의 미래를 그릴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선명하게 알려가는 작업들을 공간과 사람과 그리고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 네, 오늘 평화와 통일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교수님?
3: 저는 제가 어쩌면 시작할 때는 좀 외로웠던 작업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미 그 길에 나섰더니 많은 분이 그걸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또 선생님들처럼 모시고 많이 또 배우면서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더 많은 동지들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고 그래서 이러한 대화를 나눠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2: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실은 뭐 북한에 두 번 갔다 와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북한은 어때? 이런 질문을 받고 또 한국에서 이제 또 강연도 좀 하면서 뭐 우리가 충분히 근처에 있는 공간에서도 평화를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 발벗고 나서면 확실히 작은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간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 다들 여행, 뭐 여름 여행, 여름 휴가 잘 갔다 오셨나요?
3: 금강산 관광도 그냥 일반 여행객처럼 개성 관광도 그때 육로로 열려가지고 개성 관광 가서 또 즐겁게 지내다 왔죠.
2: 제가 그렇게 수많은 촛불형을 다 봤거든요. 주인공이 이제 장마당에서 엉멍 우는 장면이 나와요.
6: 그렇죠, 그렇죠.
2: 그 장면에 왜 갑자기 이렇게 보다가 여행지가 불렀는지 잠깐만 갈 수 있나?
1: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여러분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낼 거예요. 제가 OX 퀴즈고요. 네. 다섯 분이니까 먼저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가는 걸로 할게요.
1: 가위바위보.
2: Okay, we won actually.
1: We won. 가위바위보.
0: 자, 그러면 다리오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수장과 쌤이 먼저 OX 퀴즈를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낼게요. 울릉도는 3개가 없고 5개가 많아요. 도둑이 없고 뱀이 없고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5개가 많다는 뜻은 물이 많고 돌이 많고 바람이 많고 향나무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여자다.
1: 아, 이거.
0: 자, 정답은 오.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자, 울릉도와 독도 중 먼저 생긴 섬은 독도다. OX.
3: 뭐야? 내 거라고.
2: 맞을 수 있어.
0: 정답은 오.
2: 와. 그러니까 맞을 수 있어.
1: No,
4: no,
1: I didn't
4: the map. Yeah.
5: I didn't look at the map.
0: 세 문제 중에 수잔이 두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수잔이 올라가요.
1: 예.
0: 네.
1: 해비웨이트요.
2: 끝났어. 끝났어.
0: 자, 10월 25일은 울릉도의 날이다. 5일까 X일까?
2: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0: 정답은 X. 와.
1: 아, 아닌데.
2: 아,

0: 두 번째 문제 나갈게요.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에 있다. O일까 X일까?
1: Yeah. Really?
2: 정답. 독도 and 울릉도 are in the East Sea.
0: 오.
1: Yeah.
0: 끝났죠. 파비앙이 두 문제를 먼저 맞췄기 때문에 파비앙이 올라가요. 결승전은 부전승으로 올라온 다리오와 파비앙, 수잔이 앞에 나와주세요.
1: 비슷해요?
0: 네. 독도는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이다.
2: 파비앙.
1: 아, 이름.
0: 파비앙.
1: 아, 이름이래네.
0: 정답은 오.
1: 아, 아, 세워도 되는 거예요?
3: 그렇게.
1: 아. It's fast, right?
2: Who's best? Oh, it's...

0: 오징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은 여름이다.
1: 정답
0: X일까?
1: X.
0: 정답 X.
2: 아.
3: 아, 진짜 먼저 잡았네.
0: 울릉도는 공항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인천항에서도 울릉도에 가는 배를 탈수 있다.
1: 답이야.
0: S. 정답 X.
1: 진짜 아픈 거 같은데?
0: 이번 울릉도 독도 퀴즈는 파비앙이 우승했습니다.

0: Guys, do you know where we're going?
1: Gyeongju. Gyeongju used to be like the
2: capital
1: of Silla.
3: Silla.
1: Which is like Silla, like during the three kingdoms of Korea, yeah. Godzilla, exactly.
4: Wait, so
1: Godzilla.
4: Who is King Munmu?
1: He's the one who like made like the reunification like to the three kingdoms.
4: Oh, wow.
0: So he's gonna guard the East Sea, so
1: yeah.
0: He wanted the rituals to be, you know, like completed in Buddhist way.
5: The visit to Gyeongju is all the more meaningful to Susan.
6: There has like a long, long history. So 600 BC, 700 BC. From then, it has started, you know, like, so it has a deep historical documents and those kind of, you know, like proofs and evidence, which makes sure that East Sea belongs to Korea.
5: The expedition team decided to get some help from an expert.
7: 안녕하세요.
5: Gamunsa Temple is located in the East Sea and was made during the United Silla period. As of now, the site and two three-story stone pagodas and the Geumdang, the main temple, remains.
7: 감은사란 이름은 그 이 절을 짓기 시작한 문무왕이 절을 짓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그분을 불교식으로 화장해서 저 우리 바다에 있는 문무왕 수중릉에다 묻어드리고 그 아들이 31대 신문왕이에요. 그 신문왕이 아버지의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절 이름은 감은사인데 자, 이쪽 탑 쪽으로
5: The three-story stone pagodas stand proud on the vast land of the Gamunsa site.
8: This looks very old, right?
7: 이 탑이 이제 동탑입니다. 왜 이러면 저 동해 바다 쪽에 있는 탑이라서 동탑이라고 불리우는데 우리 저쪽에 저 있는 데 보면 저기가 동해 바다예요. 처음으로 글에 언급된 건 삼국사기의 동해바다라고 나왔는데 신라인들은 이미 동해바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5: The Chronicles of the Three Kingdoms is compiled by Kim Bushik and others as they were ordered to do so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ng of Goryeo Dynasty in 1145. This is the first book which clearly mentions the name East Sea as used in 59 BC.
7: 이 동해바다를 통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해 바다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문무왕이 이곳에다가 절을 지은 것. 네. 그 부처님의 힘으로 일본 그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절을 만들었는데 근데 신라 때는 이 대웅전을 금당이라고 불렀어요.
5: King Shinmun complied to the wishes of his father, King Munmu, who became an East Sea dragon and protected his citizens from Japanese invasion. He made something unique at the Gamunsa for his father, who became a sea dragon.
7: 자, 이곳에 이제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동쪽에다 이 구멍을 뚫은 이유가 용이 저 동해 바다에서 와서 이곳으로 드나들라고 이게 구멍을 뚫어 놓은 거. 이게 바로 용이 드나들은 용혈.
5: King Shinmun made a water passageway called Yonghyeol underneath the Gamunsa so his father, the dragon, could come and go.
7: Yeah. 여기가 신라의 동해 바다예요.
9: 근데 동해 신기한 게 다 달라요. 우리 울진, 네. 독도, 울릉도 다 다른데
10: 갈 때마다
9: 다른
10: 갈 때마다 달라요.
7: 자, 이곳이 우리 문무 대왕릉입니다.
5: The royal tomb of King Munmu is in the East Sea, 200 meters apart from the shore. Natural rocks and sluice paths in four directions are made so the seawater can enter the tomb.

0: The Korean National Maritime Museum in the port city of Busan has various exhibitions. There are important documents related to the East Sea.
1: Here.
2: Oh,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이 지구인은 1846년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인데 주로 배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서
0: The globe made by the Newton family in England back in 1846 clearly shows that the East Sea is Korean waters.
2: 아까는 영국의 뉴턴 일가가 만든 지구일을 보셨죠? 이것은 일본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1786년에 일본의 하야시 히에시라는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이 삼국통남 여지 전도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0: Korea is colored in orange, and Ulleung-do and Dokdo are in the same color, telling everyone that they are Korean territory.
3: 일본이 우리 언제 밖에서 우리 땅?
2: 일본이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에가 정확하게 대체로 노일 전쟁 그 무렵입니다. 아,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지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입니다. 프랑스 사람이 만든 지도인데 아시아 동부 지역 전도입니다.
0: This region, unknown to Europeans, is known as the East Sea by the Manchus.
2: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옛날에 17세기, 18세기에 동해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고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로 불렸었다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4: To be honest, I actually really like the Gulf of Korea, though. Like, yeah, I think that sounds really good.
5: Kind of a cool name.
6: That sounds better, actually.
4: Yeah, like that's a really cool name.
6: It should be learned in school, the Gulf of Korea, in old map section.
5: Oh, really?
7: Yeah.
0: The East Sea, as well as Korea, is clearly shown on ancient world maps. But, like the fact that Japanese tried to change the names of Korean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y tried to change the name of the East Sea. But the name East Sea, as recorded in history, can never be changed.

0: 요 옆에 가까워요 여기서. 이 동네지요. 여기서 나고 여기서 어린 시절 다 지내가다가 이제 젊은 청춘 시절에 서울 올라가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노년기에 살라고 여기 이제 다시 낚시터 수상자대 영업을 하고 있지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운탕을 주로 많이들 해자셨지. 붕어찜을 하려면은 양이 적고 매운탕은 국물도 넣고 뭐 무도 쓸어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넣다 보면 양을 많이 할 수 있고 식구가 그때 당시에는 뭐 보통 열 식구 뭐 한 집에 그렇게 살았어요.
1: 옛날에는 이제 붕어찜보다도 이제 매운탕 종류 이런 걸 하다가 여기가 유래가 이제 88년도 중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부들이 이제 옛날에 사실은 시골마다 이게 저수지가나 맥가 있는 데는 붕어들 다 조려 먹었잖아요. 이런 들통 같은 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이제 붕어 마을이라는 게 탄생이 됐죠. 여기가 충청북도 진짜 향토 음식 거리 1호로서 붕어 마을 대한민국의 탄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저희 이름 붕어찜이야. 붕어찜 주재료는 일단 붕어. 붕어가 이제 주재료이고요. 이제 사실은 이제 붕어찜에 이제 시래기 아시잖아요. 이게 섬유질도 풍부하고 칼슘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은 이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재료는 뭐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전에는 이제 내주콩이 이제 좀 잡내를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분말을 썼었는데 지금은 좀 보기 좋게 그 생콩으로 다 넣고 있어요. 맛의 변화는 큰 없는데 이제 손님들이 이걸 잘 잡수니까 그것도 이제 특이하다고 그래갖고 잘 잡수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자연산을 쓸 때는 저희들이 이제 충주 고조 때부터 신단양까지 이렇게 직접 공수를 하러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 전에는 여기서도 붕어가 나왔으니까 썼죠. 요새는 하도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름내라든가 화장품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인 냄새가 나서 우리 양식을 쓰고 있어요. 단무지만한 시래기는 없어요. 옛날에는 그분들이 이게 다 잘라가지고 놓으면 시들시들해지면은 그냥 가져오면 됐는데 TV에서 시래기가 좋다고 이래가지고 시래기 전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은 사정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도 힘들고 말리는 건조 과정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되게 저희한테는 이게 쉽게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애물단지라고 그래야 되나? 기계도 있고 뭐 이제 간단한 도구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뭐 이제 수십 년 전서부터 제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이제 칼로 다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이제 비늘 작업이 힘들다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좀 많이 이제 몸이 직업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게 좀 생기죠. 붕어는 일단 그 속에 배 내장이 있는데 보면은 검은 막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벗겨내고 이렇게 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그 피를 제거를 해줘야지 그 비린 맛이 덜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는 일단 이제 목을 이제 많이 해가지고 피를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모를 쓰는 거예요. 죽으면 피가 엉기니까 잘 안 빠지잖아요. 건조한 상태에서 그냥 물이 끓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넣습니다.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보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만져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제 하는 거죠. 무 시래기에 이제 우에 이제 자르잖아요. 단무지를. 그러면 그 위에 이제 무가 조금 붙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물른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감자 수제비라고 이제 판매하는 게 있습니다. 양념의 비율이 음식 맛을 좌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붕어찜 같은 경우도 마냥 이게 이제 그 뚜껑을 덮어놓고 끓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적정한 시간에 뚜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물을 자주 끼얹어줘서 음식은 정성이라고 이렇게 간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국물을 끼얹어 주죠.

넣는 순서는 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 넣고 무 넣고 메주콩 넣고 붕어 넣고 양념 한번 얹히고 그다음에 시래기를 올리고 대파 올리고 양념 한번더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제비를 올려서 끓입니다. 처음에는 세게 하게 해야죠. 일단 세게 하고 저희는 이제 물 붓고 그 다음에 무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메주콩을 이제 잡내를 좀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붕어를 또 이렇게 손질 잘한 걸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비법 양념을 이렇게 붕어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 다른 집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밑에다 넣는 집도 있어요. 시래기를 근데 밑에다 넣으면은 좀 드시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저희는 충분히 이제 물렀다고 생각을 하고 위에다 이렇게 얹어줍니다. 여기다가 대파를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양념을 한번 올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금방 나가는 거는 수제비를 이렇게 바로 올립니다. 여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짧으면 20분, 25분인 거지, 좀 양이 많거나,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좀 두꺼운 냄비이기 때문에 냄비에 달궈지는 시간 같은 걸 했을 때는 25분 더 이상 걸린다고 보셔야죠. 한번 끓고 나면 불 조정을 한번 하죠. 중간에 한번 이제 속불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이제 간에 뱄수 있도록 갖고 이제 끼얹어 주죠. 대파가 살짝 익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쯤 열죠. 열어보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쫀득쫀득하게 됐냐 이런 상태를 보고 이제 음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죠. 물 주는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미리 넣으면 다 너무 익어가지고 마늘 향이 안 나잖아요.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붕어가 얕은 맛이 있고 민물이라고 하면 민물에 걸맞는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붕어찜이 원조이다 보니까 붕어찜을 드세요. 여기는 붕어마을입니다.

저수지 전에는 이게 다 농토여서 좀 부유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을이 좀 그랬었는데, 이제 저수지로 이제 그다 수몰이 되면서 좀 어려움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이제 붕어나 이제 고기들이, 민물 생들이 생기니까 그걸 잡아다가 청주에다가 다 갖다 팔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수입이 별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매운탕이라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붕어찜, 뭐또 한때는 뭐 이제 향어, 송어, 민물 고기 회도 해봤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붕어찜이 이제 대부분인데, 호백이들은 계속 붕어찜을 하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메뉴들을 하고 계시죠. 80년대 아주 초인 것 같아요. 제가 84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먹고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뭐 사실은 저희 모두 먼저 시작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이 하니까 저 가족집에서 시작을 한 거죠. 우리까지 하면 한 5집 정도 될것 같은데. 네. 19개 있었습니다. 8집 거의 뭐한 절반

줄었다고 보면 되죠. 지금은 저그 매매가 돼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바뀌신데 이런데 뭐 아니면 건물주가 이제 내놔가지고 이제 세를 준대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이제 업종이 이제 변경이 됐죠. 지금도 붕어찜을 하고 계신 분들은 토박이가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다. 어머니 혼자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주말에 금요일 날 와서 도와주고 월요일 날 가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가? 그래가지고 생각 없이 그냥 오타리 싸갖고 왔습니다. 그 우리 식구가 배워서 이런 거예요. 우리 식구가 일찍 시집으로 와가지고 처마 밑에 거기다도 하고요. 인공적으로 건조기가 있어요. 그 건조기를 잘 말리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수입이 제일 많죠. 단가를 못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식도 할 수도 없고 양어장에서도 사실은요 반찬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요 붕어 솔직히 한 마리 가지면 밥 두 공기 먹어요. 그 보면은 등 쪽에는 왈짝가시가 이렇게 있고요. 밑에 이제 꼬리 부분도 이제 잔가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붕어가 머리를 나를 보게 하고 이쪽으로 이제 등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이제 등 쪽에서부터 이렇게 긁어 내려요. 젓가락으로. 이게 쭉쭉 그러면 갈비가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시래기 싸가지고 탁 드시면 맛이 좋죠. 저희 같은 경우는 6, 7, 80대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양 산업 뭐 그런 게 이제 제가 가끔가다 표현을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뭐 굳이 이걸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4, 5, 6이 제일 바쁜데 12달로 봤을 때 5월 달이 제일 매출이 많았죠. 저희들이 이제 군에 바라는 점이 농다리에만 사람이 오면 셔틀을 좀 운행해달라. 아예 될 일인지 모르지.

무떠. 무캐떡이지, 그러니까. 물을 이제 쌀에다 채로 썰어서 이거 섞어가지고, 이거 고물한 캐 놓고, 이제 또, 이거 이제 무 섞은 거로 또 한 캐 놓고, 이제 또 고물 넣고 그렇게 해서 찌는 거예요. 캐로도 하고, 이제 설기는 해서 저기 장독간에 놓고, 터에. 그리고 이제 방에다 놨다가 광으로 이제 대접에 담아가지고. 되게 보름에, 가을떡, 가을에. 그러니까 가을무스로 하지요. 가을무스 이제 저장해 놨다가 이제 봄에 보름떡으로 많이 하고, 가을에는 시골에는 가을떡을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에 되고, 보름에 되고. 이게 부드러워요, 떡이. 무떡이 부드러워가지고 또 노인 양반들이, 어른들이 이걸 잘 찾지. 저도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이거 정월 보름날 해고 가을떡 해 그랬어요. 저기 처녀 때부터 그거 해 먹었는데, 처녀 때는 안 했지. 시집 와서 19에 와가지고 20살부터 계속했어요. 엄마가 엄마가 해주는 건 저 얻어만 먹었지. 시집 오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머니가 하시니까 이제 그거 보고 했지. 어머니 하는 걸 아주 눈여겨봤어요. 첫 때는 어머니가 했지. 결국은 이제 장 담그는 거고 뭐 다 맡기더라고. 그래서 다 했어요. 팥고물하고 이거 팥에 고물 삶아서 고물하고 이 쌀가루 이렇게 빻아 놓고 이제 무채 썰어서 그 이제 이 쌀에다 이렇게 섞어 유지. 그리고 이제 요걸 한 캔 놓고 또 요거 한 캔 놓고 그리고 또 위에 덮고 이걸로 다 고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캐떡을 해갖고 쪄서 먹는 거지. 몇 떡을 해야지. 몇 쌀로. 찹쌀 나면 안 돼요. 이게 쳐져요. 무슨 이거 이것도 질지. 찹쌀은 차져가지고 안 돼. 익도 안 해. 아끼바리 쌀이었어요 그때는. 괜찮대요. 그것도 빨간 밥 이제 저기에서 압력밥솥에다 했지. 씻어서 이제 조리를 잃어야지 돌이 들어갈까 봐. 그래서 잃어갖고 물 벗어 이제 삶는 거지. 한 40분 했어요. 그런데도 안 익어가지고 물을 또 붓고 또 20분 또 해고 또 물을 또 붓고 한 20분 했더니 이게 튕겨. 압력밥솥 물 없을 때까지 푹 찌는 게 그냥 거기다가. 그 이제 태우지는 말고 그 하다 보면 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좀 감각이 있잖아. 절구에다가 빠야지. 소금하고 뉴스가 넣었어요. 무채로 제 저기로다 요 까굽띠 까가지고 썰어서 너무 잘게 썰지 말고 좀 굵직굵직하게 썰어서 맛이 덜하면 뉴스가 조금 섞어갖고서 그냥 이거 쌀가루하고 섞어서 찌면 돼. 무수에 넣으면 안 되지. 절어가지고 물이 생기지. 방앗간에서 곱게만 빻으면 괜찮아. 이렇게 안 해도. 옛날에들은 왜 절구에 빻느냐고. 절구에 그전에 절구에 빠서 이렇게 채로 쳐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앗간에서 곱게 빠주니까 안 해도 되지. 이건 무떡이니까. 무떡은 그냥 해야지. 무에서 물이 생겨가지고.

굵게 썰어야지. 이거 무채는 굵어야 돼요. 저기는 생채 고통갈증 이런 게 자라야 좋은데 이게 무수가 자르면은 씹히는 맛이 없어.

예, 이거 좀단것좀 넣고서. 이렇게 넉넉히 누르면 이렇게 넣어야지. 이게 떡 실은 요까지 밖에 안 오니까 요까지 이렇게 반 냉기 넣어야 돼요. 물 다르면 또 타니까.

0: 어른들 돌아가시고서는 못해요. 한 20년 됐어요. 안 한지.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안 했으니까.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구찬을 갖고 하니. 예. 몰라. 다 이렇게 하던데. 뒀다가 또 쪄먹어야지. 이건 덴불 해야지. 불 갈게 해가지고 얼른 쪄야지. 30분 넘게 쪄야 될걸요. 40분? 이게 조금이라 모르겠네. 그전에 그 시루에다 하면은 진짜 한 40분씩 뗐어요. 근데 이거는 얇거우니까 한 30분까지 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요.
1: 그게 아무것도 두껍게

0: 오십시오.
1: 여기 삼투시로
0: 무가 무수요.
1: 저번에 때 보름에 많이 했어요.
0: 작은 보름날이라고 했지 뭐.
2: 그날 떡들에 먹어요.
0: 그날 떡들을 많이 했죠. 아저씨들
2: 남자들 밥 먹어요.
0: 아침 먹고서
2: 저녁을.
0: 지게팀에 산에 가서 말 이제 9집을 지고 온다 그래 옛날에는.
2: 나무를
0: 지고 와서 점심을 해 먹는 거예요. 이제 보리에 오곡밥을.
2: 여자들
0: 저녁으로 떡을 해 먹는 거예요.
1: 그러면 일찍 해 먹고.
3: 예. 네.
1: 밥은 4시경에나 3시경에.
2: 3시경에.
1: 빠서 많이 했어요.
0: 가난할
1: 때. 쌀에기 빠서 많이 해 먹었지. 흰떡도 쌀에기도 많이 해 먹었지.
4: 우리 제주도 갔을 때 언제지? 그때 우리 시루떡 해가지고 왔던 거. 그 떡 해가지고 또 무슨 떡?
2: 제주도 갈 때?
0: 제주도 갈 때?
4: 옛날에
2: 제주도 갈 때 무슨 떡
4: 해가지고 최은이라는 애 살았을 때
2: 20년 저 제주도 갔지 않았어?
0: 20년만 돼요
4: 무슨 떡 해가지고 갔어?
2: 무슨 떡 해가지고 갔어?
0: 무슨 떡 해가지고 갔어? 20년 전이니까 40년은 됐어요 40년
4: 그저 세은이라는 사람서 갔잖아 우리
1: 40년은 됐을겨
4: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
0: 돼지 잡아가지고
4: 우리는 제가 있어 아이고 그 어떻게 다 먹었는지
5: 저기 계산군이지 거기가 아버지하고 둘이 팔밭도 파가지고 팔밭이라든지 그저 산을 그저는 저 소실한 같은 걸로 파가지고 대 옥수수가 많이 했어요 거기는 토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식 지금 말하자면 강원도식이지 토강에서 옥수수 겨울에는 그거 파서가지고 19세로 했어요 거기 사람들이 쌀밥 먹으러 간다 그랬어요. 여기 오니까 쌀밥을 그냥 어떻게 많이 농사를 줘서 그냥 광에다가 다 수북하게 싸놓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 전에 쌀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 무떡은 안 했어요. 이제 거기서는 우떡은 먹어봤지. 저기 쌀가루 빠다가 몇 살 빠서 저 빠다 놓고 이제 무 씌어서 그러니까 곰을 먼저 또 해놔야지. 그래서 이제 무 씌어서 채를 쓸어가지고. 버무려서 그냥 찌는 거지. 시루 이그만한 시루에다 그냥 솥에다가 불 떼가지고 이 가생 이제 본발로 가지고 그렇게 했지. 자기네 먹을 건 다 하지요. 밭이 많으니까 그때는. 그 전에는 땅에다 묻었어요. 묻어갖고 이렇게 저기 집수로다 아구리를 막아놓고서 이제 빼먹었지. 근데 지금은 보일러실에다 고무통에다 넣으면 괜찮아요. 밭도 농사져서 내 먹어요 그거는. 팔아 먹어요. 아니요. 가을에는 안 넣어도 무수가 달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넣었지 그냥. 너무 쓸까봐 무수가. 아직 맛이 안 들어서. 꼭 설기를 해서 장광에다가 물 이렇게 떠서 놓고서는 거기서도 절을 하고 방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 위에다 놓고 했지. 옥수 안반 이렇게 있어요. 나무대기로 한 거. 그럼 그 위에다 얹어놓고 위에다 물 한 그릇을 퍼놓고서는. 그게 질분질분하다고들 먹기가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은 뜨거워서 뜨셔서 먹으니까 그렇지 식은 뒤에는 맛있어요 더.
4: 안 넘어서 죽어오기로 했는데
6: 좀 잘게 잘라야지 드러내는 게 좋지. 부실부실하다.
5: 우유기를 더했어야지.
6: 막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잡서.
7: 잘 익었어요? 아니요 맛 없어도 맛 없다 해도 돼요.
8: 맛있어요.
7: 무는 다 익었어요?
6: 네. 접시 끄냐?
7: 반이 맞아?
9: 반 맞아.

0: Between the dense high-rise apartments, this place is surrounded by warmly embracing trees. In this peaceful forest, it feels as if time has stopped. Surrounded by a garden, this place is Kepo Library, which has stayed in one place for many years. Here you'll find various trees such as spruce, maple, magnolia, and zelkova.
1: Yeah. 아유, 낙엽도 지고 단풍도 들고. 야, 이거 뭐 기아가 있네. 와. 오. 이 정문부터가 정말 새롭습니다. 역사가 깊은 도서관답게 이게 고풍스럽습니다. 아.
0: 참. Passing through the charming and nostalgic main gate, you are greeted by trees in beautiful colors. It feels like a gift of scenery encountered by chance in the suffocating urban landscape. Always grateful for keeping its place, the Kepo Library has long been a friend to the residents of Kepo-dong. Opened in 1984, it has aged alongside the community. I'd like to share this precious space where the lives of the residents are deeply intertwined.
2: (목소리) 이렇게 책들이
0: Here, residents have poured their passion and nurtured their dreams and hopes. However, the library is set to undergo reconstruction soon, and before long, its current form will disappear. Perhaps that's why it feels even more precious, making me cherish this space even more.
1: 세 분, 네, 세 분이서 이게 어떤 모임 같은데 어떤 모임입니까?
3: 저희가 네네. 지금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도서관이 철거되기 전의 모습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고 있어요.
1: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군요. 이게 사진 이게 나와 있는 책들. 이게 이제 개포 도서관에 관련된 기록들인 거죠?
3: 네, 네
1: 그리고 네, 그리고 또 개포동, 이 마을, 네. 언제 때부터 이렇게?
4: 1994년.
1: 에이! 이야. 거의 뭐 개포 도서관 생기고 나서부터 그냥, 예. 오래도록 잘 이용하셨네요.
4: 29년이요.
1: 이야.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3: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네네. 그 마을 기록 프로그램. 제 후속으로 이제 만든 사진집인데요. 기포 도서관의 제 탄생 마을과 함께하는 기억을 기록하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참여해주셨던 그 분들이 주신 사진으로 만든 사진집입니다.
0: 네. From the now demolished Chugong apartments to the libraries that will soon be rebuilt, while we cannot prevent precious moments and memories through photographs. So what does the nostalgic Kepo-dong look like in the people's memories?
5: 네, 저는 주공 2단지 아파트에 살았는데 주공 2단지는 약간 언덕진 그 동네이기 때문에 산을 끼고 있어요. 근데 산에서 봄이 되면은 5월이 되면은 아카시아 구향기가 동네 마을 전체를 풍기고 또 뻐꾸기가 가끔 뻐꾹뻐꾹 울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뻐꾸기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포 근린공원이라고 이제 정식 공원이 돼 있는데 지금도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을 갑니다만 지금은 뻐꾸기 소리가 없어졌어요. 또 아카시아 향기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좀 아쉽습니다.
3: 아카이브와 기록의 의미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사라질 것이라 생각해서 더 애틋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기도 하였고요. 좁게 보면 일기처럼 나의 일상에 관한 기록에서부터 좀 더 넓게 보면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기록까지 기록 활동은 나를 둘러싼 모든 순간과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와 문화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At the Keppel Library, which has captured the town's cherished moments, we meet another person who shares a warm resonance.
1: 개포 도서관 참 풍경이 이쁘네. 때마침 제가 만나기로 하신 분이 여기 또 오셨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뭘 또 기록하고 계셨네.
2: 오늘 기록하실 걸 준비해왔습니다.
1: 저도 기록합니까?
2: 네.
1: 좋습니다.
0: Director Lee Sung-min, who has spent her childhood and youth in the Gyeppo Jugong Apartments, has been documenting the precious old traces left in Gyeppodong and sharing them with people in various ways.

0: 이 개포동 이 중공 아파트부터 해갖고 여기가 감독님한테는 약간 고향 같은 그런 존재.
1: 그쵸. 고향이 저한테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오랜만에 이곳에 오니까 아 여기가 나의 고향이었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0: 네.
1: 뒤늦게. 네.
0: 그 참 그때랑 지금이랑 또 많이 변화가 됐을 텐데 요즘엔 참 빨리빨리 변화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제 네. 쉽게 사라지고 버려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1: 너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새롭게 변하는 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뭔가 살다가 힘들고 이럴 때 돌아보고 싶은 곳이 또 있기도 하고
0: 그렇죠, 그렇죠.
1: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싶은 곳도 있고
0: 네.
1: 근데 왔을 때는 있었어요. 2017년까지는 이 동네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아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제 매해 갈수록 재건축이 되면서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에 가서 위안을 찾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빠르게 또 너무 새롭게 변화하고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어요. 네.
0: 그런 기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1: 네. 근데 우연히 이제 동네에 다시 왔는데 이 동네는 어렸을 때부터 재건축이 될 거란 말이 계속 있었어요. 언제가 재건축이 될 거야. 그래서 약간 밀린 숙제처럼 한 번은 돌아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안함과 뭔가 안정감, 위안 이런 게 뭐지?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간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추억을 담는데 그 공간을 기록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풍경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나무나 뭐 고양이라든지 또 이주하면 떠나게 될 생명들. 네. 네, 그렇게 확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2: Before the Chugong apartments are reconstructed, Director Lee has been working on the Kepo There project, capturing the memories of those connected to the space that will soon disappear. Notably, what caught her eyes were the trees that had grown tall alongside the apartments, which had been cut down during reconstruction. In an era where we often take disappearing things for granted, she conveys an important message.
0: Director님에게 아카이브 기록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저는 기록이 네.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억한다는 거는 네.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지고 살아 지어지는 것도 좋지만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또 무엇을 남기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경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2: Though the landscape has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years, the warm emotions and comfort felt here are memories I wish to cherish for a long time. This area where high-rise apartments have taken root, there remains a place that preserves its old charm. While it may be less polished, the traces of time in this old village are irreplaceable. As we pass through here, Director Lee has found a place she wants to introduce.
1: 이 나무가 되게 오래된 나무가 여기 있어요.
0: 딱 봐도 오래된 나무 같아요.
1: 근데 여기 사셨던 분들도 네. 잘 모르세요. 좀 외진데 있다 보니
0: 네.
1: 모르는데 고등학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후문.
0: 아 여기 지금 여기가 고등학교죠? 네. 아 감독님 직접 다니셨던
1: 네,
0: 고등학교.
1: 제가 다녔던
0: 모교. 야.
1: 다녔던 고등학교의 후문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나무라서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0: 야.
1: 몇 평이나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0: 네.
1: 근데 옛날에 여기 사셨던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여기에서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또 오래전부터 이 나무에 얽힌 전설도 있었고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은 이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개포동에서 좀 잘 모르고 이제 잊혀져 있는 존재예요.
0: 와.
1: 근데 아직 보호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나무도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0: 이 나무는 보존됐으면
1: 있어서
0: 네, 보존됐으면 좋겠어.
1: 보존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0: 야.
1: 네, 맞습니다. 재건축이

0: capture them in a drawing that I might have overlooked today. It seems that if we pay a little attention, there are many grateful beings around us.
1: Apartment은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동 사이가 넓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덤불도 있어서 덤불 속에서 아지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평지가 그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그대로 보존됐기 때문에 언덕에서 썰매를 탔던 거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뭐 내려가면은 이런 꽃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내음을 다 받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공아파트가 연탄이랑 보일러가 같이 떼는 그런 곳이라서 또 보일러 공사를 할 때 다 같이 밖에 나와서 같이 뭐 캠핑하듯이 이렇게 지냈던 기억도 나고요.
0: Today with director Lee Sung-min, I was reminded once again of the value of memories and documentation. 이 I sought out the place filled with flavors of nostalgia and sweet memories.
2: 야.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곳이 시장인데요. 그 동네를 가면은 시장을 꼭 방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그 동네에 있어서 역사가 다 담겨진 곳이 시장이거든요. 아마도 여기 시장은 그 주민들의 폭닥거리는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포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The first place I visited in Gempo Market established in the early 1960s is this place that opens as early as 2 or 3 a.m. but typically at 6 a.m. This spot lights up ahead of others, producing fresh rice cakes in a traditional way every day. Wow, a long-standing establishment in Gempo Market.
2: 시장에 오면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 중에서도 벌써부터 떡 냄새가 너무 좋네. 여기 한번 떡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와, 떡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근데 이 집에서 떡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떡이 어떤 떡입니까?
3: 집은요, 떡의 기본이 떡국이나 그 가래떡 이 정도가 저기 되게 잘
2: 나와요.
3: 예. 예. 다른 떡도 많이 팔리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2: 아까 그 여자 사장님은 콩떡 저거 잘 나갔다. 아, 네.
3: 저건 시그니처.
2: 시그니처. 아, 이 집만 시그니처. 네. 그 여기서 장사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3: 네, 저희 가족이 사업을 처음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5년 정도 했습니다.
2: 35년이요?
3: 네네.
2: 그래서 어떤 이제 손님분들이 많이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3: 아, 예전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동네가 좀 그래도 강남이라고 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어요.
2: 네.
3: 근데 최근에 그 이주하기 전부터 최근까지는 좀 시장이 많이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개포 2단지, 3단지, 4단지, 8단지 쪽 이쪽이 지금 입주하면서 시장이 좀 괜찮아졌었는데 최근에 또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써 좀 또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2: 그렇게 이제 급변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만하고 딴 데로 옮겨볼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3: 네,
2: 보통은
3: 예 네, 생각도 있었어요.
2: 근데 이제 이 자리에 한 곳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계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3: 아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30대 40대 때는 뭐 단대

0: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지금은 또 한 30년을 넘게 해오니까 여기 주요 고객 그리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해 주신 분들이 또 찾으시고 멀리 가셔서도 전화 오시고 그런 것 때문에 쉽게 개포동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1: 그렇죠.
2: Knowing it could convey flavors of nostalgia for someone, the owner says it was hard to leave this place behind. Having shared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with the residents of Gyeopodong for so long, this space has become not only the owner's living space, but also where the lives of the residents intertwine. For over 30 years, the time in Gyeopodong and his life have flowed together. Shall we head to another place?
3: 아 여기 또 시장하면 또 과일 한번 봐야죠. 너무 신선한 과일인데.
4: 맞죠.
3: 어, 요거는 좀 시식코너 같은데.
4: 예, 시식코너 맞습니다.
3: 좀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4: 사장님? 예.
3: 아 요즘에 또 겨울에 먹는 또 이게 귤이 맛이 달아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항상 귤 까먹잖아요. 네. 야 이거 과즙 막 떨어진 거 봐.
4: 아니 너무 잖아요. 귤이 제철이니까 지금 아마 맛있을 거야.
3: 야
4: 하나 더 잡수요.
3: 갈 때 하나 챙겨. 사 갖고 와야 되는데. 옛날 사람이 이게 과일이 맛있으면 옛날 표현으로 따봉. 사장님. 여기서 과일 가게 장사하신 지 좀 예. 오래되셨어요?
4: 예.
3: 얼마나?
4: 2001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네.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3: 이야. 떡집도 한 30년 전 됐고 여기도 네. 20몇 년 됐고
4: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들어와서 그래서 네. 결혼하고 애 낳고 다 했죠.
3: 여기서요? 네. 와.
4: 여기가 개포동이 이게 다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 30년이 네. 넘어서 뒤에 이쪽을 보시면 좀 시골택한 분위기가 많아요.
3: 네.
4: 강남 같지가 않고 그냥 어디 저기 어디 시골의 한 동네 네. 포장마차도 좀 있고 막 그래요.
3: 네. 네.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변화하는 이 개포동 속에서도 좀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4: 바람은 계속 그래도 이제 서울 강남에 네. 재래시장으로 보면 이제 영동시장, 그래도 갯포시장, 네. 도곡시장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3: 네. 네.
4: 많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동네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랄 뿐이죠.
3: 네. 네.
4: 아, 갯포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3: 네.
2: I hope the flavors and charm of this traditional market are preserved for a long time. Wow, the warmth and generosity here are truly abundant. Though some places have already vanished and others may one day disappear, I hope that the memories and stories hidden within them will be well preserved.
3: At one point, I felt that I was living in a new world. I thought that I was living in a new world. I thought that I was living in a new world. I thought that I was living in a new world. But I thought that I was living in a new world. I thought that I was living in a new world. So, let's go to the place where 떠나보시겠습니다.
2: One day, when I look back, I would be so glad if the space filled with my memories still exists just as it is. Here, Gyeopodong is an old bookstore where residents continue to visit. This place exudes the simplicity and warmth of a neighborhood bookstore, standing unchanged through the passage of time, especially tucked away in one corner is... A space filled with secondhand books, I ventured up to this attic-like spot, overflowing with nostalgic memories.

0: 취미 서적부터 해갖고 네 아주 다양하게 책들이 있습니다. 이야 삼국유사, 네. 세계사 편이요, 한국사를 보다 역사도 참 재밌거든요. 참 이게 헌책방을 방문하면 참 특이한 점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자기가 책들이 놓여지고 싶은 대로 막 들쑥날쑥 여기저기 이렇게 막 놓여져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통 요즘 대형 서점 가면 다 이제 이렇게 뭐 카테고리 형식으로 해갖고 다 이렇게 잘 정렬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이 헌책방이 주는 참 또 정감 가는 모습이 아닐까. 네.
1: I met the owner who has been keeping this humble neighborhood bookstore for a long time and shared a moment discussing the meaning of this space.
2: Oh, 쌤.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예. 아, 제가 개포동을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여기 그 아주 오래된 책방이 있다고 그래갖고 들리게 됐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여기 주민분들한테는 개포 헌책방 예. 그렇게 알려졌고 지금은 이제 상호명의 서적 백화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4: 예, 맞습니다.
2: 예. 여기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여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4: 1987년도에 예.
2: 87년도
4: 예, 개업을 했었고요.
2: 와. 그럼 한 몇십 년 된 겁니까?
4: 37년 정도 됐습니다.
2: 네. 네. 이 헌책방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나요?
4: 뭐 주변 주민들, 뭐 학생들 다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뭐 현재는 이제 예전에 뭐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학부모가 돼서 이제 아이들 책 사러 오시고 그렇습니다.
2: 아 제가 아까 저도 이제 막 여기 막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제 어떤 한 학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예. 어머님이 이제 자기 자녀한테 책을 권해주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몇 학년인데 물어봤더니 단번에 아 책을 딱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4: 일단은 책이 이제 뭐 일단 좋은 책을 많이 추천을 받아도 네. 우리 아이 이제 잘 맞는 네.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 아이 연령에 잘 맞고 우리 아이 수준에 잘 맞는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가이드만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2: 아니 근데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아까 그 어머님이 아 맞아요 맞아요 공감하시면서 그래서 한번 아이한테 먼저 보여주고 구매해도 되겠냐고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아 참 이게 다른 어떤 대형 서점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인 것 같아요. 아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 주시고 네. 그 이제 사장님께서 여기는 지금 이 주변에 이제 여기 구마을 개포동 구마을이 있고 그 주변은 이제 다 재개발이 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신도시로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 개포동 이 동네 주민분들은 여기 서적 백화점을 어떤 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4: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르긴 하겠는데 예, 우선 뭐 저와 같은 느낌이라면은 추억의 공간으로서 제일 많이 일단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타지로 나갔다가 네. 또 아니면 외국으로 갔다가 이제 부모님들 뵈러 오면은 자기 그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을 이제 한 번씩 들려서 추억의 정을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2: 네.
4: 뭐 저도 뭐 이제 서점 하면서 보람이라면은 제가 그 추억의 공간을 늘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매김을 하는 게 저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보람이죠.
2: 네. 네.
1: Owner 정도현 hopes that this place will always be a warm comfort and a source of memories for someone.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일단 신선한 재료로 내가 직접 팬이한테 산다는 게 옛날에 한 번도 상상을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 없어요.
2: 제주랑 어울리는 메뉴를 만들고 싶었어요.
3: 익숙하지만 뭔가 좀 새로운, 또 새로운 듯하지만 좀 익숙한 맛.
4: These new dishes are made with the food ingredients that Haenyeol harvested. What flavors can you find from the dishes that resemble and embody Jeju-do Island? Coexistence with Haenyeol. Recently, there's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looking for ways to coexist with Haenyeol. Kim Jae-an is one of them.
1: Sancho! 오늘 물지 많이 있어요?
5: 나이 들어서 많이 못 잡았어.
1: 아이, 무슨 꽃띠가 나이가 들어. 문어랑 물꾸러기. 물꾸러기 하나밖에 없네. 소라도 나 줄 수 있어요?
5: 응?
1: 소라. 전복도 있네. 전복이랑.
5: 전복.
1: 전복 몇 개?
5: 응.
1: 전복 좀밖에 없대.
5: 응.
1: 오늘 조류 셌어요?
5: 응?
1: 조류가 셌어, 물살이?
5: 어, 물.
1: 어, 좀 셌지?
5: 되게 셌어.
1: 어, 그래서 많이 못 잡았구나.
5: 응.
1: 이게 큰 거?
5: 응.
1: 맛있겠다.
4: On days that Yang Yun-jung dives, Kim Jae-an comes to buy murex and octopus from her.
5: 그 전에는 많이 잡혔는데 어떻게든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비싸요. 오늘은 어쩌다가 보니까 돌 밑에 이렇게 있어서 재수 주니까 재수가 좋아서 잡았어요.
1: 일단 신선한 재료로 내가 직접 팬이한테 산다는 게 옛날에 한 번도 상상을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